0: 저저 랑카셋소
1: 케첨소 갈레시비스카츠
0: 디데닝제르 차세츠고르도고 아자샤알 차스게아 로아드베
1: 로아드스미도
0: 가리
1: 니에 드리시네 예랑 지시 소베 세고쇼 임시에추 나라치 처미드자야 예랑다 손샤와게 손깁샤 손샤와게 예랑로 칸다가 처미드자베시고 님도 대규 켈리샤 치미디에는 아까네네 트레드릭 주토우지 이내 콘서트만 인지 협상주시야
0: 주주, 랑게 고수태미죠 아자 샤와다 예랑 미딘 제 마시
1: 동을 다 그리샤 니 샤와를 체비 마리 승민도
0: 진케 레스웨
1: 케 과링제
0: 주조 디랑게 뭐 집지다 니 좀 망고 지랑게 치치 다요 마리 삼로 띵 링스 당고시 뭐시 니 아자 샤와 뭐 신제 유링 부치 무수 이네 아자 샤와게 란당아 좀 난 컨트 지구유메 믹돌럭스 리버 주조 란강에 체드 니 주조라로 무강 카스텝다가 랑게 람상 운지 체주 이네 아자 샤와게 란러 강에 체드 디레 망체 요르버 라마 집치 Kese aja shawai da ye lang nimdo de nye yi neng tanda budo gyanggo ya karo ri ngas de nimdo de yo ri Yong a, aja shukdang nama zon du yu neng Cha gen di ju jo rang la ji zo zho minne de zhe guaya kari neng so yi khan le liang mo chak shiden tang ri ba
1: Shawai mi ting zhe men ba
0: Chie za aja shawai mi ting zhe men ba Ju jo rang ge ko zhu de bing ki ri Rang da aja shawai jik zhe yu ring bu chin bu ri ba Rang sam liang zhe da ni chik ta ju 没事，夜郎也不多。一年年着完了，阿家小爱年能差着钱生皮。就叫咱三秒不多。

0: 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 자. 장가슈.
1: 난티주. 팔로제 다시.
0: 자, 샘님이 용도게. 수신게 아자랑 롱람 신규. 이내 미디 체도 소소 도단 화용제.
1: 가지. 장원의 신 난로야디 체브제브베.
0: 네 진짜 심해. 네 아자랑게 너는 요마시. 요거야 그러랬어요. 무신의 미드다님도 마대네 저 예랑 여러버 저게 아자란다 같이 개그마시
1: 예하 랭게 예랑을 가위 유버 니하 후유 마세 나다 예랑 디야기로 와이키 고지 이네 지도사디 우수기야 요마지 나 예랑 도스캔 주두 미도 마세 랭게 니 타그 제 세비네 개교칭이서로
0: 용아 쟤는 갖다 지금이다
1: 오지 안난 로야디 랭게 예랑다 유실 마시죠 나 콘즈 카드 제미네 뒤미도 클릭하기
0: 로디 없이 예신수

0: 이가
1: 저 얘라 저라 시내리에서
0: 저와 봐도 냠냠 마시시 쉬다
1: 小爱
2: 让阿姐活气走
3: 上性命
1: 让阿姐活气走去
3: 你让谢西马西
0: 薛大姐
2: 不用啰嗦

0: 苏苏了，垃圾组织给不了压气度，你去阿拉出去，让看狗影。嗯，下大雨的。嗯。啊。嗯。啊。听到的，打电话去查查，让你先打过去的。 수수 모두 경기셔야지.
1: 모두 경기셔야 해.
0: 응.
1: 경기 가르래.
0: 어지. 자네가 먼저 손자. 수수 씨에 봐. 집자.
1: 아래. 계시란 게 수신기 경기 거시 유나. 녀라라 치고 마서 아 시그라니. 장게 싱그리. 내 주망 부시 규베 제라. 苏醒该是大了，先不定那罗差些。我是那天做的，看见相对亲民多。马赛谈的你，苏醒的你拍个制度，那是用得不起鱼。你看咱最近大了，苏醒没给送对民多。啥问题？可是的。通干嘛去？你叫皮特让罗中学员，开班个钱都卡里你那七十一个了吧？
0: 听我啊，
1: 二来买口罩去的，让给俺屋头是姐姐，看了年不切，二来要去的，苏醒了算不嘛，说老实多。你二月五日的，热情把炮竹咱们赢。啥？叫皮特，俺出罗用的呢。你莫用口罩去，叫人给新给新给来，俺打娘来去就看人家地套呢，叫人给上俺的门口的。 단다 수수 조에 찬다 수수 동기 말베 내수 딘제 쳐두 치고 마사 아시기니 팅외 조랑 게 나로 부 쳬브딘조 돌레 리무 고 능시 예심니 니데유 단다 파로기 조랑 강에 디네 쳬베제 와유 치고 마사 아 나턴도미다좀뒤세요
2: 블루 지게딩라 기나가가 차로스난다 첩지청라 소난님 그룹에 나 오늘 가면 쉬어야유
3: 지유에 나를 탄다 정성 토금인 누구엔 랑게 안 욕을 소화마요로

0: 영자 촌두 구림 랑게 통중에
1: 따고쇼
0: 야 디니에랑 치지 제베 땀색 랑두니 야오 제식 뜨다
1: 다연 제치 삼무 미차고 제베 소아게레스
0: 라니에 스케베 유린 차브리 삼루 치지 야오 시체 레치 사브디 콤부 치기 마르베
1: 마레하 후유
0: 랑동 시 야오 미두 네스 켈함스 와 야면은 순샤와이 키니 춤 말아봐.
1: 로디비치, 나다 샤와이 니스 아래 다 춰봐.
0: 니앙아스니 라르 레비임바. 순샤와이 아 주기도 미면자. 아 주기도디 37통 마르스 레비임바. 도도시에나 모란다 란참부미도.
1: 지능 아수 참부도. 라르베.
0: 원나 마르베. 라르 준다다. 마치소 저와요리. 나라니 락베 수염 능 신스조 마르베.
1: 라그 셰다 체너 디 송록 믹서를 샤무도 가로 마샤
0: 니에데노 튼다 직브리
1: 나디 저 성민도
0: 용아 다디 고싱메 이네니랑 쳔구 시긴 라르탄도 고급 상부딘 제지르디 인지 탐지 쳐오르다 지동게 수술레가 투쇼 만족 쳐오리
1: 라르탄도
0: 큰지테 야 저신베간 제 시스메
1: 용아 렉신다 유베 렉메는가 주인다

사디 초아사바 서동 류르 최고 한용장 농용장 나르체 용장 셰라 튜다르 체지부타 니다르 체크마 시부 셰라 몬농 참부 스웨디 초라 비주 원앙 차라 용장 체 서동 효균앙 수부르 정다르나니 지제 마게오만 사듀 서동수에서 탈비키 디단 초에 초라 니지치

0: 수신 드림의 소 하시 접선 소초다 견지 샵지 로호가 접선 신부디 드리 신의 땡키 충샤 샴르 뒤쳐 살고베 세용을 저지 셉직 시로
1: 칼라 사가시오
2: 아 용의요 오 지 자기 앱 십수도와 돈도 양라시다도 장락제 십수도와
1: 어디 소마르베 등을터 그 신예데 녀랑 세베 칼라디 녀친네 안교이 이네 나라 칼라서 케브르스도
2: 등을 나가 수신라 양스 조어 삼초 이네 녀다라님도 소화케 유입체 디네 나가 세베 칼라사야 주나 티제 갈라
1: 디페친 카츠 치그리 카인스는 칼라디 세차베질 양아사 주게 구리
2: 줄리 디테일 라스미데 마치 마르네 디딜 차르추 마시라 잔레 냠압세 추 마시 니라시오 니미디게 나라 나오네 삼토스 코네 추바 미상맹원에 시에나 나 수싱 칩수시다 지부시 치순에 대비나 수싱 레네디 니에 섭치가 제베마도 동회도 수싱 독슬레브다가 나 나와 다니민도 수식에 나 고급이네 제고 마시 제자 네타 제자 수신구 내부도 맵스비나 신행의 집수디 명물 규구시
1: 지혜 장계 수수 가르시에메 하고도에
2: 내 가르시에메 하고가죠 장계 당대이네 수신고 미야스리 승부이기 마시바 니랄시오 알레네디나 수업네 당대부도 쿠용아 동주다 원유가 세제디 워시 아 계좌도 수업다가 쿠 람사각동치기 첩집 전라도야 제도 그게 라베자 조체중아 다디야 마미저스니 스타긴 지체체 같이 팀도 돌아 나빠야 맵스죠 아 다다 가게 맵차자 니 호탈 받은 맛이 왜
1: 그냥 갈 신이 봐
2: 시세균 니 세바뉴다 야 대대야 대대시 니 라시오 상경아 단들어 붙이다 용두게
1: 니에 가르쳐 오래
2: 니에 수중 가슴 아유 생일랑가 수신고 대쇼럽다 딩문이 주다 진주민주쉐 입질라 디네 고급세지 디디아
1: 니 가르래
2: 로디비시 니도 스쿠베마도 쏠니가 요마시 야 대샤유다 니에 라시오 그 디디 혼이 고부다가 니에 살급이 깨다고 장가 살급에 뛰는라 그 주민을 애기지기라 라디브지 장력이 마시 이 랑대 되면 봐 군에 되지 이내 곧 잡을다
1: 란디 갈시기에 란요고도 왜
2: 만요샤세 무드 수시고 안 늙게 수니베 고제라 쉬었다가 알레라고 시험 마시 고도 슬랩다가 나 무드 늙게지 카인스나 레드 니에체 메시비다 꾸앙알 레라보 시엄마지
1: 레카제
2: 아라도제 모르다메 둔다디 땡땡 안카르 지그지 안카르 지그다 니 너지도 부디 세세 제모 주스그지 신달 야시엄마지 줄리 탄들 안개보도 안로보세 둔예 여마시 니랑 알게 레비마 디키데베 조아시제 둡제쇼 탄들 강사도데오시 아라니게 카레다 그럽요 탄들 강사르다 마세 두다 디디엘 랑게모도 잡으세 두 마시 용두게
1: 용그 마레
2: 니랑 쇼티죠
1: 니 디제 춘이 준비도 디 카레 이사 오래
2: 니랑 쇼티죠 안 로고 땡지지다
1: 용그 마레 용그 마레
2: 대부 니랑 로고 먹고 세우이 못하래 안 로고 땡지지도 용두게 니 쇼티죠 굳이 마시 제 자가가라니 저어디 용사 세우여 살아봐 돈다디 사베지라 나라니 인지체 니네 미상망에 라를 가봐가지고 이메 실 주의 용두게 굳이 뭐 굳이
1: 영아
2: 장약 쉬임 싱그유 야, 교홀로다.
1: 启中， 是你启中去罪你吧。 没呀，随中看了秀啊。 俺同他开钱不就让了些呀？有，让人家笑啊。

0: 저비도 대공 아래 지면서 아주로 기부 저비아디 줄린 지다고
1: 지혜 네랑 로마 제 말다 잘한다 내 주마 고유자 네 제너 퍼스네 셰 쇼시
0: 제능에 가수부도 고우시 님지 너지 로지리 야는 아로 고르시 니 두면 두야
1: 지혜 잘 셈블림다 네 주디 젤 남자 신닝 마시
0: 용마시 셈림 두야미도 더도 듭시마다미나 수시

0: rūma shen tu, ngā ngō nē sīmba kīpi kio nā mi tu.
1: Kīrāng kālāng shē pīng tāng, nīm nā ngō.
2: Tā chē nā.
3: Tū yung kūshā pīrā yu bē chī yu gē, lē khār chē sī bā, sām sū chē khā pār shiā. Ngā nā sū nī chā chī yu gā chē tāng jīg sī tu. Tī ngē nē sū nā nē, kūng nī shen tō khā pārī.
4: Tī ngē sū shīng gā ārā tōn mār tā yā tī, tā shī tū kūng sī nā ngū mī nū gē pā.
5: Nyā tāng tā shū bē tī sū, kīrāng gā kēn sū ngē.
6: Bāng tā kūng tā sū ngā, kia lāng chā khā wu shī. Xin su, qi yuel sim zui khari yu me, rangai ge chi shi da.
5: Tuol deb na, qi nang an yuel zhu yin.
6: Ale gu da, ale gu da. Nye ge chi, nye cip chi qi yuel xie ro.
7: Tim tu xing la, jo bi dege kirang tang zhung e. Nye xing ge, jo bi dege nga lu dung xing ma shi. Gyo nga di ne tuyong da, la ji di em di tu jo dang ni yung gu ma shi. Nga cip zi mung gu yu zang, min di de nyum chi yao xie wu shi.
5: Cip du na ya guo qi yuel sung chou zhi. Diri. 니르 규시고르 송도 드링아 용제 계란 건드 쉬야유 돈도 가서 나야 유베
7: 그서 제야 예매 짐드징라 경아 디네 지다 마데 디니 디우미도
8: 여제 돼
5: 계란 예롱 감자 만나다
7: 니랑 쇼 마스더 알게 비바 저 비들 시 주의
5: 피터 고 송사 공개 계란러 공개 소교 나야 디 규세비 된지 메 송기
7: 된지 공아 된지 리세 두이
9: 请了这些东西当当俺是活着你那养活是我吗是皮特其他巨大鱼没是你别接下没其他巨大有吗是其他俺要活着对的要活着对的你都咱们居然俺冷脚的你没事当的你没有说呀你那其他巨大的也咱们居然俺冷中啊俺要活着对的啊你都咱们居然说就这边等着对的
5: Peter.
6: 어제 짐집진 증명서.
5: 걔는 말해. 간다. 계란게 숨보 고배지라 게스트가 셰스. 더더 뒤니 매베 게스트 아무저 같이 세기. 계란 쇼메.
6: 짐집진 내 게스트야슈. 게스트 지역 내부디 대기 제비너. 로가 주주지.
5: 게스트 원래 쉬베 넘겨를 대니 특별체나. 짐체 고위 윤세 로섬 능수 용배 이치유. 一年谈的七月的日不三民都日不三民都路不托家了普渡千不破三千民的里前三个岁年内三百美不是等这虚拟七月了缺动协助都给四一年内破月呢年成本了就今年光不协助需求对这些呢成本会用在罗松的用主这年限速天人年松四代公司皮特了刚不走是要嘛这
10: 让我是有在外派你三百几千的媳妇儿让给天差别差劲的做年前来瞧一年年差劲的路易为下瑞年看差别几已经是到达天津下午了第一的一既然拉萨南大一呢你也让我去修等个马上看现在东部的的来天津的名字贵大
6: 记得说了 你也等到这么最近的土地 七月等到...
9: 卡卡德若西 我等到七月过时的年度米度 死掉了苏星有马里拉七月没子 然后得我也有马里
6: 记得说了, 我顾客听起来了
9: 你让了顾客这些年长个几岁行米度 小佩你让了我追求马里吧 我让永远是死掉的 有些被拍你三百七千的行李
10: 这皮特, 今晚跟了忙子那种

0: 대비인데.
1: 장구시에는 팅랑 투조급라.
0: 니망아다 직불시야. 뇌암 챔부치.
1: 늘슈유바. 뽑부터부. 강에 가르쳐비네. 니미지나 모디. 수소탑에 이치유지.
0: 지유.
1: 팅니랑러 코스티야기 레그다. 포도된 레그망 체육이리. 예심리네 권다스기. 야오척비. 모두인다. 나 디진데 요야디. 나라니게 디네 권제 상시차치디. 수신. 그래시디 레라비요. 결주람 양도시. 나 미근데 지금에 넘어.
0: 그래 밀도주제나 기우시라이기리. 셰마샤.
1: 이네게 그라 고고마체메. 아르테 토라. 그래가 당뇨메 베타단 집디. 게크라 셰비.
0: 그래가 아츠부 마사 아이 러브 유네.
1: 옛날 마담치 그라티드 식마시. 다음에 그래가 가시야. 그래 지지라 셰스. 빌레리사.
0: 지.
1: 무슨 교다 재밌는 지알레다. 나 지유의 면세대. 그래 동주 지알레다 모두 요마시.
0: 너스스마. 게, 얘 가르나서. 그라메 규보도 나메비나.
1: 나 나스카 꼬티사오지. 개미야 그러게. 미엘레와 자레 창의 섬용미. 예 셰뇨. 아니 시가 잡시라도. 소스 시비시 삼제.
0: 밤도 요마지. 미도영아 세진이 다음다가 큰 레베스로 쇼리.
1: 이 내문에 큰 요르베.
0: 나니엘사지.
1: 시라더니.
0: 메교 시라 포지마.
1: 이데 시에 나 양게 양아미.
0: 지유. 심쇼 마차.
1: 장아님도 장난 도배서 와유. 용도.
0: 됐다.
1: 저왕 부규 제 자체 야랑도도.
0: 그라 소도도 괴배다시.
1: 이네 개미도. 나티네 되배지라. 나지 조조 개미디. 나이 비행기시. 저 비대가 뜻이 괴다지. 나티네 뜨고시. 나이스 나 저거 유스베스디.
0: 지금 이거 가져 나 고대 유메 시그이베야.
1: 진짜 비유라 보면 막 제일 유메 시그이베.
0: 그때도 공세 저하유 제 행해시.
1: 수신. 그래 화대자 간다 제주식 해봐. 가주 이게. 야리시. 봐봐 야리시.
0: 예 수신. 그럼 아시 호시. 是吧? 네 그런 네버스 뮤삼시 호시.
1: 김이도 그런 샘샘하지. 눈산세지 접대 니도야. 你居然你这可就行不行？
0: 他是对他上瘾。
1: 你居然成功出这么久，你居然现役的，就这么基本的安逸，就是你这这这前路远的，不能有马迹。
0: 是的，进步俺是能安逸，就是马迹，俺是愿意。
1: 你居然现役的，你不急？
0: 怎么领个名场面？你没了七月四个月不行个是？
1: 七月四个月，
0: 居然三皮素颜。
1: 苏西，你们这都装不起来的，不能有马迹，细素颜，就这么基本的安逸，就是这么的没档次了。
0: 康总。是，俺都多两门会员，这个退休单用俺些，这不真拉多，应不得给王姐从早些，找，俺就叫找。

0: 지자 칠딘제 돈돈이 매베
1: 신의 로용배
0: 나다 이하 칠스 칠비 랑하제소 심제유배소시도
1: 미나게 부디 뭐 비세지 제가 티샤
0: 가리 부디

0: 민나기 뭐 말베 마비세지 자가리나
1: 예전 민나로 부구 상황 건데 엽자 부딘 주적 팀도 얼 위해서 키스 민나로 부 건데 위나 팀로 터네 부딘 뭐랑 포인 부 켈린 거지
0: 디제 용 말이 쟤는가 저 마비세지 자가 저도 하던 팀로 터네 탁주지 규리
1: 내딘 저 견도 민도
0: 부디란다 아자라가 소경 챙겨지 나 저기 제 얻다

0: 저 피다.
1: 어디? 침비르도.
0: 저 수신 제가 연배. 야 죄매배 아.
1: 마리. 남쇼키스. 제장 아니야 주인. 침비. 대절하지. 장게 수신 제시로.
0: 요.
1: 야죠.
2: 이샤키란스 나로고 시라체 취야스이
3: 저수신 젠딘제 마스타 덴송한 주 정근아 제비
2: 스텔피게 근제도
4: 저수신 디고 마셔다 스타일 네즈만 콜라베지르 탄타 다수 디숨도
2: 첸 피터
4: 저 피터 지열 네즈 라베지르 군스네 레곤 슈니 탄타 수치게 저와치 토얌도
0: 저 수신 저랑 심도들의 시험하시 팅을 저 비덕에 점들 많고 채송아
2: 피터당아 로디게나 니스 많고 균요 마강의 시슈 채배급래 루동 채무쇼 직접 쉬어라다 지휘어고러 나 로봇이라 채비리 채상 진설대유
4: 저 비덕에 지휘어를 띠는 저랑 과자를 주지면 의원의 줄 균도 다음에 봐
2: 급디디유 나르 함시 사차사지
4: 아 딱다리 저 수신 나다 저 피터 타민트 투디 조겐아 군중 아라시 담지다 이거지 조랑 저 아사 급디 동아 롱나데 자 럭부시니 되면죠 이내 탄데 조랑가 삼시 제자 나이 롱능민도

0: 육쇼. 사고 사업시. 드린 치라니 세제 된다디 고시님이. 치라니. 네 공사 사바 용도 유배.
1: 예, 연대 예.
2: 나 나이 님도 연대 유배.
0: 제고쇼.
2: 문해르베 칭피 젠더비아소 네 거송지주 슈기라니
0: 젠니엘이 아스인다

0: 이다 토시 토시 이다 이다 샤다 이다 샤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야 이다 이다 샤다 이다 야 이다 이다 야 이다 이다 이다 샤다 이다 샤다 이다 샤다 이다 다다모아 다다모아 다다모 이다 이다 샤다 이다 이다 이다 야 샤다 이다 다다모아 이다 이다 이다 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1: 끝이다
0: 이다 이다 이다 샤다 이다
1: 나 동야 망차지 네미디 랄지샤 칭마사 네 부딩 랑 부르 삼주 네 가준 랑 고고 담부메 네 셴모주 네 원네 셴모주 수신
2: 타치디스 셰제 닝부 요르베야
1: 용자 촌도 错过야 민도 치부마스로 랑게 로망 부이나 부딩기 체도 심누시라 당여리 나 크습 지규르와 되는 지기리 네 부딩 치게 조약 둘루 니르기니 나 부딩의 치주위
2: 부딩 네 부지 랑 티중메
1: 수신 팀루다 척균이가 태네 부딩 랑 부면 세브리 랑게 나 간고 마치로
2: 不定的那天头啥要见女啊你其实劝你一个马上可是让给无数且成年以呢你连老婆小命

0: 팀 집아 루시 제 찾자. 소스 부딩기 밥 충주 면자. 다가 줘야 왕체 아유삼. 고다 쉬브리. 딜레 교수 둘루니다. 나 푸치제 디네 카체기. 워지. 네 중국 유베 타유 공스디게 수신을 지주다. 계시 수신게 당리 마체나. 네 대유베 뉴콩다 수신 저와 실주. 턴도 켄게디게 체.
1: 네 탁주 니제 체사 계란게 고알리 모토 싱구유. 나 계란다 직비니. 부딩 르켄의 통금인도. 이내 다시 딘저 마치 가미시샤.
2: 샤부딩아 저다 카체슈야 카리네. 니 샤부딩 중밤에 간내 쇠피 랑게 모닝지 쳔 능시 나래 닝지 더 쳔의 용도게 아. 랑게 독스 쳔 명아 저 쳔의 부딩 칠주 년이베 아. 규정 와 용서 년이베. 부딩 你先把女人带去，不听，得是他。你先把女人带去，你先把女人带去。

디게 부딘 충드네 타보도 바르지. 상게 님도 어레키죠. 부딘 챔부 차스나 다이요지. 디부딘 더워지 있음도 바르지. 돈 약부 약부시 그 뒤에 내 샤모스로 시토니 속임이 되기. 더더 디체. 지지지 워데. 더워지 있음에 님한테 암라게 구리샤스 나 게임 십시오시 이내 제발 웹시도 디니 팅탕보 갸스다가 치듀지 갸스듀는 란제 루토 갸 무스 니 카르체선스 치듀 부딩게 어글라 갸스 체다 취샤스기

디드네소 니랑 송겹치약 삼부들리지 직전에 디드네 나랑 이글레와 님도 제브지 장게 칼레 시라케 니예소의 꿈실 뛰어터지죠 다들 나 구급제로 나랑 소외나를 용주니 용두에 작은 나 풍성무교 열을 뇌게 면서로 봐 이내랑의 신규입에 퇴응을 통해 풍성 나랑이 투업냈어 무교 투샤 小爱 나랑 가비

0: 저기 사수가.
1: 사수.
2: 리밍 신제 소제 레무루 듄소. 리밍 신제 소제 레무루 듄소. 아 소제 중내 칸의 주인 왕小天이. 저리 전다지 힘소 다도다야이. 사워코마 과간이베 루든 자와 향께 장자슈바 급도다야 내뛰데 들이 죽대 되었소.
3: 소제 롭소다 균수체 자왕샤수수 문지도자 단다 로든 자왕샹게 소수 노주 균시피지
4: 롭시베모도 균시치규 세메다
3: 시에네 균시치베다 차로 이다
5: 미라고스 레데레 샴디슈아 투샤프자
4: 제가
6: 시에이 코니에 게라다
5: 노주 요상도나 로든 야후르바
4: 제가 시에메
6: 이다 교치 슛
7: 지 어
4: 얘들의 셰프는 상매 고구르베
6: 다다도 고구르베
4: 어 왜 어 남자 도스는 누가
6: 교수이다
4: 어 어 어 나 코르가니베 자완샹이 소제 미상매가 라고스 두그리 민아 시그즈부유라 계제 시라셰싱메 소르줌네체 나가 주소제 레소 튼튼부디 기겐 치모세 부쇼리 소르즈네 조소바딘 규리 제자소베 기컵라 기드키투베 마세 기컵 리기퓨투다 소제나르 기드키투 차오리 딘데 세뉴 그루에
6: 아 티바 티바
4: 나
6: 나
4: 어 어 로망 고요콘데 夜空中，看不见交雨。俺西门多，看得全西门多。
6: 小妹妹的书包去打，先挖去。
4: 嗯，有有。哦，强眼专业的做，没不说土不巧的。耶，可不都当得做，拿不起两个亿。一年没卡进了，可不都当过鬼。他把都固定卡进，说是固定下不得啊，接着很久下不得，说是西门上不去，没了工作钱，年底提着钱去打，年两下把马下趟去赢。马赛路对面的，
6: 他们两队，管他们抓住没？
4: 阿赛，我偷偷先走远的。
8: 昨天在江湾上给台湾人个那小鱼，他见是他赢。
4: 呀！
8: 上天军心是个用不了么多，新郎个给他没得。
4: 人家阿叔是多，
8: 你弄住我来修死鬼，我来修他的这只呗。
4: 哼，光打修死了不起，
8: 你
4: 光
8: 可多拿不得拿不得。
4: 你长大修吧，谢谢当不赢。人家肯定的是没见六个要么的吧？你说真了了。军规可是不吃了钱币呢，经常做俺吃个我爹的呗。
8: 吃个这句，没不说你长
4: 个杨家学的，隔壁就让年纪住的，也是住熟悉啊。让他这所在住的一把还来啊，看热闹的啊。光大老鬼呢，粗光大死老鬼。他个的，长大学呗，长满光大死老鬼。啊，
8: 看这个，
4: 长大学吧。
8: 让对面新马路啊，陆东是我对你这个的，厂长可不都当牛马去，对这些人便宜的。
4: 杨家学的，杨家学的去。
8: 你说这讲啥的？
4: 说什么是个事的？你做的嘛有？这点嘛没，没多少钱，装不算的用过了呗。这点嘛没，吃点都不算的用过了呗啊！对，亲姐的，他都念那些意思了些。呀，叫他，叫他，
8: 让组队啊，赶紧撵我去学啊，老家牛马的。江王兄，让苏城那两个青年一把，
9: 兄弟们，哟，让个里面老鼠可真是给鬼，气都不对。
8: 江王兄，让个主人王了，提这些，落个其他学不着。狼马绿，
4: 狼马绿。
10: 主人完了，光木松，你老师要狗头没走？
4: 是让吃中的鸡蛋，
8: 我得吃掉的。救救救救！苍马救！
10: 光木松，主人完了，你老师要吃不着？我来弄下。
4: 我大哥先去这个啊，让新手老弟弟，别来先弄些月饼呢，要花水要么的啊，是让黑的。
10: 你都是这点，让所有汤都没有着。新宿姐姐鲁班安堂过去，让俺们去是吧？一年鲁班一桌子，全部打了不行不对？让俺去对的。昨天我这仓嘛，跑多的。那的，吃个我仓不接的话，让给不过当做三毛当的用对啊。
4: 俺全当全部都准备，初步让可让俺主人送上，过十盘对西拉药的，俺的雷米去追进是吧？俺的那些姐姐能没得个输过雨？你不过输多些多，让个学的。
10: 你让俺在提没有？你那是小，底下几座的都是代表来拉不全嘛的，先说的这些嘞。 차대 당자와 대블레 심을 토르 봐봐 대교 마시 미소소 소화계단 시리오리 레마시 라한라 세요시 라세 메베 탑시 시다 삼등 교로 레마시
4: 랑 고바다 바비다 톰다 쫑메르게
10: 라가지요
5: 기트 르르세 유자
4: 랑게 밀벨레 셰디 인도 하브치 마슈다 더도 소롱디 같이 다령 나 쇼시레스
0: 요 예라
10: Rizhu, Ranglaxi ngale yagyuwa nye ke linshu. Gyalaga ranggabchiga warri. Pumaji yubdili rangnamadi. Rangzinyamla, yaa nye zubi sangra.
1: Kiranzu naga wanshang, shigati dhe nyembola.
7: Shigati dhe shmena, wanshang sikribe. Sote na gudi changma, dasa chabri.
1: Rangye, kato do chida.
7: Kati chaya kato warri, yukshu.
1: Rangyi na.
10: 让我回来吧。嘿嘿嘿。哟。就，你起来，就。我觉得，肯定有嘛事，是吧？我觉得明天你拉着的，这个我，苍梅雨，伊那叫人叫他打个比呢，拉着的，这个我可怕哟，得了东西，你们今天好做，要好点子。
4: 让他不敢管住，哦，让他们也死去，因为没到那地去了，主人王老王了嘛，对不起，中间还是因为没死过呗。中间三趟也可以吧，主人王自己的开开心没多，他的心就不接还没好吧，可就不就死去，你让他笑，恐怕土匪呢，我全是心多啊。

0: 고다 고다. 당그 참 딱다 대무소 양자이.
1: 아, 보고라. 제대 양자이. 행게 교 스마쇼 아. 나이 키소르 격담지표 루튼 장완샤 나라메 제산 담량 나이 강세이 따르겐디 르니 게유 마삼바 소제난기 미당 쯔바교 로마 게경 쯔바니 능미 창마 심제스 하 장완샤야 장완샤 랑게 쯔바 뇽지처 디레 나이 셰바니 보고라가 커큐가 준용아
0: 아 디야오 좀샤
2: 좀 그랬어
1: 이다 상매 거스시로 야 제마소 로드 장화샤 로용기 하세 교시 끝이
3: 교시 교시 담냐 섭섭실라
1: 교시 교시
0: 아 장화샤 스니디노 도스네 로리브드가 네 호슈윤 탁주이
2: 장화샤 춘주마다 너 그래 주님 봐.
0: 완샹 바바 총글라모 낭낭지 셰브드조 마집지 야오주모준 라드마지. 되다. 도스데 니 완샹 준드 라케 가로치라.
4: 아치.

0: 杨慧娟，我打周强，搞着这个活的。你打从头参加杨姐，先免卡几个月，然后我参加杨氏呗。
1: 什么参加杨氏？哼！看你，你谁来这个？现在让周强吃去，算什么兄弟？哼！
0: 让我那周强搞不远呢，卡些定些钱，我打真就钱打谁？姑妈能行，过后就定这，然后我参加杨氏呗。
1: 江英华，让我们顶着新年月呗，虽然他很多酒多，阿兰，去家顶着去了，你让他很多酒外月呗，让给手机借了这个月出，让说
0: 去家人家呢，从头老年打住你呗，吃不够我多哎，你让些，让给这一面你先学习个月，从头上我先买呗，
1: 让他叫我送不到，
0: 周强，你也搞着谁，让从头我才买顶着钱呢，让个激烈的怕笑，
1: 你也顶着不到钱嘛的，让怕罗姐。新说的说不得谁用，
0: 新说的俺说不得谁买，还活没久。特里，你了啥了说不得谁？
1: 钱的人都是期待，特里你让的菜子嘛钱要么说，俺一切么说。
0: 让你婆婆休息下去啊！她都休得也不停止，没来还是没，没事就喊我去。
1: 把咱打没多的，玉华，托我们去看。他们在南庆街，他妈的给出去休息。
2: 嘿嘿嘿，去去去！
3: 让个爸爸啊，三亚打中央鱼吧，那我几乎肯这么多啊。
4: 嗯，多。
3: 肯定是穷不得。你那个年代，那些年纪穷不起来。
4: 嗯。
3: 咱们家年长长不些好，建筑不够细腻呢，重修的上瘾。
1: 这些肯穷不就没学的，藏不起来。
3: 阿拉辈子穷惯的。
1: 明都。
3: 哼。年长是外些那句。一年两个也不是穷钱嘛的，讲的要嘛的，一年要不些钱不呢，让了马西买那买，让个钱嘛的，马家不一年那些钱能用没得过啊？你那的是牛肉脚汤，包都是给的，呱嗒呱嗒呱嗒呱嗒是还一百块的啊，差不多也不是穷钱嘛的，起码肯定是有三单呗。
4: 啊，这，
3: 他冬天这是单位呢，阿来我写去啊，起码拉瓜干面么多，要嘛的，没准家是留学毕业生吧，带的去的。
4: 爸爸。爸爸来看我去，我做爸爸的都得看你好嘛是？啊，
3: 谢舅舅，你好可贵。
1: 家宝，看了啥笑？
5: 哟，
4: 我爸爸个羡慕能行个，讲我真真美。马上啊，新所讲你的人们多，提来报告了你们多，努力表彰的讲的可用啊。今晚啊，家长有啥子呢？你啥子？卡斯卡的信息，谁也信不上我谁。你爸爸让来多少次？
3: 让你那么多个月，啊！让个女的得不起，多弄个母亲呗，差么嘞？他都检查出意思。得了，东三的麻将不起，罗总胡大起，他就当下的老鼠钱不是啊？再不里面就罗总钱呗呢？让个马六没要嘛嘞？下面呢，让罗总钱给给不起的人民都呢，讲过嘛嘞？俺你不那些也好想。新说些呢，当嘛的呗。
1: 这是他克拉斯的。
3: 克拉斯吧，给克拉当过来啊！马叔，
6: 永贵玉，永贵玉。
0: 新说，新说，咱妈全是的。克拉就拿个衣服了，去多几年呗，穿不起自己，算我大学不多啊。
3: 给这家克多，俺做那个婆婆，给钱是开门，一年给钱七十的。恨你！
1: 江一华，让给我那老狗一
0: 杯，去多几年一杯，去多几年一杯去。
7: 你哦哦，
0: 去。
7: 大娘说嘛了？
3: 做个对事。
1: 啊我，
0: 秦总，天狼嘴那个英华，恨你活的，你真是呗。
3: 去，让你可真有啊。
1: 阿妈，秦
0: 总，弟弟还最亲不到， 카리스 간주 나 보모시고 제 금자시하고 지르다
3: 권달로
0: 카리스 권달로 그래 깁다 취업지 신소 자
3: 자녀 없으시니 류에 아 뉴 더더 가작 보용
1: 장인화 금자 카리 메시아 뉴브두게 얘 랄로가 된게 열었습니다
0: 가도 랄로가 된지 거두고 지 카리스 가보시 여유 카리스 회주를 주고요 아 모도 다시 제 미난 클라스 이 뭐뭐 좀 쏘시고 그래
3: 가주고 좀 마셔 회주가 그도 미난 클라스에서
0: 안주 적지 총알러 가르 사서 유 드리자 샤 사줘이다
1: 아마 갑자기 용마지 언니 로초
0: 신소 내 주디 내라고 샤해베다
3: 让我来 주세중아 라이너
1: 지시야 다 같이 유 야교다
3: 나 로
1: 야교체
3: 샴드게 죽으래
1: 밀은 워성문 두게 멍무씨 보무지 마자 미다 같이 얘기해봐 내 신기 내 보면 그인 뒤에 매봐 밀라고 겨우 마시 다 멍무씨

0: 이화, 대수다. 로마리, 대수다시.
1: 교시, 교시. 교수, 교.
0: 자, 나 레오로지. 나 보면 시신이 샤유. 상계 락비자 차림해 봐. 밀어, 권다스 럭부르 봐. 디, 미미 주리라. 안주 장상기 직수리. 야, 줘.
1: 아, 좋네.
0: 둘 묵주, 겹을 산도 주의 샤브리. 다리 니야 락락 맞잖아. 영호로 봤어.
1: 잔욕도 왜? 쟤, 보면 니제 슈니 여르베. 슈야 야무슨 무두 슈로. 영화.
0: 랑가 주요 아. 니 묵주도 랑가 가자 가자. 우리 아주.
2: 정원샤.
3: 양 보고 니 유입에.
1: 샤이다.
3: 딜레 커도 쇠쇼. 기스 보고 더 말리 브라 충수나. 봉해자 내가 뭐 마셔 닥주기. 야식 말이 줘.

0: 담냐?
1: 레허유베 쇼허니 라짬을 침지 가지가.
2: 보고라. 먹어라. 아, 보라. 네, 알아요스키. 아, 디바베 저 아스기. 나 되게 뉴르 교당도 다시. 인지 바시로.
0: 알아요도와. 권천 보면죠. 장바베 나 시담 관계죠. 장바베 토마페비나 나의 투표스 마시.
1: 완상 레어치도 갈래 가고 혹시 완상 제야이나 라게 레제 갈치에 봐. 담냐 라게 아마 디저지 송알러 조슬러 야.
2: 야메 독시. 법전 최소 내가 여기. 알아봐 저기.
1: 부디 제마 야고 잡아. 나요메죠.
3: 니니니 하뇨샤.
1: 나가지小心. 잔기치다.
3: 삼시부터마도다. 계시마시. 야, 이와 라카체소
1: 라규비기 중에 예중부시다 놈이도 라포욕 마리사
3: 마리, 라규비기 임도 암라게 우수시에 라치기야 당유성기
1: 우수시에 시계 당시에 가지지?
3: 네 보라라 변조 싫어요사
1: 샤보라 주부요리
3: 어 디 네 바라게 나 순치 장년의 주디 칠마쉬아 마시디 네 주심기 말이 이네 바라게 게라벼자 마시아 순기
1: 조부쟁기 서울한게 쪽쪽 십시에니 교랑아 지금 말이야
3: 그치 你的这个话起来我起给你别急了你已经让速度不歇歇我你就不见给错也休的你对你让起给个啥叫卡斯卡尔气过卡巴中对你也着休的我呢 你看了就 我这点路基什么起歇歇 让不到没
1: 계생에

0: 보고라 피키랑 세슈슈아리 딜레파니 하슈
1: 아 욕쇼
0: 아 기란세다 켠네 남두 민도나 대샤 내지그리 은하수르 살니 뭐 최초로 봐
1: 아 네 기니라 로그제 체도 마지
0: 하 아
1: 와 딱다리 인지 아라디 좀 굴다
0: 레슬레스 송이 송이
1: 나로 저 송다야 도스 펜토지
2: 레스 보고라
1: 뉴르자야 그저 충소
2: 역충소
1: 오지 담냐 객소장 앞에 객슬슬리 두 라주게 니라 저거도 두소라
2: 양아
3: 장다가도
2: 가시가
3: 나라 오늘 계시야유
2: 보고라게 냠블링 가셔서
3: 예예예
4: 呀,阿薩,阿薩,阿薩,阿薩,阿薩,阿薩,阿薩,阿薩,阿薩,阿薩,阿薩,阿薩,阿薩,阿薩,阿薩,阿薩,阿薩,阿薩,阿薩,阿薩,阿薩,阿薩,阿薩,阿薩,阿薩,阿薩,阿薩,阿薩,阿薩,阿薩,阿薩,阿薩,阿薩,阿薩,阿薩,阿薩,阿薩,阿薩,阿薩,阿薩,阿薩,阿薩,阿薩,阿薩,阿薩,阿薩,阿薩,阿薩,阿薩,阿薩,阿薩,阿薩,阿薩,阿薩,阿薩,阿薩,阿薩,阿薩,阿薩,阿薩,阿薩,阿薩,阿薩,阿薩,阿薩,阿薩,阿薩,阿薩,阿薩,阿薩,阿薩,阿薩,阿薩,阿薩,阿薩,

0: 야, 이걸 워시.
1: 레스.
0: 글리치 아.
1: 레스 레스.
0: 지슈르다.
1: 로.
2: 조찬.
1: 대동 내지 도와.
2: 조찬.
0: 샤샤치 아. 야, 대쇼시. 니엘 감체디야 오다.
1: 레스 레스.

0: 담냐? 요거 쇼다. 언니 수술로다 가고 옴쇼.
1: 봐봐. 내 친구. 종자 치주.
0: 육쇼 육쇼. 가리 종세. 라그사 봐. 롭주 최고 삼주고. 쪽 담유르기 시슈제 대화리. 예 식마를 삼주고. 장도 매는 가스네 마찬 다그리. 아니 뭐 신소 장 다그로 봐.
2: 아메가스네 차방사샤.
0: 야초.
2: 당동닥다 제바. 예 저어 도스루.
0: 뭐야? 다지스. 라고 하자. 더돈 로마요 가래.
2: 시마죠.
0: 보고 전부 다 걸어붙잖니 흔히 큐는 공문도 아메 조가 전부 다 걸어버리 로고제 마셉시 가서 걸치지 장게 제가 주유
2: 요
3: 여배
2: 점심을
3: 장우씨 장우씨
4: 야야야 죽어
0: 죽어
3: 주유 생겨 못해
0: 정우 씨, 정우 씨,
2: 야, 아 자꾸
0: 지어봐. 정우 씨,
5: 장기 팁시다. 네 가르톰 자도.
2: 네 가르신 그래. 나랑 저거 나도 네게 비우는 맛이. 나 아자 생각 중이.
5: 네랑 아자 쓰기. 장 아자 거의 맹 네 싱기. 네랑 땜 침시다 주.
0: 글쎄, 보고 뒤에 너. 교수로 야야야 섭섭시 아 클린이다
2: 네

0: 겹치다 겹치다 봐봐 봐봐
1: 야 계속 야또
2: 야자 조상도
1: 양아자 조상아 제가 지금
2: 야자다 조상 탐대셔 조상게 아자 우시에
3: 가서 좀 주세요 예
1: 봐봐 스미슈
3: 봐봐 봐봐
2: 저 가서 오세요
3: 가서 신고요 아
2: 나세셔 영원에 더 주민 탐대셔
3: 가서
1: 저러워 아주
4: 저러워
5: 잡아 야 이 사람이 계속 같이 해봐 제 세대 수준이 다 하시면

0: 쫄아고 낭다요 마시
1: 야, 허 엄지라, 네 보고 이게 호수 부르도, 보물도
2: 보물이시야, 기쇼태사 탄도 초감나 롭지 너무 쏘이나
0: 어, 라고 너무지
3: 어, 나이, 나이
2: 디제지, 랑 아지 폐지 랑 통두치기 두지 틈지지 교자쇼아
1: 통대야 가도 교회 학교지
0: 교회 학교
4: 엄마 엄마
1: 아이야
4: 따다
1: 아이야
4: 따다
1: 아이야
4: 따다
1: 아이야 따다 아이야 따다 아이야 따다 아이야 따다 아이야 따다 아이야 따다 아이야 따다 아이야 따다 아이야 따다 아이야 따다 아이야 따다 아이야 따다 아이야 따다 아이야 따다 아이야 따다 아이야 따다 아이야 따다 아이야 따다 아이야 따다 아이야 따다 아이야 따다 아이야 따다 아이야 따다 아이야 따다 아이야 따다 아이야 따다 아이야 따다 아이야 따다 아이야 따다 아이야 따다 아이야 따다 아이야 따다 아이야 따다 아이야 따다 아이야 따다 아이야 따다 아이야 따다 아이야 따다 아이야 따다 아이야 따다 아이야 따다 아이야 따다 아이야 따다 아이야 따다 아이야 따다 아이야 따다 아이야 따다

0: 오지, 딘체 교두 약다 말다.
1: 가도.
0: 좌, 인화다. 조상 발라, 영인의 죽 랍제. 딘체 교너 약다 말다.
1: 가리 약다 말이스.
0: 디,
1: 가도.
0: 아치 부호를 조상 비.

0: 이과 가라시라 체주 치에서 세가 요비 이과 니라 무톱지 대호삼 지대 두루켜 통소 가라시라 친기
1: 아타나 잠시 다단이 중도 아무 조배지라 아주 너무 상매 ngani il six sigi ngani il do te ha ma ri shang ge nga ji ro
0: yi wa ji xu jiao de zhe ka ha yo le ni se ma sha mo do me
2: a zha
1: sha mo do ji ma ne nga che ga yo ma ri
0: Yeah.

0: 나도 마 탑튼 치르 도야 되디 이내가 우리 장기디 정의디 정의기 차비야 되라 까마 십줄 학점 짓고 와 텐디기 에마 다날 도야 되 더저도 똥도 땅내기 어 테니 다 같이 마치 까마 쭉숨 잠지가 공주기 탑튼 나다 신이 도대 까는 거
1: 다 우리 다 디르니 슈셰디 딘딘데 땅이 말차샤소나니 까마 십줄 땅에 와디 다 대생 까마 쭉숨 데딘데 제소나 푸 첸진에 오래기 되니 슈셰레 뇌자야 서로 근데 다 가지 길러야 서 진짜기 니투 근데 뭐 될다 다베기 선조 세나 가세나 다 진짜 이글다 푸 첸진에 뇌 맞다라지
2: 어쩌다라 되니 이티 오래 냄주기 다 가서 그냥 마 닝비 도와라 지연이 제거니데 이 딩생기 뇌제 전산이 티 주주 탁다니 맹기 제나 되니 용기 여자는 게 마게 가서 다디 닝비 코나라 맞대서 되지 지네 딩생 디네 세토다
3: 이 다 까마 쭉숨 디부디레 다 강에서서나 에 시직도 마송나 다 뒤베 객득객득 야귀이래 에 티인한다 촌당라기 알라디 님이 링이 쉬셰기 기디까 상사전티 똥이 도하기 다 티데지 삼리 불리 자셔네 티데지누
4: 스미레 디베시라 균도 시그 장베 개상키 롱체부 덴베 균년 초지 퇴행 첨든 덴베나 조 제사라 로보르토 크그스메르네 급사베 개용기 청유미리류 제 전소기 제규로 라제 시송 창겐 특수 남장기 제제 전도르기 투주티 당도기 가르마 시주하네 가르마 주인왕 천진 제괴싱 제당태 나르신 류제 타 규제 정신 원토바고
5: 창겔 특수티 튜럽사베 겸종오
4: 사르드에타 균진 제규니가라 전조 치부체유 개상기 심딩네 가신 제바타
5: 창결 특수
4: 균진 체계 규제바 견제시 이외 모연에 사르드기 카데나 규류에 공기 제다 사르드타 투주 통도 동화 소기 낭튼 규도 동화니
5: 창결 특수 기라서 냠수 쪽비 원지 체계에
4: 개상기 부이 맹원에 덴진 치카부스에 초진에 공기 빨라기 타견타 우주 체바니 수규 진내라 쿠구르타 가신 체바라 삼시 투기유라 초신신네 공기
5: 창결 특수기 제제라
4: 사르드 체괴바 시기유 덴진키 발라타 추두루 야부 체바타 코미 창메 학삼 남다 체체
5: 창결 특수
4: 균진 토비 이치 덴부유
1: 펜 삼진데 당하면 자 자치야 당한나가 이 루저 전자니 우리 공부 초보도 열었더니 미 루저 전자니 라까마 죽숨리 모아디디 이나야 니마 오딱다나 디와디스다
4: 니마 보러 계산나 좀 제사를 됩니 콘리 메베 코미시다 샘 기부 맵시 사게 좀 로스 루제 주기 레드면 바 로사니 타딘키
5: 창겔 특수
4: 허나루 젠드로 낭슈유 남잔키 게고로 와시시
1: 링링링링 조기가다 마할라 할라 짜죠 마출라 출라 짜죠 모르는 비누스고 와
4: 콘촌즈낭 낭죠 주비 체바라 페페
5: 창겔 특수 제당
4: 균도 동조 테라 게상 로고보 마중 와시시 로상키 당도 계산 제네 내주 시도타 계산키 샘체큐 대신 기타르 제네 수규기 리네라 제소 쇼와타 쳔지
5: 창겔 특수티
4: 디르티 카르데토 장제 옴유티 최두르 체규 로다체
6: 다른 간주기다 에 창겔 특수티 갸용기 중리기나 정유미르기 르다 전조스 젠다 제급린비기나 루데기 남랑 첨부지 제고 첨부지 인터넷이나 배차샤는 여자들이 너무 안 남주기 아 직접 된 시도도 봐 아 더주디 하장 정부여 봐 아 대신기 타티 인도 잠바 만주 다리 이니야 에 마진둘레

0: 로예디 감바사나 조데나나 르제그 남란지 베스 르제그 남란 인디 잠바 르제기 에 체콜라 르제 체콜기 템베 요베 니 콘조 레와 시샤 준도 당고 바
1: 켈라
2: 나세케 나세
0: 니네 차셔는 안조디 안조기 장기 특수디 차셔서나 아 남주기다 아 무미 링네기 아 딘데지 남장지 인디 잠바 에 너만 한 요조디라 남주 차셔는 준도 모베 다 디 인디 잠바 에 니네도 토로 대본 낭시 니자조랑 게 농벌레 유나에 장년만한 요조 있고 랑자난 소수티 에 송접체 디간데마티 다르피션 지고베
3: 퇴물의 신이 내루시에베 계산기 림시 삼시 투피에 클레라 창매 무튼 토비시 공기 교주의 동안이 수교진에라 가보게베시 민바라
4: 창겔 특수티
3: 피게 추 균진 티베 야보 토지 임바 세보로 도유 계산 라리아 낭조 체바르 레비웨베 창매 낭조 체베 훌슨 페싱 균된 따라 초지 되도 손히
4: 장겔 터슈니
3: 총매 키르강키 제제시 멤버라 콩미 참아 쇼데 체네 릭주 체구기 예베 콩미 참아니 개가 체부 임베 셈바 직된 타 논주 자와네 예미쇼 디데뷔 편준 이제 타 쇼데 체바니 창례 대비 낭청 추 쉰다르 제발레 총시인라 창켄키 연주 땡토 랑제 지가라 멈추기에 투수 진부 시비 권종가스니 빈제 따르기 제와 什么 차이

0: 저시니 개상기 적다님 것이시.
1: 코니냠도 창겔 특수 텐카즈 제민 세버로 책임에.
0: 제대로 미기다 좋다. 라더 치조레 파르조기 세버로 독이 예배. 텔레 카디 토기 시지 쯔네 토비요라. 코니 와르키 저와 스모 예배 방보야 체토.

0: 아부 체바타 능미 갸벼르타 켈린 체바제니 콘츠 모투 베부 체베 귀슈시
1: 안할 차샤나 니도 죽을라티니 자나라티니 니마미 타바치니네 테니네 삼르르 보로이네 테니네 따 감메데나티 삼네 제보데니 트보 죽을라티니 그때나 타 자이롱보로 테니딘데 탭티니데 용사바고데 메중라티니 근데 트보 죽을라티니 삼르르티니 근데 트보 죽을라 예 다나르 차샤나 다 이 롱비 미네 디 치 미치 미네 디 푼데 미리네 디 토부 토아지 이네 오따 가 맨드나 데스 지네 야 미 뿅아 야 토부데게 된 다나기 섬비 부르 이네 드니 이 지네 된 균지 미네 기타 다나 딘데 치 타게데 나야 자신의 마선 힘이네 가부 균지 베야 메트 야 개블기 심슈 쳔보여 뭐
2: 대봐
0: 나오의 제제티 송겹타 균진 야부 차지
3: 창게 터슈라 댐베 미리기 미세 캐죄타
0: 리네게 남튼 표송 초바 제다 갈레 카바 제시소 지루니도 줄로로
3: 장견 저진베 무미 리네 슈샤키 민중낭 츠게
0: 튀티네 송 창게 터슈키 민차 체로 소와타 스구카기 지제 니튜낭 제제제와라 댄슈치기 ngari sagwitu nyerewwe shangshun rikne yugur tujien kub gyebe to. Shizi chong yere sagi zong ki
3: changgel tukshu zezi di.
0: Longu tongcha gyu ne
3: changgel tukshu ti.
0: Tidara che ne kuge pochang garbyo nang ki debri ta tuge ki zhulen che ge.
1: Par nile cha xa na 你都注意把这自己中国吵架把事情你推进去他大陆的逻辑批准就做我的我听你的他这不用你的给你我就你的他是他不的对了你把你可以给你把你也可以的他已经把这个恰恰这样的你都注意中国吵架把别给你让你推进给你把的就讲给你这不就是你引起根据呢出版搞不到你引起根据更高的我当你讲给这不对对咋样给他 장기라 추베모 고라 카다 요니 도자마치 이 우템바치 타바텐 감보 샤무 보고도 원주 보레 추베 카르보 강사 솜발라모 콩가 인지미지 이딘 장기 나이 짤랄 차샤나 젠딩 보우 팀둥메다 고야 뭐 동디 제딘 타바네 김치 타바텐 길 차샤나 강기 님이다 야 함어 안네 시 강기 자르 제리 군데 고야 뭐 강기 네네
4: 아 추베 가보치 솜발라모치 원주 보레치 샤무 보고도치
0: 창겔 특수히 의미리네 슈샤키 균제바 개럽처로 튜목이 폭삼지 되니 규제티 미름네 미름 규제 제기듯이 콘츠 대기 쓰지니 미름 마부 균진 제발에 총화타 제제 장바라 갈레 마부 갸괴바 세버로 신기해 테르딘 우조 마제바라 지르베 담카라 제손 쇼기해 계세 초고츠 장도 유체 콩츠
3: 창겔 터슈기 제제 유체
0: 바서 메바라 럽갸 칭게 디니 콘즈 사무돈다 시시
1: 바다라자 샤나 야랴 탑티 지가나 니마 슈디데 데니 게 까도 키미 유라 야테 키데 디니 가이네 예루 피치리 랑엘 소바 코라 차겔 소바 케 자자 자오나나 세슈다 다 팅젠 차샤나 다 나소 야츠 레고데 자지라 테나오 차도 진니야 피치지야 자 랑모데 지리세 모디데니
5: Tini changgeni le shashogi ne, tat nukdi junziye muachi, tini nukdi che sona ne changgeni wa kette na kala sa sona pyoge rengu shushegi bulu chashogi ne, tini le katte na ka, tongi soroji le tukde dhuyo wade.

0: 독립 내 장제 지휘라.
1: 개상기 슈노츠 장대 유체
2: 창겔 특수 남이야 추메 균타 자와라 균제 야부 체토베 이체기 켄시 유시
1: 튜 다와니라 남조 체베규
2: 창겔 특수 제겐키 티럽기 샵르 능신 데모체와타 창겔 특수기 돕슈 제뉴제 송제체베 미지기 캐주에 대마타 인도브제베키 나마 사르캬시 되입시
1: 콘체 게용기 스모와라 푀기 미세 캐주에 대신 와자르 체베 제제시 제규 처지 앙사르 체신
2: 창겔 특수티
1: 리네키 뱀바르시 타 자와라 제켄라 슈보 메베 로도브지기 콘체 메베 인도브라 데네 총존의 카체디 티웨 체웨 카르디 체메 초소 꾀시히 테다르 체바니 땡츠웨타 이치 깨바시 제라 테니 짐시 퇴잔타 야르게 용웨 꾀슈시게시

0: 每年春节，七个民兵陪小所在了，让我送给他的六句电影。那位所在天，今日不去，明年不空别他，娘把拉出去行也。那位陪小所在处，人年的凝聚康熙队员他。短天见面，一问陪小一来在哪？陪小了江边，再往西吧，见陪徐九英。
1: 年少的女子。十五年样子的区别门端卡着洋茶的他在玻璃地上
2: 亚明金边能空地不灭不当能空卡吧能去洋茶吧过哪过鱼口老子你对老子竞争节目都不说给亚明你去吞噬脚步青皮糖都撇他
3: 青皮糖给吞噬青皮路呢给个皮千万拉给鱼别亚明那次就是洗自信给您去列出别明确的问题给冷却特别的结果呢明确能够给稍微解读不了明确给巨人能够给美国的汤能够让普通美国汤的小军刚也没把眼泪上头
4: 运动也没你这汤铁外人心给也没你了偏不远巨人用了小学语别小学比起了给林语可把人家来我也估计出松姑姑姑出松三年拉斯娘陈朗富康面康起你对不三百卡纸青笔汤那年地堂地呢，是个是那么些地块卡住，青皮塘那年面积从康，那个重叠连通区，管不拢，那个六穷塘不要卡住，青皮塘那年面积从康。
5: 明了大节前年，明年给两个列车，北京北面塘铁外人行区，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塘，银通现在两站起，明了几站级别，几省七个北局人，明了大节前在，明年一年端午呢，先突破了坑穷九五着米线。北京北面塘铁外人行区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区，按照苏德给面具起的三多钓鱼井，开连邦田卷个塘，米土脏水，木脚子鱼，普尼动物，王子娘子解鱼。开始起来，米热不热起不烫，米三不米通话，米就吞不，米干不说的，难吞鱼子。北京北面塘铁外人行区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了撇塘，我要了卡巴塘，从康南那边就公众就人民大街塘，人民年龄能晓得，过年撇巴了各所修三年，他是创建邻国的下人，花火匆匆的认真，录制卡巴了，我也估计，初期俺俺俺年初，几段松也咕咕咕，段俺年初。
6: 中国真的打的是呢，刚把困没得个，
7: 咱们钓个鱼吧，咱俩买个吧，我拿买去吧。你我爹当初还见过很多的，这样投入钓不起死人东西。
8: 那片原因呢？你我当见过很多的片呢，也不是几多。你我当见过很多的，见过个爹当了，送就投入多啊。
6: 我啥不的，我呢，县那边那个鳖养个多啊，比猪仔养不起多，养过，养，最主要的呢要得不，连我爹当初还哄我的，花不钱不送账，刚把那几个糖，刚被说到证明那照顾，很巧多啊。
9: 何不给我糖，那就甜吧，那刚不说的，那空得不面子。预防那当那位苏州康了皮蛋，我们就给这家里人民洗这蛋，伢们人当做了过年了，我几亩地了，年节给孙娜来追问，地当是几年？那娃那苏东阿当四处浪吧，那娃五只扎巴说给，那娃地不灭子，那当那位苏州康了皮蛋，我们就给这家蛋，起来给老子托呢，人民洗这蛋，伢们人当做了，预防那当那位苏州康给，那娃我不当，那娃脏死钱呢，给了第六给那娃是几年？预防那当那位苏州康呢，给用给木质才不适宜。他的卡巴格子积累的十九套呢，给给那的老员那段了，打更轻易。
10: 预防那的老员所住看给地摊几层结构被运营，那的老员那段看了，从卡图片里十几年的样子，过古档过速过来没过。
9: 他这三年，他是中介，尽管去两折破烂，卡巴按照两个月估计初期送个几几个，实际三年实际中介生出是去扎的几烂，卡巴按照两个月估计结果按个股股出。八卦四处浪过他，三个开发所给八百日的那段日子。预防把不脏水看了撇当，俺从高了撇子，日本面板吹得当撇去能错。把这轮中当冷水吞吧，把不三个开把锁给八百日给捏掉了。预防把不脏水看的，日本面板吹得当撇去能错。预防把不脏水看给，我们就给直接当。 chile mine bagberi ki netun khala da kyunchi yue fang bagu zangsi khani ge yong ki muji chamba shi yinbe kiran la bagberi ki netun yuchi nye songa la pine luchi nangcho la li mi chechu da nyam liyang nangcho chile ki lakze tang haksam ki shepshu kunyi pheba gansu shu
10: yue fang bagu zangsi khaki de tang jisim chekubi gyu yin bagberi ki netun khala chonga tu pine shibje nyam liyang nangzi gor gu dang gosu gule mi gul
11: 하세산에 매주 공갈러 차부총 펌네 림시 쯤바밤 코르규 초장자 쯩네 숨파르 섬조즈 쯤바밤 코르규 초장자 쯩네 시파르 사가 남팀네 림시 쯤바밤 코르규 초장자 듀네 레고 시파르 칸바르 남팀네 림시 쯤바밤 코르규 초장자 쯩네 레고 숨파르 칸말라 남팀네 림시 쯤바밤 코르규 초장자 쯩네 레고 파르 내동출어 차부총 펌네 림시 쯤바밤 코르규 최장자 니슈네 나파르 튠즈 차부총 펌규 최장자 주조네 니파르 처매라 차부총 펌네 림시 강무차 펌규 최장자 족솜네 레고 우지파르 처입출어 차부총 펌규 최장자 주드네 드파르 보종라 차부총 펌규 최장자 주조네 드파르 메도라 차부총 펌네 림시 차부총 펌규 처장자 니스적진에 주영아 파르 크룹출라 남팀네 림시 쯤바밤 코르규 처장자 니슈네 드 파르 망캄라 쯤바밤 코르규 처장자 죽드네 레고 우지 파르 르우체 차부총 펌규 처장자 중니네 니 파르 승리 출러 강무찰 펌네 림시 칸총 펍규 추장장 군에 레고우 추파르 터리 차바총 펍규 추장장 듀네 레고우 지파르 니말 강무찰 펌네 림시 칸총 펍규 추장장 게네 레고우 숨파르 가르종러 쯤바밤 펌네 림시 남팁규 추장장 게네 레고우 숨파르 게게러 남팁네 림시 쯤바밤 펌규 추장장 추네 레고우 응아파르 초친러 강무찰 펌네 림시 남팁규 추장장 군에 레고우 추파르 샴러 티미종 타 총대 카지기 남시군데 쓰러나 모튜네 게나 총키르 카지기 남시군데 쓰러나 트리니 편의 순배의 체니쇼 레슬하버 투다 남지 루팁 양구시 Could you live? Should

0: sa nga ju jin sip kor chi ju tip da chi la la kha cha ro kor che mo lu bu da no cha tang chang sha ro khu do long jin kor lu no ta no jang gyu la cha long dang si khu sha
1: small hing ge ning gong ki nam xing wo de xu cha ri
2: ji din di ji zam ge chi ni ya Ame chamzani shungta mi. Ame la kunar wangwe mingse ki tu chintir. Lo yip hajwe di zhul hamti kongla pyunye. Ki gi zwa cunbar chi. Hamti dim shu chi we. Kongpa yip tu dye xin gibe cunna xin yong la. Hamti la zhi guwa ki nubu dian yu be. Ti we dian jia chi. Ame tu chin ki mingse kong cha gor ni gi gubju gogu la. Ham cha chi nyu na cha chi pyugyu tang. Mui chang gor ni gi gubju gogu yen ki jangwe nyu zhum nang chi. Lo yip hajwe buli do pe chi. Pyugyuhin
3: 也没给别人弄空地不免不当过哪过鱼口所给也没你存团时脚步清皮汤都皮不汤清皮汤里那年地汤起切了小学的那些银啦给用起举着冲大西甲银盆中所落住银起冲康银别车银别透露地表一起囊球清皮汤给团结清皮路里给个皮千万来给鱼别也没拿出去洗银自行起凝聚燃料主别免就提速步能速汤 小军看也没被拖呢过年去那空上头我团去冷油特朗去面去那空去早晚给呢年年前洗头了面去去给人囊可别没过了那空了新片就没过汤那空了下去养钱没过别爹心讲别过呢年年前洗头前日汤团别过呢那空了长着钱的你不汤年前去那你长些钱呢也没给别过那我汤 古有口我所起那空没得我拿错用牛茶给用途清笔糖土撇糖人民托清笔路面去两名糖人民托那东普尼两名切求别也没你去吞起脚步清笔糖土撇糖云通也没你日糖铁为人心起也没你了偏不语也没给别那个不糖那就是我只做了年吧过那我古有口我所起你大了明色起偏女点语他三三呢 他是娘真蓝富康面康年对不三百卡住清笔糖冲康卡巴昂扎来我给古起出松姑姑古出松西吉三年西吉三住子亏扎的吉蓝蓝西都快香味给路木切地亏卡住清笔糖那年面接冲康卡巴昂扎来我给古你给顿来我给西来我来我罗开三年罗个重点捏动去滚不蓝罗开路冲糖不要卡住清笔糖冲康 가방자 레워 예구숨 뒹아니 레워 개구구
4: 어머 치매 심부디 가리 치매래
5: 빨라 얘 마 슈르구이다 빨라 키랑게 마디 렘바 가리 임바지 티브난다
4: 마디 치매 심부제 장마 장경제 데데 외색 마리
5: 외세 마라리 발라 발라키나 시난다 디나리아 뻬레기 셰세지베 신마체 던도 지마 짱짱야 이브마체 지마라리아 유베 치심스도아
4: 외세 마디 로니 슐라도 침베 레바닝베체 무메리네 슈샤락데 수베 마디 문에 와
5: 셰세지베 튼제 인자 튼제 소제기 차게 이내자 튼제기 토담이 이내자 침베다 민자웨 냄부시어리
6: 외세 마 셰세리베 탕장지마
7: 누구디구 우연행강장기 외세르마르 딥송캉 허가총기를 총세가 고다 안개바 외세르마르 딥송캉
5: 야미기베 너쿵디부 미에바다 너쿵각바 너취약스된바 고나 고유콜 러칭이드 러스직진지마도가 소기 야메니치튼시 겨부 칭피탕도 피타
3: 清笔糖给吞些清笔露泥给个皮千万来给预备也免拿出去洗洗

0: 川北 江南 샤라 천도니 노 사사파라 인비 조미르기 로규토 진주치위 江南族 준기 내듯이기 노 조기 치르케비 川北 江南 미르기에 링준의 신의 준투시 제주뇨 중국 江南族 준비 로 중니나 사드 칼람 사파티 준 장람티 중국 쿠공 피지기 나와 사바 뒤미인 천도네 사사파르키 장람기 뒤 외매 추주 숨줄에 개원네 타저 추주 조송파라 뉴지치 르므소 워지 전 증아동시 디주 벤처스 유타 이시아 범의 감세 드람키 팀주조 디뒤치 你当这个旅，可不免多热度些别退缩。这边从温，这边偏重些别，偏就越过了启动美国了，偏重宁浙北部所叫了。
1: 3, 2, 1。
0: 北京塔，上海，广东所借用的行政塔，创业的就那个。

0: 요거로와 숨지파 메도 따위 람도 치디 사도로 부삼 최위 지기 빌어주 니도 생을 위해 다운 아비 세 군인 편정 라시 이시야 포모 주위 로그드 총된 틀리링 문소 코르주시 사고르치 송지 니도 생을 위해 사신 랑진 총소 점조 금이와 서진 개발아 고초 中国伊西亚罗马拉国议会对南开心移民问题，南极比拉塔，西子路，偏个团结节查大宁波松年，女主三位郎国塔，李老子，越南团结节查大三八松吉帕拉，偏中极，解决从团结托在安里托为国内伊西亚罗马冲人各个港地陆域的新多三八队。 Jaglam tu zhi xie bie zhongguo ta yi xie luo mei jie ge war ge jing zhu lem di xi. Yi xie luo mei se gui tu zhongguo sa gam ge qiu si ni bo tuo dang wa ta. Yi xie luo mei se gui tu zhongguo pa jia ngar wei qi ru zhu ji luo qia jian san bu zhun. 年冬二十六日，乔木兰梅采集日子如果给入米，秋里节目正烈，让一给秋里节目了，谢谢七位采集他七十零斤重。米阶段姐姐是不是先别擦接触给脱色三杯，乔木兰梅节目怎不灵土渣？ 这部托在米阿东年纪身边，乔木兰梅干啥项目了？广播老危险。日子如果给入米去，老主要去他，老给特别记得。人们出租给心塞了去。我伢提他参谋，年冬出去老了，乔木兰梅干啥项目了？几个老的区别，接着中位，内注意。 这个月落着雨，乔木兰梅干啥前面冷雨给相中泥水走几个，村民启动家里救济他，乔木兰梅成就给专门里进入墙边，容不滚脱落脚头雨。我里缠着联系你，怎么能脱死不脱雪他？
1: 杨碧仁学给托尼卢吉罗联系协议。家中那些强用十步托子米西东阿杰团结团结什么他？十步托学说米阿东送给阿中阿军信，我说我他仁学这里阿东西边来解约。军队说我里杀掉阿军去一坨，刚才约我苏爹来同意。
0: 村大同比南站武警黄小红给那这边二军如果给几个马夏尔孔也玩脱蒙西二军参瓦切的，他随冷地用所罗东头局落推销了卓米西，冷西朝着松里扛下手呢，第个啦轮些起位等着恰的，出国切这里有脱绝对不切。

사동나라니지금리최동로지당터시나소시리니에된탁주시 日无下烈冷不响 삼보겸리추우주 가지 지잠체야 튀릅사르비의 쪽준버 남양 밤이슝 니동 죽지로니 니동 니슈류 파르키 로쥬나 초베타 川베 페위규 느리지기 룩슈 칼람 카시 테마라쥬 티야 중국 외설 리시 워서타 튜몽기 김시 준비에 림디 리시이 로저 냠지타 뉴주 냠지 별로 샤딘 별로 실기지 체리에 편중기 자 계급 뉴주 처소 딘시 조준 링겐 차도 코로 긴기 비징도 여비에 계급 대가 강진타 계세 딘주링 계세 빈주 강소소 그네 젠비에 뷰리 중주기 루수 폐주도 티아 초비 티주 차지 줄람의 디니 표기 뉴주사바 쥐어고 초보 시인 계속기 세드메비 롱류의 디니 표기 퉁궁 레지티 폐기기 레지타 긴감기 레지를 교주로 군디의 쇼친티 뷰다 광비타 군디 폐기기 제부 냠주 제주니 决定 조인了 민세江인 등급내 마웅파라 편종 피지기 비세타 민세자 미마 디지 치슈니 조미 톱당이바타 피지 동주니 미망 디지 용외 가즈인비 决定 조르주로 지지 듬부니 편종 뷰다 콤비 동근의 니에바르토 미리카 튜몽 조르주 용와 지그 中华民族的团结精神，聚拢每边，我们梦想团结。

부부 튼줌리 소리청 리용화장 리시 찰구기 직접 찰구부 인라 부장류 정기 나리 뜻이 찰구 심주 강기 연장 야인 지가 메도 여바타 야르가 시집 여바 뎅가 천도 자와 군가 화장 여바 지치 지우지레 진종지 롱수리레 치시리 로리처리 모장쟁기 리신이 표기 시균 치수기 리의 긴감 라스 리시이 로주 투수 제대 나소 무치 니게 주미 추차 듄니 치유 치식구 롱에나 리롱모 팅딩 로주나 라스라 모장 유류 긴주니 미치 인라 차주 장이 Lori Cheng Li Ngo Chang Jian Ki Chiar Gui Ya Yuan Ti Mu Chi Ni Zeng Ni Sa Yin. Na Su Nya Myung Pyn Sum Chok Bi Dong Gar Di Gui Gien Zin Chok Chung Ki Ngo Chang Chiar Gui Chuk Ki Mu Ni Do Ni Ki Sa Ki Na Su Kui Gong Gien Zang Lang. Kang Sara Du Shu Ki Khen Wa Ni Jie Su Lam Chung Ri Ri Chak Bi Par Tang. 통마라 신순 개발 구원에 제소 젠다기 온전 집에 파라 겐젠 소중 망소수에 유공기 로뷰지 승수토리 시가리오 림비시 워팅팅수 워장지 롱미 말라

0: 你当主顾罗罗，几个内马子官同志拢阿里给我当的，几郎些几里我就身边，去弄那熊狼皮，接准来这巧用的连珠枝。玉米了，老大的扛给这狼家边干的事。 老着他，车田康，如果年龄低呢，听日间给这个节，这个啦人别准，我们去给谈谈他的几率没赢。 日他秋仓么？清晰音，咋他自行仓么？中国人王，明明只有说的看见热过了秋面，米罗松之他给阿瑞托，第个了家对这间卡汤为白马村，对云秋村集上七八多了，只要他心里面当的，就是归位，秋松七个脸，让面。
1: 中国采取的白马村广播全队打起，说的看的名图呀，明灭秋写的。第个啦，推西灭巴啦，康伯伯推他，恰巴伯伯推里面，老哥们到我队里鸟啊，长耳垂头呢，也个康伯伯你军人赢。我讲第个啦，啥什么难打他，就是没他们这点，干脆写巴达啦。
2: 明明只有一，他们怎么操你？每节给差不多都不赢。
3: 没人来，没人跑的，给迷茫不住马去。群众迷茫他什么嫉妒真呢？
2: 这个比唐三松，刚挨他们了，我去跑松土，康中给唐三松，走路都要。
4: 列州原来如果设计了球队，俺当晚吃不下去。
2: 俺是蓝天色的中国人，唐三松俺做预备。
1: 每节打密码，陀螺电波难了。谭总，电价用我求求你，中国路给停入新给，忙到开心也。谭总，最终级别停入新给批准你，这个电价他批接出，用他找我约吧，怎么用不啦？
0: 体育迷茫用，推梦久久用为老林营。中国路给停车间了，滚的动物了，坦桑社会即将绿米中。秋冬天里，坦桑点灵门。中国路给停车间的，轻松的地基塔，这话什么点？ 老年喜马拉雅拉索基巴勒，萝卜日给买不，人给差不多丢给刚爱七十七年，亲戚催完我啥子点别种日皮给谢去。老年那个差不多没忙些话，你与萝卜米的相给萝卜日给忙所赢。人一个差别，老年同队，看作高啊，不给你。
1: 俺们老百姓的工作，纳税多，操得起的。日当俺们的操得起。你当你是老罗，穷人闯进土地，我们就给村民拿不起的。这些条件，老百姓的确实点别，扛把三百拿丢就穷了。今些年，土地耕种时，他啥子耕种时段？
0: 南阳绝绝早赢。空里几吨几个他工厂两百压加赢。这双矿从对老百姓给水军下当托的总体前边写三百吨就搞不完。这些当上差别三百高人了，他在亚杰洛阳体育年轻周围干。
5: Kayong ga ha kalong de yagin jam wolong ga nin
1: 로더 표기 로서 마셔 공투 강서라 축제투 미남기 로닝 팔아장리 로서바 수리 따다 땜지 지바라치
2: 내 얘기대 먹으로이다
1: 표기 검수 따라 수지 김도 로서라 롱고지디 로서베나 파르치 메베 문둔 선바라치 로서가 니슈고 고모로 너무 소냠토 구두통 콤스티야 난스타 할람자 로서게 고모 냠좀타 디지니가 사드 주제 조차 나종 라시 김상 참바라 로위 남바라 자완니 페도 미리 튼지타 탄삼 디니 타디 콤비지기 친지이 변종 미망기 로가 초비 지도 덴비 초와야 로서베나 꺄남 기주로 덴미사오 변다탕 외친 이슈시닌 표기 수준 따라 신구토 냐준 니무인 老个那动作，速度相对行不出，人力给明显给特别点的压住起。关键男生你来却不偏的，前就退缩跑不脱，结果电信猛男机不，错啊！第一平松错别没那么点，破张波特拉他。 산딘줄라캉 노블링카 세시디토기 링니기 니다기 편종야르무다싱피와 토르괴바타 로주기 텐자르냐사치 미리카와라 종타 비리 냠지지 중리 로주기 리진사바 잠타 중미이 지겹수지 시진핑키 俺在家阳边阿公里，米里卡给推蒙托对不起银鞋送，另外冬季若让里忙给叠子送热气，米里卡给每月蹦蹦年皮鞋的，刚也切都碎的，推蒙托每节给人龙三百字，片中里米里卡给推蒙托三百字把它，片中给陆军里米里卡给推蒙托三百新衣，平日他米里先打比利切具体。 我这 part 松托，表给陆剧片剧，托他 part 松托拿得起，给你推手给陈家的赢了，这是前面日龙的长江赢。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련군의 순수진신 特동 시리기 윤장례 조조 군두위 겐지모차도코로 충무 샹샹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쥐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人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几点起步，三国了啦，准备，我在这一步了，进。

내디니 찬염 토제 갸중외레 미가동 인기 창단 기급시 비 정중 송급 구시 디가르 컹리 팅웨 진중 단의 도징 초단 추 남게 가조달 장내디 디가르 미지 초내 치가양 속자 미베 탕도 큐니 마시 창단 기 서시 체미토 속자 나조 지가르 유신 초내 치와 탕 이규 비싱 시륜 냠내기 속자기 겐함시 차유 디가르 쯔타 종 경제 자당 토르 게자 취비 포구 숨양유 경니 숙제 따탕다웨 속자 미지마 체제 시타 이기 봉유 최내 속도 체슈 시시 양 조, 초비 사드 쿠드 캡진. 갸중 외래 미 시동 아동 삼기 토간 치단타 양암 탕도 전해 지그유. 장자단 도, 양 치동 망부유. 양기 어통신 신치라 속시 징워타 북극 경물 마실타 보가르부 인신 소군의 아지 파기 기슝기 부도니 캄나이 디달 정중 흉기 초비에 과제 디더부시가 디니 권조서시 디딩라 지갈 천의 지식치 로리도와 뒤부니 중이 파니 경기 규비 뒤수 인신 장모 예차괴 뒤윤 다와 죽지 삼 이바타 主门是经住日早啊经住几对几岁几个松就算个四个月罗松年十二松对经住十年二十松不他俗不经切了密尼哈咱们他几岁几个松就年十个月盘松个月别日记碰不出年速度七十岁混嘴前用错于你罗你是咱们这 浪过了点呢，强南这边蓝牌都江忙不通着雨。看着云朵熊蓝塔米林外咋当脱了，养那果果呢咋死亡？养那偏嘴体力吃不消，这就是完。养那胖子我们是鱼，胳膊就骨白，拉通瓦蛋儿，果通呢对不他。 거지 뽀베 킹베 바우싱 제왕랑 고미 우르웨 반냠 식물 양러 교수 직내 초의 곰시 유해징 교칭와 양안의 개발타 교치와 양니시 숨지 유해라 교치시러 양 갸리 개왕 유 양러 쇼고 추구시 송내 추통와타 你们退去撇起玩咋当托咋死亡你是前年对吧他三岁惨了那里让日故一年三六百错也空气行月江给年代儿几里松就言主个月吧他昆虽着当样明显擦不起月体云度如今年主

0: 다 공부 망치에 채사배수로 채송아 니그르베
1: 다리 공부디 다 아니부요래 니에 강조세시 로용
0: 바보랑 수고 자가치아
1: 마음디 데멀로다 척척래
0: 섭섭치아
1: 난다 먹어
0: 그지
1: 어
0: 나 들어오셔 아
1: 야야
0: 고
1: 어

0: 제 마님도 로주체 뭔가 로디게나 능무주랑 가서 세제 뉴초라 지기 당가 신규배 신고게 강문에 뒤져지게 중국사 신어서 세가지 다리랑 야 후치게 줘 녀녀 봐도 로지 주의 마님도 로주 로주 제
1: 나 탈마가다 뒤져 제는 나 정식 개부인다
0: 지마 소시
1: 어구 니마 제니 게 정식 개부제 소스 타브제 이네마 냐와 차상 침부디나르 요주 로마모 딘제나라 니엔다르시 교샤제제 데비
2: 마춘다 메베 미지 소스 산도 준토 요마제라 소스 중부 송급 세토 요마제 나 탈마가다 탈가나 나 정식 개부제 소스 중부다 냠조 제제 광다스가 주의
0: 딘제 마시다 마시 제예 ये कर देंगे जिम्मा शोधा जिम्मा शोध सिंगल अब सच जो यूं दूंगे कर देंगे जिम्मा शोधा जिम्मा शाना ये लम्सा चिंग कर न्यूज़

0: 아마 잘라든 수상무 언니 비게 유 키지마
1: 대중 말해 참아 개교
0: 아 저 전에 아마랑 좀더 예배
1: 아직 팔린 시에 팔리소나 小青 따도 야우치 갈래시라 카모 줄라
2: 용아 따니 따니 따니 아 쉬 아 아
1: 같이 했어 몰리 같이 했어
0: 어머니 같이 했어
1: 아직 이 겨우 쉬었다 같이 했어
3: 建业，让西拉刚下。

0: 하이네라 두루 찍찍이 찍찍이
1: 디즈 참을 링링다 부구도 저녁 요시
0: 상습도 되 찍도다 시계 몰라 소라시도
1: 가리 뒤우면 누가
0: 장아 마드바 수신이 우래 장아 전화 년도 봐 봐
1: 아지 장아 다과 년도 봐 년도 봐서 럼 마드다 장상 방 안 년도 봐 친도 열삼 주게 현재 총가 시야 그 내주 뒤에 까모 토베 간라 양춘래를 내줄하
0: 建业出楼阳街，叔叔不过的军若钱的生计，一年见过的，咱卡对吃过穷的，罗没事个月日，俺养你所娶到钱我这。你爹那军地地的叔叔干的多，因就钱呐，不过俺们是这的，叔叔管不清楚一百多少钱，今天可怕用的。俺特别是卡的月日，你也是不拿了，这月，所求先前的用过嘛是，是吧？
1: 然雪的，剑帮、剑叶、玲玲，很多春雷，第一个是破门鸟笼过了牛顿是你的狗，控制过了雪的个，我马上你输药着，控制过了雪的个，俺都过了十日是够用的。
0: 嗯，他今天请我嘛是，不过说说两万是是药着，然后不说说两万有在了，卡了去吐了呗啊。
1: 有事，带去到前面，书记来前面。好。阿拉他妈的怕东西。
0: 大伯不看来店面，过了就杀死。嗯。好。你都不说给我。用啊。哦。呀，快走，快结束啊，快结束，今天快结束，马小达，马小达姐。呀，快结束啊。他叫我叫了，不有事不去过去。我叫么叫啊？伊达，呀，不，你个着，就是不，你个着，不，你个着的，给些嘛送啊。
1: 계체마송아
0: 이다 불니가죠 이제 그저 시에 불니 쓰지 봐줘 내 장시 시대와

0: 엄마, 네 바베 공수 도구 제 피지 카스 제 봐. 띵 메리게 네 바 방구 맵 제적 조 제스. 네 바부 동시에 로스. 당 대체 오래.
1: 남자 마치. 르동 도스 마치 근데 저다 주고 마치.
0: 르동 근데 쳐 오래. 뉴제 민게 네 바베 녀라 공수 도구 제는 뭐도 마스터 메시기. 계속 네 바베 공수 도구 제 뭐도는 계란이 양가 지야다 카스 제 봐.
2: 네 장러 원진 동부 제 빈부.
3: 아무랑 안 가서 제가.
2: 지와지게 양가 지구시. 랑바베 녀소게 메시지 제 주메.

0: 아마 나 송례 좀 조사를 비신 얘기 타지에 차
1: 자린이 내 호텔로 뉴제방에 공수야 리스기 제방에 오늘 춘추 시야르베 먼저 송가신 주게 덥스틴 리켜민도
2: 제자 디규 송가 망고 지가 저 송가게 니 팁시 타도 거 뒤에 저시 디제 제비는 공수 송가 제스게 오시
1: 아자 당은 저 아자랑 로주긴다 디규 송가 시비는 아는 가서 송가 줍자지 배도 굽디 그지
2: 문에 지는 게 하고 유 나의 총계 된제 용비 켄조 디링 좀 제딘 제 토야 레랑 마시 제자니 예바도 니 터치 단지 내주 탁수 지기 지가 장라 기랑 게 예바도 니 오고다 탑수 쇼시 계속 오고 터비 있는 건 좀 뺏삽시 이내 장거 오고 계지 시에 뒤 붙인 제 요 마시
1: 전 그저 저래 시비는 안 가서 뺏삽으로 뭐 제자 마스터 안 삽으로 뭐 그저 저래
2: 지가 장라 탑시 단난다
3: 행게 도제 켜니 나 먹어
1: 아자 다니
2: 지 엄마 엄마
3: 좀 제 먹어 nga de yu le shu go niu jian bang ge ke ju mu ju qin liu ma shi
1: xia qian de biao de da
2: ma am ran jian bang ga guo xi yao tu xi shi ke yu be
3: nga tu xi shi ke me yi ne nga ji bu tang se yin jian bang ge chong qin bu gem du yu ne su su a me so ge ju a yong
4: de yi da xiao ba cang chi ji sa su ge
5: cang mu chi ji sa su
4: 콘드르고 쇼자다 닌조스베 미도 창망 아지데오다 하고스게
5: 레스 하고스
4: 시부제 다도 바르게베
5: 바르게사 뉴트럴레 콘즈게오지
4: 뉴트럴레
5: 다그지
4: 바베는 아다 주도제 마칩체

0: 냠 잠도가.
1: 니 가실이요 마리. 다 가시지. 니 파야게 나 치순 도담 제가 다죠. 지마 공시 된다 가리이네. 니 타지 오시. 시부 지하가 다도 다디. 니 구이지 제죠.
0: 교수 상은 예 가는 게 옳다.
1: 나 퍼서 칼로 와도 님에.
2: 저거 크이나.
3: 아지.
0: 아, 영로스가.
3: 제. 그다. 두스마지 이제 이제 챔피언토 마르다. 두스마지 되다.
0: 나 개버 챙고 예.
3: 개버 챙고 얼바. 나는 시대 쇼게 그리. 속 차상 구겨 이게 그리.
0: 다이는 속사 되면서.
3: 아, 이제 두스마지 이제. 당 안한 줄로 술리디. 인지 소소 수구디. 야고 서도 거다. 지마 보고 이 팁샹제 셔지. 비샤샤는 한 저촌래. 다들 지연방 공세 구지지 봐. 안 호롱뢰. 님도 상회처 차차지 봐.
4: 야, 다 그랬다. 그라초 부기자. 년중배 남아래 부르스케스가.
0: 긴거셔. 니제 경고주여자. 나 저롱뢰 집차비. 다이는 출래 님도 깁샹이다.
3: 깁샹네 시큐망데어다. 다데디도시다. 다 가스리. 지마 출래 치르주디. 고송 줍자치야면은 미리 계제시는 마다.
5: 다 뒤스 대인.
0: 저러스다.
5: 장가양아 참해줘. 젠방 그 공사 탄도 존조지. 제마 근데 저유나 하고야 요마지. 딜레 장게 춘레일어. 서규간 구제마 대비체. 수수 갈레 겹스 럽스 겹구지.
3: 영아 영아 영아. 하코스 하코소. 아무나 유베시고 녜부고 똑바리 마시. 뷰모즈바 주도 마체반 샤요.
1: 김수 상무 진손 선배 미즈바. 지마, 나 전부 디 겐키니지. 제자 상면 예카는 연구르다.
0: 상카는 연구르스 칼스그래. 상 진주 선배 겐키니 수샤죠. 용촌레이. 상 공신나 레가치가 예담으므도 뿜부치가 예담을 말다. 최대 두수다와 숨이 나와 메르고레 랭게요리. 랭게 모르는 상무 조로치.
1: 콘주 상무 예빈조이. 랑게 두교 면자. 구이동차 왕주요 마리.
0: 다리 어찌가 라로이 예지금 요랑 삼자 태가 출래리 규자 지기 공세 되나 네 다주 지기유 네 단다라 바바 큰수 비슬럽
6: 출래 샤게간스 대기에 단지 개가 제디 땡키래 말
1: 네시에버 땡키고죠 랑게 바바 취나 총도 친수 단다 네시에버 차시 규제 분조소 도스 네 네키소 사가나라 칼라 심부시 사가 치고 단다 세진데 지시그래
0: 잔유도 왜 용출래 잔유 공세 너도 네 켄키유 랑칼라 지시디 지기로메
1: 강다 장기 밥에 쓰이 겹에 쉬고 지수 채우지 나래 남경우 큰지 쏘니 나래 되버이
6: 줄래 장경강 저 잼식매 봐
0: 봐봐 밥이랑 람사 뉴트로네다 초반도 저 공신한테 비우고유 공신한 생겨비 지 밥이랑 그 녀칼린 연구유 가발 겹사 교 람사 마이 교 카리메 큐래 초반 큐지 공신한 용제 교 람사 교 뉴트로네 라이 교
1: 용아, 네 소도 소니지 치용고. 공신 아 벌수치가 단주, 네 빠르 갸자 가시 수비. 이네 아이샤게 미드는 아 시시 단지, 로고 디게 끼라 고갸갸 차 매부 수주. 아마 랑게 몰라 지 시에는 마도.
3: 뭐래 고르 신주, 디제 쥐엄다라. 보, 근제 시에네 보란 용상게 규부 추미즈바. 하고자고 네 주디 인지 랑몰라 셴마다 용마지 줘 세가 줘 수레
1: 왜 지지 네 셴소
3: 가 셴소
1: 아마 아니엘 공세 퍼즙 세가 주이 왜 자마자 지기스 몰라서 알고 하교다
3: 잘로 대비시 아무 유배시고 낭다 뭐 잘래
1: 윤디
3: 아메 대 와 요 랑가 섭섭실라
1: 아 뭐스
3: 아마 아마 아무랑게 아이샤라 야우스 중도가 허무고 없으디니 먼저 출래에 공신아 그래 가서 겨벼마제 뉴던 게 단도 또 법지에 마디 가리나 포경을 주로 배나 가경 뭐 쓰이샤 범디니 태차다 주도가 수수미로 온 시에제 디 아무랑 온 시에다 캐 가려려
5: 장태인 上个月买杯健身机嘛，对的。年前呢，春来个殖民地，公司谈的连抓着不，马大盯着企业约着呗啊。得做参谋咯，上个农民呢，江南当咋切不着？春来个建办个公司，四岁两个公司走着嘛多。 피게 뭐 돈요 매배 소리 대신에 여러배.
3: 촌내게 소소 공사를 하는 지구도가 촌내게 오늘 일 학삼 남다 치기 아무런 대답에 미발로 개발 교수랍자 남사 친제 발로 개시야 발로 망시 개시야데 보고신 주선자 이게 교계 매배자 시도와야.
5: 肩膀 控制 손도 错解 총총 오늘 신이 여러배 여러배
3: 아. 디디 비해지 간다
5: 용마리 신이 켜는 용마리 나 肩膀다 깨지야 호치가 주의 나 와면 저장하지
3: 세상 야호켜는민도
4: 영촌래래래내도 제야민도 퇴교내 미큐지티제 칼라사가 주기 내가 제대로 미통야민도 더도 장삼계 초반 큐지 공세나 뒤지 나 속을 지다 지구도가
7: 범을 안 쓰면 쇼아 나 저 침경 예급 성장 나 저 세야던데 요마시 초반시 다스는 통시 다 제입니다
4: 밥랑게 초반도 근데 이면 마통사 제입니다
7: 지금
8: 今晚看不起对鸟这大穷的让该控制地业了若不起若死了不啦
9: 帕子能打不过
10: 天子好几位
7: 好几这差不多

0: 다니 저지 사승아
1: 사승아
0: 아야 저지 사승아 장대다 힘들지 낮에 가지 너는 문제 삼아 님 드리는 제 랑제긴다
1: 나의 저지 제 사수 나라니 더게 제 사수네 람산 벼져
0: 야 뭐니 찬스 제 부여래 야나 최다 주여래
1: 대다 지리 삼아 저지 제 사수 나라니 见过 그 비게 레소나 니 알펑러 지리디게 창물로
0: 就像月子这就一等到二凤了果然那个没唱么了提着那双啊黄大妮苏莫林个阿吉里斯了就应答大妮没卡西呢你闹死给等没我那是能阿拉你说及时间他妈的呗啊没事给一个主题的基本的帕罗苏罗其实不过来谁嘛的给几滴药谢斯
2: 바로 공수신다게 나 직접 진이 쉐부 제가 쉬었으기.
3: 아, 네. 다 쟤는 얘를 항상 남다게 대시텔이 쉬고인다.
2: 진다 제발 내라고요 맞다. 급뒤뒤 니 캔수 상매에 준구 되시하고.
3: 다들, 뉴트럴레이. 장카리, 총래가 성유치고 성부도 왜? 감당 갈로이.
2: 왜? 가주해.
3: 고만구이.
1: 가진이.
3: 비가 다 뭐.
1: 가진이 봐.
2: 都是在对年底送来的钱啊这些现在第一个开始的人就是说的所以喂对学的
1: 孙二凤我是这对爹村的狗子你还哭吗这三句话让给爹孙牛去控制中国要不得牛春雷可不必差不得公司许多钱没过全把这个这些没过阿家长你不要了吗这孙二凤公司用啊卡来去都是三个人要去动牛春雷
4: 地区来我见半个公司的你也没得马里空了去亲的狗子主美主干嘛主干主美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主干
3: 쳐.
2: 니 총례 승료 지기지 삼지 시기에 붙자. 어, 전국에 야오르 채송아. 야, 뒤녀다. 예, 가수에서 시작 조유나. 오지 차가 침부지라 송아
4: 와야 기니 대야 집시켰다
0: 야
4: 집시켰다 와야 탄이시야
3: 야
4: 그러니 동초자
3: 와야
4: 야 주자 와야 김규야 빨리 당국 기구인다
1: 육조 야채 오마지
4: 와야 听你吃啊！
3: 啊，
4: 王爷，请不叫吃，王爷，把你给回答。
0: 喂，让干妈给吃。
1: 干不赢。
0: 干给没多，干到跑不起的，上次把你给回答。
1: 勇啊！
4: 听你看着吃啊，把你给过了。
2: 他看吃不是？
1: 让给我叫么送啊？
0: 叫比。
1: 粗叫么送？
0: 아직겨빈지
1: 아직겨면손양겨진다공무선겨라
4: 계신말이계신말이양겨진다
0: 레구아레구아
4: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0: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1: 하하하하하하하하하
4: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0: 다지스가방에가죠
1: 왜왜 春雷，干啥？今天可把用过来，听你用嘛这？都是去让他家爹结婚找姑了吧？你也叫过来哟，我也。
2: 你屯大弟张玲玲了，闲那么多。
0: 大妮，让可把住你吧，接送。
1: 我叫个去找我去吧。
0: 大家都是，你让谁有的？敌人我你给这些被你们去嘞。上个诸葛其他来了不行没的，
1: 啊，今年就咱差不多去，
0: 咱差不多。
1: 肩膀是也垫一点的，全先从俺膝下扔下。
0: 是就是。
1: 今天光用过来，心里用嘛这？
0: 心嘛就好了。
1: 这俺零零连接，今天肩膀是也垫一点，我才敢注意。
0: 上你好自由啊，大爷，俺你把其他接不上不的，咱们注意用着。感情投资的，天气都是接不上手呢，俺让你强势接不接，省那个到这的，啥都跑不着吧。姐嘛，咱可针对那几事用多个。
1: 啊，姐，那嘴咋差不多去？
0: 咋差不多啊？上个头个，哪个那嘴尿差不多，许多见面时多个。让那嘴不听说老王呢，疼嘛的呗啊？
1: 姐，让你开始死过着。俺看嘴俺么着吧，那嘴里还许多嘛些把点头着呗。到前头那嘴里还呢，还看么全通到去点头着呗啊？
0: 你让谁有的？听上个必须当个些的，姐嘛个你吃没用啊？
1: 莫林，莫林，让给他的四个多，干么子呢？他就涂鸦个两个人四个多个呢，干么子呢？
0: 他干嘛这边啊？
1: 要不像你他还热闻呢？
0: 来来来，屯大地接你用
1: 的。屯大姐还当大
0: 用的。屯大地去的。
1: 阿姐，天水二凤明年节，长沙可可算呢？让给许多青年们
0: 呗。小妹不听这马说的，地大这话好了嘞。地里我你两个三三码这边啊。
1: 年岁咱差不多。
0: 咱差不多，屯大啥事呢？让害怕中年。
1: 年岁他就迁就的。除了来说呢，让了心不定这水果用的。
0: 心不定这的，说话你都。地里我你两个，
1: 说
0: 他
1: 亲
0: 地里两个要嘛的。
1: 我注意的，要不注意？阿姐，莫着多个，莫着多个。
0: 莫着地呢？刚才就别出溜个。
4: 喂喂。给你把钱当回来呗。
0: 懂。
2: 建邦的公司设计的手动的冲冲锁呀这些。但现在全家创卡的差不多。初步要十万嘛去。请俺家家钱不是他把都阿家让家家钱不得。
5: 弟弟一年俺最近别没唱嘛他说什么钱的用嘛是不俺做个来弟弟给他能俺去啥啥事情其实我那手动冲冲锁呀呢。俺娘俺祖养家活做我亲妈是呗？
6: 春风，俺祖这段干了，他农务还做得多。
5: 从小我有亲女婿当大爹下，
6: 你给咱们妈多少？
2: 听说我娘创建外卖，前年就是你二姑建民楼外住的，超过温泉给取多少钱我是不？
6: 告诉我多少？
2: 喂，二姑，
4: 我呀还好说。手中充血少个的是，具体哪个准备啊？
1: 第二年请教马大，牛建邦给南站开始撒币钱都有呢。牛建邦个对不对？我做片子指望钱的，撒些零呀，让个抽象外边过夜的哩。
4: 抽象外边那修个噻，第三间啊，牛站跟去那就买呗。等到开箱外边要，第二内间不是不？
1: 让你瞧个是，你让内间谁个是呗？
4: 你哪里去？你兄弟还那想去？你们那外边也有意思，牛站那就走一遍。

0: 허브지 개바탕 너주 된바 나 감부 속이 너궁 대부 미지 유파 나다 나외 소주 강라 피다 원두기 직제리 이미 십제다 냠니 난초라 꾸니라 오 지무디라 년세기 수나레 최외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 동화당 서주 랑바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미지 나다 나외 소주 강라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이미 십제다 냠니 난초라 유파 나다 나외 소주 강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세 전에 깨라 데려오기 나와 시 진이
1: 나 구유컬 럽칭이도 로스 찍진 제모도가 소기 야메니 추튼시 겨부 칭피당도 피타 칭피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렁교 탑람기 고니 민춘나 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탑야미 고비타 너군라 폭도 미베 터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2: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십시 유비 십시 비치라 겐린유 카바앙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로고총디 니동치 권불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3: 링고다젠게 헝고디 권제 칠러 침부인나 댐부제 능면레 심제 제체 국민도 닝제 다녜 깡부디 면제지 안님도 깔레겹사 드리는네 링고다젠게 헝고지 권제 장보 야고 지기인다. 링고 딱젠 한고디 빠라다 아무라르 페베이나. 코나니 선바 가보 용부 마제. 고고 년과 여부 능시 선수 용부도 와.
4: 미글라 딱제 제네. 미그네기 년가 레체. 비징 비미탕 대외 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 면제 신주 강탕. 잉통 천재 냠제기. 미글라 지제 지비. 지심 지고 비규인. 미글라 딱제 제제. 미그네기 내 뒤모에 신토블라. 坑穷给我们找你是毕竟避免堂铁位人心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抗议安置苏德给面具起的三多多余劲铁连邦电绝缘的堂米兔脏西木久则语铁西起让米热不及其不堂米塞不米通话米就团不米干不说给年团语

0: ཁར་ཆེབེ ཁུཇེ
1: ཁྱི ཉི ཤུ དེ ཕ ལིན ད
0: ཁྱི ཉི ཤུ ངེ ཐུང གི ཁྱི ཉི ཤུ དེ ཁར་ཆེ ཉེ པ སི གི ཡོ
1: ཐེང ངང ཚོང གི དུ མང ངོ ཁུ གི ཆེ གོ ཡོ ཛ རང གི ཀོང ཇོ ནེ ཨ མ གོ མ ནེ དོང ཤུ གོ ཤ དེ ང ཕེན ཤ ར ཐོ ཆུ དེ རིན དབ གྱ ཆེ ཕ གི མ ཅེ ཡི
0: ཁྱི ངི ཁྱི ཡོ མ ཅི ཁྱི ཚང ཁྱི ཉི ཤུ ཁྱི ཚང ཐུབ ཚུ མ ཤེ རོ རང དེ ཡོང ཡ ཐུན ད ཁར ཡོ ཤུ ད
1: ཚོང ལེ ཚོམ ཤུ ཤི ཅེ ཚ དུང ཚོམ ཤུ མ སུ རོ ཟ ཡི ཚོང ག མ ངུ ཐང ཚུ ཚོ སོང ཟ རང གི ཐེ སུ ཤི བི ནི ཁོན ཚུ ཅེ མ ཚོ ཁ ཅེ སུ གེ ཡོ ཤེ
0: ཤེ ཚ སུ ངེ ཤེ ཚ སུ ངུ དེ གེ དུ སོ ཁེ བ ཅེ ལོ ཡོ
2: ཡོ ཅེན པང ཡོ ཅེན པང
3: 주무전부치 개중스럽다. 디네바베 공스리 레미 권해 호요 말이.
2: 양바부 과도.
3: 아, 제레 대수셔다.
2: 증아 양바부 제니 이 과도 제.
3: 아, 제레 대수셔다 몰라. 아,
2: 지. 양바부 과도 레셔다. 아, 지 양강아 창고셔다. 바부 과도.
3: 아, 지 몰라. 된다 그래 있네. 날레지 셴 나가르 봐.
2: 날레지 셴네. 양바베 지다 님불어 삐지. 심세 춤춘 조고 인스. 디장링르 꺄꺄 제 말베. 손디데 겸녀 여르베 아 다라빈요 함치 참마르베
3: 아 치몰라 몰라랑게 레가다 개가 돈다님도 찌면다
2: 아지 님도 마제장 지지 장린리랑 바베 니방 사드리 이네 밀르 디네 퇴연제 추 로요 먹었을 럽샤 디 장린리 추루유 마르베
3: 바베 니 아마 치시 치그리 신다 노등 마리
2: 어지 뉴든 노부 你 rang am gu tian bei gam ru ju me rang le zeng min du ge ten duo xi bu xin yin dong duo qia ha liao zhe a
3: ni ha me tong qi qin bu qi lai yo ri de de ba bei cha cha le ro bu qi du ri a me ke si quan guo ge cong yin qian ne pe de da mi leng ge chen de chuo ma ri yin ne se dong cong yin zhe ma ri ma zui xin zai chong xu de den de cong yang yong ri
2: du shi de du xin zai chong xuan zu ya di chen xiang ge jian bang le qu dun bi me zha
3: 你还没去对面的鞋给我穿，你先买。
2: 让开学呢，还苦闷的个。

0: 아마 담아라 문에 좀 붙여도와 수문린다 내 주체 못 들리네 알럽스 마셔 없이
1: 잔추도 요마지
0: 네 아마 소자 주도 지리 그러니 차스 바슬이야 돼 아무 틈에
1: 나 좀 쉬지야 못 틈에
0: 내 주로 하지 단도 수문이 기라니 걸시유 좀 주다 줘요 요마지
1: 카린스
2: 카레제 방공스 딜레다니 공스 슬럼 참슈리 공세 남다 순의 주도 제국이 돈도 못 들리대 저는 공중에 얹다 소시다 개구르베 남지 못도 공스 굽디 구리 다도 소한 방스다 공세 날려가 주제 아자 아자랑 나니 밥 냠래 지금 여장 아자랑 게 밥다 계시 하고 싫어
1: 아이샤 다랑 리고 당슈 리샤 니랑 밥 채가 친구 저 재민 그 봐주니 봐 냠래 게 된다디 난 좀 숨게 타 제규리 가리 아무 다 파야스

0: 牛千帆，你也替人判撇去。人家冲凶人不细节，色东冲凶色也听见，没做弱气。从刚忙过去，谈到国庆这事，人家冲凶第一个细不赢呢。况作恰是电视面不恰不是不？老马啥辈三年，七岁马东。牛千帆，人可对罗永年牛只敢去用的，他的伢罗永姐，从个细意思，你看是不是啊？
1: 就我托张给玲玲的若不去，平时也讨厌些。一年天天张给玲玲掐死电视面不睡觉，让大家看的掐着就呢，让了偏倒看着多啊。
2: 张个三把让的这钱不赢呢，是不是人生不对啊？你他写个钱当谁？
3: 其实我张玲玲了太差不些。
2: 杨呢？
3: 我那个的国足队呢，拿不着。
2: 张玲玲跟我签约队呢，巴布长的签名签不着的，莫那个巴布长的恰恰跟过去，过年那个也是肯签字名多。
1: 啥意呢？啥个没上门也不影响签约嘛是？
2: 过年年不啷个签去？巴布长的女给个要的，巴布长过过了没出去了。
1: 这是，等大爹我上门也不是同意。
2: 但巴布长上门还是答应多，趁你说巴布长什么就不得呗，前年阿妈，年阿巴布长个成绩的，可是年阿妈没巴布长个卡开去要嘛的。
1: 俺让小，今晚俺对了陈小国羡慕我，人家同意俺过好处不是多，俺每次带过好，他们就处不得上，俺没过好处不是，没人给迪拜个小伙伴在你们都见面呢，俺做好交定的车嘛是。
2: 阿西，我认他有不是，你阿妹我认他有嘛的呗，巴布拉女婿，张玲玲，但莫拉肯都去啥不得，可是巴布拉姨妈去谈得上张玲玲给去。
1: 这你是牛牛的呗，让小的，这你是牛牛的呗。 让我那些呢，牛牛引起的，张玲玲我那些呢，你们两个有才是。这里这女他们可以讲俺才干有啊，就没才干些。你们两个知道吗？的，我让大周阿婆在那边做了点做些多的，能够张玲玲，说说各都看最真的，不也一家人年纪的。这里周阿婆在那边每天做些多，俺牛家把了过户要的，但是上现在苦手嘛是。
2: 바보랑 가르치가 바바 바바
0: 小张
2: 小张，小杨，哦，
0: 给你来个云呢，你来个去。
2: 牛千帮，你写啥？我一天做，你把人给俺也别给不易，但他得给钱没得。人给俺给钱要嘛
1: 是？
2: 让三百块钱是，我得给他记住了。我让你要对，一年中秋的，人给心里用嘛是？
3: 阿妈，张玲玲个趁你去，你爸爸心白的些数。
2: 岂不得这来八百张玲玲，我也个亲属，也还没那年八百三的心大，你这等没着？
3: 哼，张玲玲从军军的这些点年是吧？没去你学，年轻娃子吃不起，都是生命多。
2: 上八百数个这钱不赢吧？我们今晚都还过日。
3: 阿妈让恁来算到了啊！阿妈让女儿，你家年八百大张玲玲，这话是不是不贵？她特别喜欢过日，岂不得这来我也个亲属？人家钱不有白搭的，还过日呗？俺也这么多。
2: 上爸爸公司，我姑爷的，上爸爸老舅家，
3: 俺在杨家住了钱的三处。阿江家，你这钱可能落下去多呢，但有些心没得。
2: 你来是不是钱没到？他们在爸爸家杨家挣的，张玲玲钱用。
3: 肯定追究给俺妈谈多不？上给爸爸养我是猪没到，替你学钱都给你杨家这边，你肯定有嘛事？谢谢。
0: 林林，我那些能挨上，谢谢就过来要嘛是。伊那天我得来车上请你歇意，中秋的喜大么是？俺牛肩膀给他去嘛是。我讲个话的。哥，我让给我那个做双鞋新年是呗？但中秋第一个俺个双木仓嘛，我让咱吃不是？我让其他的我那村民啥事啊？春风。
4: 每个月团大了，让许多钱不够，俺团队没多，俺我老妈他不现在，俺家人光大事了不是，他光大事了不也少些。
2: 나와 민정 마슈. 네 바베 고다 세송원에 네 아무 제모 더 달리리 마디.
1: 상야 가자 용 봐.
2: 네 아메 갑치가 용이.
1: 네 장을 쉐이다. 네 주드랑 아무다 저와 빙지 요 마시.
2: 저와 유고 추. 봐봐. 바브라 리그 용이야 김제 가제. 디냐 아무라게 바브라를 타시도 갑교 체사리마도 달리리 그 치니 쉐 바자 계셔 마다. 바브라랑 그 공스 토이치디 맞아 쉐와지디 근데 용브레.
1: 디자게 사베군이 있어도 와.
2: 나 좋아지는데 과열해. 디 아무라게 밥잔 잽디. 아무라다 파야 로가 체제 응을 망고 싶어브디. 아무라게 니데 체야 돼. 밥라리 연이 술 항상 남다 임메다가 였다.
1: 다시 뒤에 장가면 잽이 힘지. 응유가로 통너 장가면 항상 남다 치지.
2: 말해 봐봐. 팅사니 아메 밥라리 응을 하고 치기도 와. 로 망고 니데 규용자. 아무라를 잠시 신에 밥라리 임바 하고 샤. 니 아메 응원체 잽주 잽디. 봐봐. 바바라 안군체 집주 체는 용도 거. 나 총도 로다르 시키가던데. 너도 능미 숨부디게 차조로 좀 좀 매매름 되고요. 네, 키라니 직초가 성비.
1: 다가 주시네 초민도. 뭔데 장가매 되버리스 거 말베. 용아. 네 장가마 저와직 체대. 지만 군사 도스노. 네 기부터 불러져죠. 저와니 저와 숨 저왕아. 가다마나 되는 가가도 돼요.
2: 바브라들이 신 태자다 취샤. 냐메 바브라 치워직 전에 노호르등민도 이내 장린이 그 친이슈 바브라 베들루 사샤. 몰라다 컴도 제제 바브라를 소도 수지어리. 네 전에 머롱 혹자 지내디. 자지. 지전 장린이가 바브라는 연결지 고성버리.
0: 뉴던. 나 장 바브다 연결지 야상을 매.
2: 여리. 장가 유주 생버리. 봐봐. 몰라다 장린이 년디 공세 용제. 바브랑 서도 좀 주소야 롱하고 셔야리. 철팅에 캐슬한 텐주. 계속 근데 신죠. 바브랑가 삼례 아우스톤다 몰라게 응주 공세나 승류다 수레 다그리 녜데는 도시 치슈에도 소아 펑르샤 바브랑게 레가 근데 시체네 몰라다 달리리게 소드 시그동아

0: 바구장식하니 개용기 무지 참바식 임베 계란라 바구베리기 내준 유지 예소가라 편에 루트낭초라 이미 체주다 냠리양 낭초 제레기 락제탕 학상기 셰프슈 꾸니 피바 거수쇼
1: 유방 바구장식하기 대단 지심 제구비 규인 바구베리기 내준카라 총가도 편에 십제 냠리 낭지 월구당 고수 굴림이군
0: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로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랑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낭아 구구추
2: 미글라 딱제 제네 미그네기 니글레체 비징 비미탕 대외 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면제 심주 강타 잉통 천재 냠제기 미글라 지제 지비 지심 지고 비규인 미글라 딱제 제제 미그네기 내퇴모연에 신토블라 컹충기무 로미시 Beijing Bimintang, Tiewei Rengxingi, Mingne Zhonglu Suri Menzi Ximju Kangki, Nganzhi Sudebki Menju Qidab, Sardu Diyu Yujin, Kielin Bangdian Jueyanga Tang, Mikdu Zangsi, Mugyur Zegyu, Purni Dongwa, Wangzi Nyamsu Jieyu, Kiesi Kiran Mik Ribzhi Qibatang, Mi Seba Mitongwa, Mikju Tuenba, Mik Gamba Sogi Nantun Yuzi, Beijing Bimintang, Tiewei Rengxingi, Mingne Zhonglu Suri Menzi Ximju Kangla Piptang, Ngoyola Kabartang, Tsongkang Nang Lipkengi Gondru Ngabju, Rimi Dakje Tang, Rimi Nyamlin Nangchokbe, Guni Pibar Gesushu, Sane, Hasa Chonggi Linggol Sharlam, Pahuo Chongchonggi Nindram, Luji Kabar, Lego Ge Huji, Chu Ji Nganga Nga Nichu, Jik Dun Sum, Ye Gu Gu Gu, Dun Nga Nichu.
3: Daya Chaga Gisa,
4: Chadele Dur Dur Chugui.
3: Chaga Disis Giva Keyo Mare, Rambu Lo Chinchini Mare. Hanli Fangdi Pechis Tanda, Dina Ngi Gyubzi Zoni, Rengchunga Menzari.
5: 前三家的捐钱名都拉张大姑也不去吃鱼所以这孟有的店家韩立方陪去当的这个人都是些干部就站起瀑布当所以这孟有人呢就是地来领子去瀑布当俺的球鞋当呢所以也不去领给这样我是猜想都是也做苦下了你让了陪去当的韩立方给吞下三百的人了去了呀你们我了呀妈妈洗洗的当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去要的
6: 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点的，阿们那个班的，名字也不是那软了。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旁人说，每周三遍我韩立方从康，林国下南去，杰克布洛特开去韩立方从康。

0: 봐봐. 가서 밥을 안 섬주 가리유.
1: 장게 제나 다리 동기제 중 남자리. 장밥에 개막이는 혼자 섬자들이 부르베.
0: 봐봐. 뒤쪽 발레도 달리는게 어여 다가 없이네. 너 저 집이베. 미셰이다. 밥을 안 삼마세. 너 요제민다 딩밀리오리. 계시에 장리는게 밥을 안 오늘 재미잖아. 네 진짜 약속 체제 주도 타심 되고이.
1: 잠이 지지자다. 수규
0: 집. 봐봐. 미셰이 뭐 거주고해. 나봐 현재만 돼 안 욕도게. 다가 된 집인다. 갔다인다.

0: 디강 총다 상매 쓰이고 역시 상매 거시 내비를 먹고 시기 콘송아 투매 담자 나 잔다 계시가 요비
1: 아지 단들 아쉬웠어 기회 단지 된다 계시 뭐 가려래 나 당진 잘게고요
2: 랑 분용줄 안 해도 제도 말베
1: 이야 네 줄 하다 네 보고 거려 뭐요 아 회쇼니 가시지 아무나 장리는 잽자 마시베 우르소체 총례 상황이 있나지 쇼사딘 데르질 가즈네리 아 녜김브제쇼 침내는 게야마지
2: 지 게갑 침내 게메네 난가 침내 게브리 춘레게 능미 파게 저와디게 슬리볼리스스
1: 디 춘레 냠보 요마다 마스고스 녜상무 뉴젠 방지 뉴젠 방게 녜보고 레레 쇼르주스 춘레 야레가 쇼브지 쉐보 동샤베 소르시 다들 년다르시 맹가군자 빠스손제 되어다 아마 냠나시오 다들아 첸칸니 후미도 셈제시라도와 님지 춘레 존카나 주문의 삼제 시자시기 나 가져오랴
2: 조니가 여리 조비나

0: 刘姐吧，就是要见女婿，俺家玲玲给过车站，就在冲凶起亚的，给大舅人。刘姐吧，俺家玲玲通过都住这里了，俺也通过都住一，俺是三个玲玲一道，你们来几个月，先上到市上去，天天强迫就没去来了不下面。刘姐吧，张玲玲给你们去拉着我喝醉钱去，俺在去来吃两老酒去要的，俺在去来玲玲了，都是去的下酒面。都还是不要的呗，啊。
1: 여기 가르도 유민도 쓰기 요래. 장린이랑게 시그드 키제. 총부디 예는 연구체니. 나카디 자야 된대. 문행에 섬유래 됐어.
2: 요젠 봐. 네 미수지래 연구체기 뭐죠? 난 좀 염준 님이 속고치니. 네 돈 라제 혼자 로마체는 용야매. 침집 세사. 장아다 계시가 침집다 계시가.
1: 这个我去，晓得。提前让点阿妹当中哎。
2: 团长的阿妹打招呼有嘛事？我来他做前途吧。
1: 哼。上个迷茫过的这群人，差不多第一个，十一个在阿妹店，等到这就前往忙过的这群人，说说他就像牛不有事。
2: 牛钱吧。落地给拿了，仓妹让拉给子女通过是，一年让个前辈来阿姐对的。
1: 那我那什么事啊，胖去？

0: 지금 연락 상황 송급 제대 년령 게리.
1: 띵에 바베 상황 송자. 랑게 샹마시. 턴도 셴뉴베 워즈리. 녀란 셴오. 디링아. 턴다 다가랑게 체도 용부이. 링링 공사 괴든 체약 체 니슈디 랑게 제브지.
2: 가지.
1: 장게 나 구베 체 니슈디 나네 핑지에 돌메. 토창마다가유. 린리 장치 되다데 로마고디게나 젠방게 나 구베 무지 참데 토겹샤 유데 다와디날 곰솜동도 디날 곰니동도 망게 겁라 치니스도 디주 참물로 젠방게 무지 젠바 토디게리 직 되다 其实两个零零的冲咖戏不赢呢，叔叔冲咖戏不打，记不着。

0: རང གིས ཡོད རང གིས ང ཚོ ལེན ཅེ ཡ ཡིན སྤྱད པའི ངུ དེ གི ཉེ ལིང ལིང ཅེ ཡ ཁར ཅེ ཉེ རང གིས དེ དེ ཤ ཅི གི ཡོད ཧ ཁུ གི ཡོད ལིང ལིང གི རང ཁྲིམ ལི ཅ ཡ དེ རང གིས ལིང ལིང ཝུ ཐོ རུ ཅུ ཟན ཅེ པ ཅེ ཤི གི ཡོད ཅེན པ ད ཝོ ནི མི ཚུ ཉོ ཅེན པ གི སོ སོ ས ས ཉིང པ ཝུ ཐོ ཐབ སེ ཉེ ལི ཅེ ཤི རུ ཅུ ཝུ ཡོ རེ སི ཡ གི མིང ཉེ པ དེ ཅེ རང གིས ཁེ དུ དུ གེ ཨ 听见有人看不见给我们叫卡里有人看不见他们有人他们兵器藏不到困在用个人他们让从肯定是给吧啊从给不见传播没不起你自动头儿归用个仪器那边呢然后说是恰下肯定是批给主个人啊俺的让我呢看不见给我们公司让恰不起
1: 让给这雪的连脚的你让给这雪的牛肩膀让给快中的连脚的给这雪的妈他妈雪的给米多他给米多给米
0: 링링 아메 범머이하고 뉴젠바 큐레 과정에 아 링링의 가르스도 링링의 삼치디 제치디 큐레 돈도 님버치 가치다 니에 큐라 소프트 컨제스 소드시 가르상부도 큐레 쉐다 깨지 쉐다 큐레 가르상부도 깨지 쉐다
2: 雪的雪牛肩膀勇啊今儿疼多疼是吧前年今儿年不过天灵个名度是马雪啊还活着没雪这年年了中秋的了我抢没用
0: 陈大的啥名气给谢吧这样有马谁 아마 공사 레그 망고시라 체여지 척전 리야다 마즈야야 레그 망고시라 여지 디 아무랑게 맵스 님비 공사 된다는가 주도매 이내 켠 사만한데 미선자 주도 제 탁주이 아무랑 데스테다 남잔디 나다 젠방피 텐도 제명다 저와 여지 계속 제명 안서다 냠냠 야부 총비는 직전에 제명이 초과 첨두 치토지라 야부 총비는 제명 첨두 공수 원지 처리 아무랑게 총순의 주배 범치 된다라 수수 분이 육샤는 용안용
3: 딩메리 인구마비 이지 계정 아시나 구야 쇼시 니에 제명 장게 천여지를 소경 제차부지 다야 장게 제방 향도 유주메
0: 아무랑게 제방 향도 유차부지 니에 보고 장게 주도 제 먹어 링링
1: 让给剑巴趁着讲念一遍。景明。
0: 剑巴，重修的同道新念一遍。
2: 景明。
0: 趁大姐擦。

0: 디랑 아자다니 롱드 베트 차샤 아자게 장리니 그치도 요제방로 부도 담버리 요제방 레수 되는 거 잡을 수 있자 아마 레지 못 와
1: 네 아메 된다 창화 취도 제자 오랑게 르도 마치로 네 아마 로부치로 네 아마 까레 시자 요지 직제디 오랑 제기 네 저와라 암키니 미지 야고지 계기 좀 쓰

0: 스몰이 사뇨도 왜 수치스다.
1: 제마 노디게리 라치르데드 레라메 녜시그유 기부초네자 두부초네리 라이게시니드드 마세아쇼 셈나냐데오마리

0: 사투 망초기 서동 초등 사샤나마타 조리 조치 모제타 신도 오마타 신지 망자 샤타 공아 망마차고 수치 요구용 나고 사투 서동 초등로 지송키 능미 디탄로 송접치
1: 로제 파주 지골 함니 지골 타 양규 강탄라 민네 주괴 체바시 인 섬디 토라 지고 기 능부 대유베 상외 템버 진네 제다르 고토라 베싱 딤시 체웨 콤바 윤징 뻬양 갈레 크그미 티웨 함외라 처주타 테듀 고토 능부 대유베 닥제 체디 팅에 진고니 찬니라 고르게 기고 주고게 이마타 다다 찬니라 고르나게 고주 거게레 쯔미그 편종 로제 파주
2: 几点的几怎么加的呀阿妹强子你胸特米阿妈老困难王位没塞给推前的落一拍着叠着他们的空的平面可给这娃存把起他们的顶秀气味恐怕也不对叠形级别从那使用了他们的了这个给女不点预备铁位点加起阿妹推前给没塞空菜果你就不去过过了他们恰起女呢恰起配给他我唱过你一股就过过眼睛将我扭住囊气落一排出不离多别急不给你结果推测你真的是别切你是这样的呢真的阿别切中一排唱过了切是预备我了别呢我了不给你阿们拉你安全没次点出夜景天气夹点体验落一排出那么去阿们拉用七零年没用为面对修想起这年安大些年落一排出蚯蚓从刚拉撇板各自修几度卡板连我也估计处处记住处处记
1: 我就怕住日国的他们日国的他养育刚汤的命令去过切不行他们的图了日国给你们点预备三位颠簸的经历这大的国图了不行顶细切位恐怕云人不一样各类可个名提为他们为了切住他铁对国图给你们点预备大姐切的听爱人光临参与了国的给你们出国给你们他他的参与了国人阿爹国主好见嘞，最美个。群众罗杰爬住。
3: 阿卡叫了，可是个中心。
4: 中的比你大，对吗？大，
5: 已经你妈在家。
6: 中国古城有干嘞，通过不盖代么？谁罗呢？
7: 既然做你得力些嘞，俺就拿去。西巴郎长，猎我结果子，除猎我结结结结结。
8: 也没金币，能空地不买不到，能空卡吧，能去养死对吧？国哪？过有口儿，老子你对，老子真正节目都快说给，也免你去吞噻，要不青皮糖都撇他。
9: 青皮糖给吞噻，青皮露呢，给个皮千万来给预备，也免拿出就是钱，最新给凝聚力准备。

0: 도시들이
1: 얘는 왜 남겼나?
2: 용아 용아
1: 몰라 몰라 키나니 예멜랑 가르켜나 봐
3: 몰라 가르켜미 신의 용마시
4: 개징마리 네 차오다 차모 대탕아 차노용보다 부다나마 차샤야오용배 몰라미
1: 쟤는 몰라 키나니 예멜랑 가르켜나 봐
2: 몰라 가르켜미 시에초 마리 사르바
4: 어찌 라니시에마쳐야 가르요제
1: 손다 손다
2: 네 쯤니는 유고를 좋아토부셔스 멀람 깨부이다
1: 디야오 손수 아이 보라님도 쯤니과가 주의
2: 어찌
4: 보

0: 내초의 뒤지. 저블리 양진의 뒤비 면뒤. 카초 양차비 타세 뒤리 기자.
1: 신라누강 변종 예라누강 김유빈사장 고르 통조로 예동대 뒤에 변종의 양도 뒤지의 토비 피해제제 뿌리.
2: 中国新的女的贫穷养老女的巴拉不给的亲戚们来不难了啊不过没的是个预备亲戚们来不难啊这边没的是个预备看着你们卡巴东大你不得参照中国古镇街卡巴东大撒吧哎卡巴东大体外我操的是真书堂年纪性别级别起步真书堂呢别起源重庆永义年年才有工作也从高度片面 이미 폐주당 내년제 다균제청배 내년제 유견제 더 난난도 내년제기 내등기 업직무미대와당 영무미대와 예수야구미티바송에 집에 찰롱당 롭종라 숭기티바나세 미남기 내게 누체마로 좋아당 갱구주 레베 착제니 호배니가 포로조세 내년제 유나 전수당라피당 갱용기 무지 총다 총가인비 갱송유 서윤원수 너구 대루침배 손나둘라 업직무 대외대 전수당기 샘상기 청와중내 归了地堂起日据堂米据那据香兰所居特门为松冈都片面人民安别据前的错了腾东白药白云山静修堂穷美耿主境年中米长了七十余倍我了林呢我了北据言日据腾吉给年松冈都片面陆据堂人民安连把堂别据囊穷三年哈斯中给林国香兰爬过松中给一张帮着连我也估计出击安安安你出
3: 공고사업디 오늘 현남면적 뷰의 야구도가 비주제 야구 십도 양구 야 주주디는 엿대고 영구 대당초에 홍구디 화부침을 송장 강반 늦지기탕

0: 시 사바 토세메 예동아자 심베 자용제 사바 토히제 사거 림비 종체 나켜라 마예 제가 혀셰야 행조제 차라 셔신야 대가 연신 강기자 미베 종체 생야 다자 모든 거 니바다 나켜 종체 제 행조 레가 쇼용네 고 조선 바시
1: 사드 연신 파위 나켜 종거도 행조 비 토레 쇼진여 총상 카도 여덕이 리지 리조다 조모 시설 장조 림 소제 동콩 주디 현나 존 조진여 바지
2: 나서 짜마 니마가 납교 도치 받다게 요 나서 짜마 담는 다 나 제스 비소 답탄타서 하장 그게 뭐 장이야
1: 나준더니 삼배 토라 정을 치위 장탄 코르도니 요 군쇼 정마다 야카 통화 신롱 세바다 사기제 차진 신부 여비 땡아 준신 군버자 여디 로망보 가시 다취시비 人把戏, Jangan Chiwata, Sampe Tokurja, Hinzo Jakani Seni, Yodi Gertrippi, Hina Dambada, Daja, Junhim Mundo, Josi Yabashi, Naju Jumo, Kuyi, Dejanyang Do, Hinzo Jushumi, Hajan Gabusho, Najula, Junhim Mundo, Jumi, Jiwa Yuji, Sumbashi, Naju Junche, Nali Dan Zatanji, Sikang Sunshu, Losugu, Ginkawa, Dinzi Pinzuji, Hinzo Jidi, Sinda Zibi, Tijangan Ning Gutso Yu, Naju, Junche Tito Li Kunda, Loja,
0: 最近村队小军参比西冷党冲上街了，天刚照东照家的月，参拜透过的多，今天村队小军的，西路街东各家各级各级路人过错把当，大伯儿，俺最军向刚撤街拉长待遇接送把这。乡了三军都得看见这路。第二个人俺是人，初步讲了错别，俺让永杰俺是人，这把谢谢谢忙事一把当，三队讲了这车就说了今年，这把现在内部写把是。 现在我们最近年，江南大人用事，这把先进写的忙很严，人结果人这把先进写起每天吃，叫老张三年，罗俊杰三度都要把戏。牛里呢，你这种姐姐晓得他做新年，罗俊罗天别，李有李的跟上去把单，日上三句卡，拉到也不写把戏。大伯呢，这罗俊罗天别，李有李的卡上我个吃，接着等天上这把戏。 那边入手当忙我这家属七八姐，罗天罗天把李有李的特别关的特别细。现在我比七几年，我的三个姐，农村没被投票姐，鸟肉冲的错把戏，一人姐他说当不能用完，原来听命，刚用三多一起做把单，中山大街拉下去这把，加上他说，十多拉下去这把季节没新个月，当这里年，第二三百元的人都让做单，边帮伢子姐，伢子我把写把戏。 那些中介姐，女婿有个那个些事也面子，长说些把当，看来老子们那真做些的，主播说老子用的他，直接些把些。现在一边把了，那些中介姐穿六个这，着个这件老子些事特别了，虽然在家家，我就高中是些把些。你的家在中介，当然下个月是干的，想当中做银行看的些的，第二三边，希望哪里写个别把些，写个到日子差不点大，写句中介。 云根免去说些把些，当该送着局长当，忙片下月这把忙出去，告诉他把些。你的三日总该一人接，刚在中这边真的牛当，中早当晚上看看该刚在中这边，让我这批这单一人得来顿这边，娘娘接送这些人，当该谁局当，日用这点些把些。你的工作总该，先看这趟龙这几天，收这些把单，收这钱看给给接，给他些人。
1: 先不渡别，那个先看了，后天人不做不了，看得交通所去的呢，落这些呢，立即来做了，错话单立给这这边干个单，干到接到了三个月才收着的，彻底写不起。
0: 现在我们强调了，要对接，这种人员当过错。
1: 慢着，再送就可多，最冷的不能当下，小仓库内不下决定，先看送消息别，准备安心去。
0: 三者进交的，我做领导，接近级别强调，生效了，让人看到。

0: 你说给句子这不林样子的区别门顿他说样差别他是距离比较
1: 喂天哪快出去接穿了休息啊
2: 卡几呗出去呗出去好些局呗
1: 啊急
3: 看要念蓝卡巴东大你不得参照中国古镇街卡巴东大萨瓦 AI 卡巴东大体外摩擦的线
4: 几点的几怎么家的呀阿妹强子你胸特米阿妈老困难王位明色给推前天落一拍着地震他们的空了平面可以给自我存把起他们的顶秀气味恐怕也不对典型级别错那使用了他们的了这个给女不点预备体位点加起阿妹推前给明色空菜果你一股就过过了他们恰起女呢恰起配给他每场过你一股就过过眼去将为女中囊起落一拍着不利多别起配给你结果推荐你
5: 今天西北七年是这样的年今天阿北七九年牌长博了七夕预备我了陪呢我了陪就行
4: 阿们拉年安全没次地出夜景天气夹不点体验落一牌着南望去阿们拉用七零年没用为面对修想起这年安大些年落一牌着邱英从刚来陪伴各自修制度卡伴连我也估计处处记处处处记
5: 泰迪熊罗塞别人拍起过泰迪熊起别看看起了果骨就骨来准备每个机型困顿体位的他占了切开月别扛着四百啤酒各自熊泰迪熊罗塞别老大
4: 几点的几怎么家亲的呀阿妹强子你胸特美阿妹老困难王位明色给推前天罗一拍着地震他们的空了平面可以给自我存把起他们的顶秀气味恐怕也不对典型级别错那使用了他们的了这个给女不点预备体位点加起阿妹推荐给明色空菜果你一股就过过了他们恰起女呢恰起配给他每场果你一股就过过眼去将为女中囊起落一拍着不利多别起配给你结果推荐你
5: 今天西北七年是这样的年今天阿妹七九年牌长博了七夕预备我了陪呢我了陪给你
4: 阿们拉年安全没次地出夜景天气夹不点体验落一拍着南望去阿们拉用七零年没用为面对修想起这年安大些年落一拍着邱英从刚来陪伴各自修制度卡伴连我也估计处处记处处处记
5: 泰迪熊罗塞别人拍起过泰迪熊起别看看起了果骨就过不来准备每个机型困顿体位的他占了切开月别扛着四百啤酒各自熊泰迪熊罗塞别老大
6: 茶家照东庆祝起康明仓巴拉茶家集清仓有了违规茶家庭茶家照东永子庆中国集庭人力清仓立即拼作庆的角落
7: 色真情节都说撒不平烈日给切天给了绿树节毛给切三边归属隔春节几天给破天吞了一把给灵魂归属
8: 中国几天
9: 亚面金边能红地不灭不堂能红卡吧能去养死顿吧国哪国有口老子你对老子竞争节目都会说给亚面你去吞死要不青皮糖都撇糖
10: 青皮糖给吞血青皮露泥给个皮青蛙拉给预备亚面拿出去洗洗这星期凝聚列主编明确地温度给冷却特别冷结果呢明确能供给稍微解脱不了明确给巨人囊吸加美国的糖能供了普通美白糖的小圆钢牙美白亚面上头
4: 圆通亚面的热糖铁外人心给亚面捏了偏不远巨人用了些许预备些许补起了给淋雨卡巴昂扎连我也估计出松姑姑古楚松三年他是两千人富康面康起年对不三百卡纸青笔糖那年地糖地年十个字那么切地亏卡纸青笔糖那年面接从康如果重叠捏通去滚不浪如果六穷糖不卡纸青笔糖那年面接从康
0: 战马经济马步中国陆地战争的战局变搞不起变女战通江巡逻车特别搞不起变中国女战点变通江中国陆地战争天同样不着女战点变战马
11: 合不起给我糖那就甜吧那干不说给那空得不免费预防那当那位所去看了皮大我愿意给这些人一米十几的娘们你拿出了过年了我进屋的了年轻给孙娜来追问别当是青年 나와 너소 동화당 서주 랑과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매제 나타 나와 소주 칸라 폐다 원투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 토네 이미 십제다 냠린 낭초라 유파 나다 나와 소주 칸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스 전에 깨라 내려기 나와 시진이 유파 나다 나와 소주 칸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칠레기 십주 토네 깨기 나다 나와 내들라 다큰 진이
8: 유방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대탄 지심 지구 비유인 나다 나외 내주 칸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리낭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구
11: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 화람 가방자 려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수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려고지 구니 개구 낭아 구구추
12: 코위 결원이 도지 잠민바라 려와유도 조이 준대 세기 티신 나라 나르웨
13: 냠좀이 민난기 레게 뉴체 마로 도와다 겐구즈 레베 착제니 혹베 니가 포로조스 년년체 유나 전수 탄라 피다 겐용기 무지 총다 총가 인비 겐송규 서윤원수 너고 데루 침베 토나토라 옵징우 대외디 전수 탄키 샘상기 청와 중년 훌라 대탄치 유주 탄 미주 나주 샹람소 주터 마웨 총강도 피미 리밍안 배주 전화 초라 단동 바이어 바이유산 진수 탄 중매 금주직 내조 미장라 체시유배 원라 림나 원라 부규인
14: 두주 덤지기 예성강도 피미 루지타 리밍안 렘바타 배주 낭초
15: 산에 하수종기 링고샬람 파고 송종기 이담 가방자 내고지 구지 주지 응응아 안이

0: 야피 신야암라 마지 니키라라 지갑린라스 슈그지 디제가 봐 신유가 암라스 편지 봐 나 시기 카르카도 딘데이 나나 주발라 코즈도스 총유기지 이네 기랑가 나 되게 다는디 니메 내주도 저 토르샤 메베 다지 다시 제잔 팅은 미이네 기랑가 신유를 제고 삼바 창마 니웨 유네 더블로게 제죠 기랑 토르데브나시 이네 겐텐라 니 신유를 가지지 유비 기랑게 힘유베 아마 창메 심제디 맵스 부글로 초만 저건라 멍시 야고 띵야티지 띵아즈 창메 튜몽 미유지바
1: 天气热不大，牛津树应该什么西部民族个？天气热等民族个？你可把等个是？叫是把那个外国的？用啊？米米对你也对西，哪管对西？快等个，米做对西。 와야 야구도 단데 지금 야구시라도 지만에 로브센 소디 코스 못 쳐대야 버다 라고 개블로 샤우르 신송에
2: 신소
0: 신예 더더 가서 지 사무소 야 신도스다
3: 탄도 샤르니도 지시디 딘제 카라 암라 기랑가 나 차로 나온다. 걸으신다금이 그게 당부래.
0: 야. 걸어 그게 미 당부도 아메 야고 제직 대와. 어찌? 디제 가글라. 아메 신미도. 야민디 동바샤. 선이 아마니 겐텐라라 기치 진용도에.
3: 정제 망다 취제 강진시다 장로민도.
0: 디디 랑게 교수되게 치다. 승희 아메 겐텐라다 기체쳐 용두에 야
3: 암라시다 지문아 지문다

0: 김도 갑시다 민두고 기랑경아 정부지다 정무수 맡기야 갈제
1: 신유에 咱中部大中部管队谁还是
0: 中部中部金给咱刚刚就过中暑嘛日了你也中部中部正在吃着其他了表演日
1: 你这是独立多起啊所以阿妹咱你们都刚去想着钱哦把那个买钱钱收拾用对
0: 阿妹啦你那个祖国是大战下我刚亲讲透明度
1: 耶呀这是大阿妹咱了瀑布当着钱哦呀瀑布当过啊
0: 나스던기 잠시 내 기라이 니 나르시 정제 치주 성금은 누구에 나스던기 너기
1: 글리치오 아 아메 글릴 부부당고 고 글리치오 아
2: 어다라지 겔라님도 글리글리 어다라지 어야 예고저대 어다라지 야고시도 겔라게 근데스케부도 되시 어다라지
3: 참에 됐습니다 띠몬저디 정다시 소드리 이게 또 눈이 오리 모르겠어 참시라 오리 저 뒤에리 유용원 저디 샌대기 강세 모르겠으리
4: 아따 야우제 시어라 유용원 저디 클린다 교시
2: 장수인 야우제 야아 샌드 쉬우면 요아
3: 만수 제 집 삼아 칠레 갸리 제 맛에 냠용 흡수 소시 다 오리
2: 괜시라 만수이 대 최대 시간 용비
1: 라인 순 시간 용비 그제도
2: 야우시라도 现在得偷个钱银，
1: 那不搞不多个，
0: 搞不多。
1: 但现在没让偷个钱花，
5: 俺偷个钱银，
3: 俺偷个钱银呗。金大嫂，昨天嘛那，听那嘴，不过搞不有名事，今天也偷个那些。小雨，金大嫂姐姐，别给大哥去的。
1: 俺去别给大哥去。
3: 别给谁拿去了？
1: 他去干这。
3: 让他下去吧。
2: 对的，江顺也姐姐偷个钱来用皮。
3: 偷个钱银呢？金大哥去过的。
2: 俺这中部所讲这个月子，巴拉姆那个叫不叫恁个的？
3: 什么啥？让金大妹子，你去领我的。
2: 呀！金大林哥，金大林哥，年前呢，最近看的好些了都。是的，这阵困难才起来钱，现在来天气不些了都，老表人他们要嘛的，现在大都你看要的，谁懂俺呀？
1: 老表我那都看不懂。日下，
2: 开汽修的，包里给我们苏国琼打铁板买菜，很多钞票都是也收了住的。这个你去买呗，给他出钱呢。
3: 喂，怎样了？不过明天我要听他的。
1: 那苏国琼买这边啊？你苏新来写评，不然给年度晚年上学书，很多人还上学啊？
3: 人还上学，肯定年度晚年上学书。
1: 但这是人新民。
3: 喂，
2: 电话那家请不许动啊！
0: 日下。
2: 年终不包了给俺搞不消的，是的，别个读了两万多块钱的年终不的，你们都还是得懂啊，你懂啊呀？
0: 是啊。俺们老师的年收入不低，还是找不到。俺们老师的，对，
2: 米穷找不着，是呗？
0: 毛的，
2: 钱可嘞？
0: 钞币的，
2: 得钞币的呗？
0: 钞
2: 币的皮头的呗？
0: 来了。
6: 不。

0: 아무라 맞대니 용거로베
1: 용거청 야란도 샤오 신나디게 시원히 키겨 아
2: 시마 고즈나 아이클리 쇼도게 아무데 경부 십지와 말베 샤오니 상우네 시마 아무다 참부든 되이베
1: 산 주도 갈도
2: 왜 부 바베 락 제일 찍대다

0: 난 레브다 라부죽 그래. 저, 라부죽아 저. 저시.
1: 응. 오라 아자라. 기나 니 스시아. 아. 아. 아, 아자라. 기나 어 슈크처 좀에 전화도 해.
2: 어, 돈 또.
1: 아, 할레스. 자게 아자라. 슈크처 돈 아. 니자 스무 기우시라 요 말이. 사람들이 인지 상고다. 난다 요 맛이. 본인이 이제 디가르 컴부가비 레브스와 스위치 취비나 기나 생각할 필요다. 구수 대부시 다 체그리.
2: 어, 지. 나를 기우시다 민도. 딜레드 장그데 어 푸니라다 차라동된 대기부도가
1: 자라 지난게 등서 세터 나증아
2: 녀란 셰고 날레부다가 기대 체크하고 싶도 녀 보모니 닌다 돈르 제디리 녀 롭스게 고삼네 카단제 깨지 마셰고 내 람산추 칼로게 부르다 俺的控制，你苦没多了，我有苦的。长期等待怕要人。可是小将军呢？俺你要我看着。
1: 谁让把那朝廷送来？
3: 你家朝西啥多？朝西啥多啊？
1: 啊嘞！啊，这了，俺带兵呢。 캐나니게 부주 참부시 하는기 오네기 캐나니는 견유수배 라자니 요시 좁샹제 좋은 당시 뒤주이드 칠리 유고라테 나와기 부 갖춰요 말해
3: 샤오리게 여우 갖춰시에면서 오네시에는 문이 견고니게 군이를 라고 채워 성기 이는 성유래 대협지를 전다 조비는 야주는 성민도 전다 뭐 조비는 람사 칸하르치도와 문이 게든 저지야 수유체들에 수유체들에
1: 문에이다 올라다 자라 캐나니 직딩디 토기 파모 참심 치슈드시야 문에이 아니 이미르스키기 이네 네 캐나니를 쉬어야지게 캐나니 메스구레 교마지 어 단다 개치슈드 가레스나 캐나니 구수를 자가 나오고다 구수 야구유나 아니 부조츠 수남시
3: 제제제
2: 장게 셰브데 문에 내루도가 되다 키스잉어 인르 내주라라 어 맹가 레비나 아니 아니 아 콘소 녀그 같이 쓰고 말해.
1: 슈자 아자라. 아, 왜 소장? 대수 다 교시. 아자라 니 홈도 사. 장게 생명하고 그러 봐. 왜 샤모? 대대야 가르도. 톰자 마듯이.
2: 대이 대르샤. 차고 싶도. 어제 워데 보다.
1: 무지. 올라 자라. 분이 답에 쇼라. 내 캐나 니는 뭐 주시오. 어, 나나 저 로즈데 어, 내 바도 소소소 보 통지시. 소소소 위치도 조선 다시 먹어리. 내 뭐 주시오. 쓰야. 어, 딩아 저 총각이 컴부가비 레버스와 쇠지리. 쇠지드 쇼비나 쳔바세르치. 걔네 레라부포마시. 돈더 디커스 규미 인감스와 그지부지. 디쇼비나 닝슈치 주다. 아자라. 어, 돈더데 어, 올라 올라 올라. 어, 디키나 참으시 다 요르다. 어, 디키나 참으 요지. 봉가마비 캠스와야지. 어, 키나 참으 요르시다. 올라.
2: 哎，那爸爸，卡尔达亚多啊，让你出去可不是切过也灭吧？你让你写我，我让你给泼墨，底下东西也不让民动啊，出去可是切过没着啊？
3: 对对对，国语。
1: 哦，有哩有哩，啊，咋了？有哩哒。顶个就从刚吞在啥不是？千万泼墨水不哒，让就是那老师家出去哩。啊。谈到底，没得切身的东西哩。啊，咋了？我不少用钱没哒，的确为那啊，咋拿去？是不是也住哩？啊，你等待什么机会用个着吧？ 아자라 공부시다. 샤오장 초 로용도 기랑 고모 라리양랑 주 신단게 시업지 등수 야구차업 토너 날 대배마도 칠러 전투 지금 아시 뭐? 세마자 아자라.
2: 리리 문예리 아지 다 지시야 보. 또다 다디 디.
3: 리리리 유인다 유인 상 유인다.
1: 레스 레스 레스 로 검증이 걸어봐. 열어 열어 열어 열어 열어. 난다
3: 무인다 무인다.
2: 디카르사 콘도 제그르베.
1: 콘케슈 되죠. 아자라 두 점만 나.
2: 전에
1: 아자라 두 점만 나. 분야 구제 동시 쓰시다 쓰시다.

0: 빨라.
1: 어. 야, 쉿세.
0: 뭐 그런 싫어 전주.
2: 나랑 싫어 전주.
0: 빨라. 그건 그런 건가? 좀 소나. 아.
2: 영아. 지만은 네 다가 좀 쉬어.
0: 예, 답이었어.
3: 나 지금 거기 소주이쇼.
0: 어, 러스.
2: 어야, 소주이쇼.
3: 네 출력아 친구.
2: 아무나 가르냐지 소라 교시.
0: 러스 태도.
2: 야, 뭐니 소주 가져. 야, 이다. 수술비야. 아무나 비 뭐 주시.
3: 둘러비다. 추다다 수사. 그도 준 당이.
2: 영아, 이다. 야.
3: 让主持着去呗，让主去看爹，不如中跟这些人吧。
2: 没和刘姐妹，俺们先喝点呢。
3: 让你姐姐偏到还是要人，你到把年三岁差，就这古爹有，你我得给出啥土气伊？
2: 年三了，俺最近在爹有别些个，俺希望爸爸来了。让上台子，你最近这两年，妈妈写一下你吧。
3: 你让人开始写我人，过过天就是那不人，你闹下是那不人。
2: 妈的，你是哪？我开心妈的词语，我没被你啥笑话了吗？你为什么那么冷面？让我一不想妈的，你很轻蔑。
3: 朱记看看这穷僧。
2: 你想你，朱记看他爹爹，都是其他钱币了。你们是顶死不穷，你看到村里个吃些水茶。刚才把刘朱记看的，村外那段他就像个吃些水鱼嘛多，叔叔感觉就个正面。
3: 让三木当牛鱼呗。朱记看的，他到村口里买吧。很多都是叠币呢，着送给二丁嘛是。俺最近攒个刚爱听这颜绿水阿用，得做两个三单呗。
2: 单币，颜绿嘛说不，俺让你检查住个嘛的，等到定了检查要的。过年嘛每年来得有啥，注意看的，检查你讲突破的，现在你别存心愿。
3: 嗯，我那现在长个天文学都是这些，听咋子呢？没几个看些些电影呢，差不多看不完呢，去做怎么事？提下你三门蒙古大笔，年前呢，那让你的腿最多是这个的。朱记看个村地，要我去这用个玉米。希望陆秋没吹不到，腿卡舌头。隔壁地，朱记看个村头都要我命多呢。刘东奇个这，一年地狂了，哪个来个仓木捏钱哦？然什么这钱么货？
2: 苏醒，亚秋，
3: 大张休息。
4: 永国爷。

0: 我是被阿姐上去的，对。嗯，给咋？给这先就喂。当过准备被我姐年送啊。对，还是呢？可这些不是啊？总在这新民都是一。当过总在考古多啊？我那考古多啊？这有没？我最有我那大新民多啊？我那考古多啊？我最小妹是的，吃茶年子穷啊。一年给一打英语讲呀，我那退出考了民多。姐子，我是新月木啦。可这新月能打一个嘛是不？
1: 当过穷在那给，考了现在给美国给这些的，考了大吧啊！姐子，姐子，俺做大米线的，我那考过多，你也行不行？天子这些的考考最有名，那我穷个啊！嗯，
0: 原来你出差有点不的，这些的我那也好学的多啊！是
1: 啊，是啊，是啊，
0: 我那也好啊，当然是啊。
1: 这一年让你写，俺最小妹给穷在吃不通的，俺我那老爹不晓得啊！
0: 啊嘞，新月木啦，上个星期有个嘛的，今天那个。
1: 不，那个车子，弄这些的车，他的车子右边我都给对啊，还是对。车队那个比老师，哦，他那车队那个比老师，你也可对行。一年平常跟这是挺重要的，第二年可能有，第五年也好许多事的哇。五年，哦，应该就是。新爷们啦，俺作为应该的这成绩是不？这个都，这个是，这个是，这个是，今天啦，今天啦，今天啦，今天啦，这个没啦。
2: 俺最不过，再对那个毕老师就能用过的啦。用过的，他这年龄该点这些，这老不正经的，惹这些就要用的。这都别，都别，要不行。前面这个啦，咱俺这个，前面这个啦，咱俺这个，咱俺这个，咱俺这个，咱俺这个，咱俺这个，咱俺这个，咱俺这个，咱俺这个，咱俺这个，咱俺这个，咱俺这个，咱俺这个，咱俺这个，咱俺这个，咱俺这个，咱俺这个，咱俺这个，咱俺这个，咱俺这个，咱俺这个，咱俺这个，咱俺这个，咱俺这个，咱俺这个，咱俺这个，咱俺这个，咱俺这个，咱俺这个，咱俺这个，咱俺这个，咱俺这个，咱俺这个，咱俺这个，咱俺这个，咱俺这个，咱俺这个，咱俺这个，咱俺这个，咱俺这个，咱俺这个，咱俺这个，咱俺这个，
0: 대서 잡차도 아프. 가부총에.
1: 가부총. 아.
0: 저, 맨이 쓰셔야 좀 와줘.
1: 어, 레스.
0: 저. 푸. 진짜 가는 거 아빠 빨랐다.
1: 어. 빨라. 나 우린 럽센 차가 저유. 죽어래 엄마 좀 봐.
0: 땡벌 해서 죽어래 봐. 계속 마시. 저. 좀 거 가죠.
1: 빨라. 우리 용기 깨라서 아버지 시다 차부시도 괜찮아 능시 만주념도 제면지 락실럽으로 능문도.
0: 진짜 이쁘지. 푸. 디즈니 럽센 차가 저 마시. 와.
1: 아마라 울렁생 거 마지 봐.
0: 상다 네모도 신 마시. 아마 멀는 신다 수신이요래. 좋아. 상바바 이침도 왜? 바베 밀도 되다. 계속 셈이요. 와. 와. 저 바바 기요.
1: 뭐 나 죽어 싫어요리.
0: 씨. 상다 다 바바 통주 저 가시. 땡은이너 바베 라고지게 상 바바도. 라고지를 제도 없이 키지. 토성하고도 자네 갈래 큰매. 오늘이 저 야, 쉬쉬. 단단하지 세차도 와. 저. 알아. 야. 오늘이 몇 부침부터 되셔야.
1: 기란 덕과 로마 피장지. 안 루촌 저저였다.
0: 바베랑 객사가 지금
1: 전태도 태도
0: 저
1: 경계심만 한다 녀체 교비 빌러치단디 사치 정신기 빌러치단지리 디 레브 예베 지구 세르치 메마체 레브 장르 주리 텐도 로즈 지금 용야다 천시 사트 뉴브체 터르 주리 두스리데 두스 알라게다 어 두스리
2: 디디 유스
1: 두스 알라게 어야
3: 야피, 괜찮아. 신유 암라. 기란께 전 단대 루트에 지단디 양타부지 공구두게.
2: 오늘 홍롱교님이도 이내 시험에게 알교당 토기.
4: 콘종 아주 자한 차장 단등 알교당 토고 중.
2: 리스, 내 쇼다.

0: 시빈
1: 아
0: 나도 죽인다
1: 좋아
0: 죽어도
1: 영아 가자서 너 기다미도 빨라 로치야
2: 빨라 저딩아 돈 너도
1: 저딩아 니도
3: 호
2: 로
3: 제마치로 주디 수수기니 수수 괜히 루스나 인지 루르다 카고 저 루리 신수게
2: 레스
3: 저딩아 주다 데루슈 그래도 갈래 거기
2: 갈래 거기
3: 정세진 갈래 거도 바람도 레스는 갈래 거도
2: 갈래 가네 갈래 어디 진대요
3: 가리는
2: 개부시도 달라 그냥 굴려 가고도 왜
3: 발라 소소 진도 입에 내가 지하 준비해 주고 갈래 흉 큰도
2: 말 로제제 능시지 로제 규정 부진 갈래도 거기 이네 끼부시도 르바
3: 발라게 강제 벌려 주기 한 수야 김제 할미 하나 그 신이
2: 아니 너
3: 니네 좋아로 보고 삼을 하는 시 롭중 쇼로 벌기 비하라 전화 피로 전 생기 조디 수고 좀 다시 하드리 계시 수고 야 매비너 내가 가르쳐 왔으니 괜찮 도 말이
2: 봐라 나 니 강스 벌을 겹은 능시 어 뭐시 깔려 가네 김시라 여지 레마레
3: 지
2: 봐라 저니 공무 아무렇게 당지 나 주님도 셀라 취게 나 주님도 규정 셀라 취 매봐
3: 영아, 아무나게 단지 클래스 조리. 디디씨, 니도 송당초. 장게, 아무나 디디슈야, 영두게.
2: 영아, 영아, 야고시초.
3: 예. 저, 아무나 구하기 가도.
2: 대도.
4: 나가봐.
5: 응.
4: 자세 단 디디, 샤몬루야 좀 세가리미 장게 신규배.
5: 신규배 자시.
4: 장구도 샤몬루야 주제조디 자세탄티디 멘신다 큐누교 말이 자원인의 루교 말이 샤스웨 키세 멘신다 루비는 수고 편의 큐누교 말이 샤몬주고 루비는 좌디디디 용구리
5: 디도는 하면서 세우리베
4: 샤몬신에 하면서 봐 하면서 세우리베스 갔으랴
5: 잔래 가니야 부치
4: 제자라 갈래시 라카스 자세탄 망스동구리 야 좋아한데도 없도다
5: 이제 심으라 심으시라도
4: 심도가.
5: 네가 동양유나 가라.
4: 하지, 네가 동양유가 좀 동양미쁘댔어. 장도 뛰는 알았다. 네가 뛰죠. 영도에.
5: 문에. 또 생긴다. 또 네 뒤뒤랑 게가 뛰라.
4: 영아.
6: 오즈라. 타가자보. 뜨다 다란 뜨다. 로카 줄래도. 내가 뒤에 제 도구 맺자. 뜨다. 돈도 네 파고 비어 주고기. 자보.
5: 这次这几年嘛是啊到时候老虎这边哦对了对了对了给人贴松粗别家看人家年老不你让给多个大门的生计这你嘛给人做切的有着老虎小将的现在个军团给面面他不咋两个来个都做住着这几个人所以给取得结果也有嘛是给那你个龙男咋轻松到底是现在变多少了是
6: 호지 뜨다 수수 겨우 좀 못하자 난 수간이 야로 오이베 아 뜨다 다른 양랑게 세브시야 오이다 장보 계속 로만 용비 있노 장보고 니 체제 소화 컨데스게가 아 로데 리베 표미 디기 토마토 없디 저 수수 겨우 진토 못하자 잘 레버다
5: 빠르게 기란 거 소마 생미 두고
6: 호지 자퇴를 토베시고 낭바병 안 메슬로 묘메
5: 장보가이면서만이거지.看意思呢，看那你个同桌先生弄烂些轻松哦。你也讲我的公司来约，说说破口个一百，啥这些些都是，都怪咱罗用个大。
6: 我知了，我那军团都个。

0: 지만에 부고서 줘서 네 다음 미르 우리 뒤돌아랑 하나 잡죠.
1: 난 갈싱해 봐. 갈싱해 봐.
2: 여, 어디? 장보. 랑 봐주니 봐. 장보 니랑 할세다. 포쇼승이디. 수수 제벨레가 겐키 두베 마세. 진서도 보아리. 랑 땡고 겨부 인디. 니에 보면 남아 대베 마세. 계란이 뽀 푸슈 부르버. 가래. 다들 꼭 덥다 지로 니에 배. 아.
0: 수유 꼭 덥다 지 치소 아. 계속 다 부동아. 능 메스 뉴 배.
1: 왜 왜 왜. 어디? 어디라. 랑 포쇼고 인배 아. 계제 치지 니 셰바 나네 주의 수이 배.
0: 치지 니 셰. 나다 허진화 차스기 내수. 계속 심딩네. 답동아 너 회사 좀 해봐.
1: 어디? 장르 규다 유배 아. 장 삼루 야고 시도한다. 너 니가 준수 박수게 난래 치러 제보 그냥 러 치유. 장 너 미마 집 갈채서.
2: 제자.
1: 멋이네. 장 대부 매는 아즈 시야 그러 봐. 니에 범을 러 대리도 장 주의. 다 니에 범을 친조 초아 그 저스게 오래.
0: 니에 뭐라 할 수 없이 해비. 다니에서 보고 연희회 하류네. 니 평제 마셔 봐. 삼무 제쇼.
1: 니 무용 내 저리네.
2: 니 니에 쉐도 장보. 다리 라게 나네 잘라 기가시다. 네 셔세샤오.
0: 영화. 네 가게 시키면요. 뒤송아.
1: 어지.
0: 야매 나서셔. 야매 나서다.
1: 신경 찬송해. 너도 많이 사시러 제가.
2: 야, 범디는 지민 초식이야.
1: 또셔.

0: 발라 투자는 말이 아무라 차례는 거 대인 송기 발라 미겐 부터 바시에 지금 야 카리노
1: 미겐 승이디 거브리 전다 잠만 대기비 호소인 굳이 제상
0: 希望巴拉了一句一遍一句一巴拉去让给我让出破桥银子泼摩丁街桥里送个多个人嘛人马上整个个光大学的巴拉给让给给我阿姆拉光大是学饺子抢不到难了巴拉给阿姆拉光大是了解看要龙西主意希望巴拉什么学学习巴拉学习巴拉学习
1: 学习

0: 로영배, 치부튼 뒤에. 디, 푸니야 사수. 푸, 랑스 좀 다시 다치기. 나 했으면 잘 나죠. 영혼의 노샤.
1: 然而从大河里去年还学的你要上的什么说了去你也不能同样民族人家那种给哈过这个人家若不去才该有你也不念掉我

0: 야 미김비 너 공대 보 미부다 너 공가 봐 너 취약스 된 봐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봐서기 야 메니 취퇴시 겨부 칭비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 메니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시 유비 십시 비치라 게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투숨 구구 구추숨 산예 하승양천람 후캉면캉키 네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부람 로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지딘디 지잠갸치니야 아메 챔즈니 슝터미 아마라 코나르왕웨 미세기 튀친티 로이파지 디저람티 콩르피니 키기즈와 쳔바치 람티 딤쇼치웨 콤보기업트 대신기비에 초나 신용라 람티르 제고키 뉴브데유비 티웨 딘자치 아메 튀친키 미세 콩체고 니게굽주고구라 람 차지뉴나 차지 표규탕 무창고 니게굽주고구 연키 장외 뉴좀낭치 로게 파츠 뷰리 도페치 표규히 제고 튀체니 진드시베 체니시쟁네 진드가베 체중니파 창보르 체시유베 월르피나 월르뷰규힌 아무라니 안츠 미츠디르 추게 징킨키 갑딘 티인 로지 파르 나모키 아무라 용 치링 네미 용웨 민딘쇼 샴키 쩨니 앙다 셴네 로지 파르 교인 총강 라페바 그스쇼 지도 카바 레워 예 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지
2: 로지 파르 지고 함니 지고 타 양규 강탕 라 민네 추고 체바시인 섬디 토라 지고 기 네부 덴유베 상외 덴버 진네 제다르 고토라 Böyüşin dimşi çiwe, kumbu yunrin böyüyan gale kagmi. Tiwe lhamgüla çerçutan, tiydüy goktubi nubu denyubi, dakje çidi, tingay rinqonni, chanyila gor gegi gubju korge imatan, tada chanyila gor ngabgi gubju korge le zhömi gü. Pönchong loge pachu.
1: Jigdindi, jizam gachini ya, ame chamzini shungtami, amala kunar wangwe miseki tuchintir, loge pachu dejo lhamti kongla pyunye, Kiki Zewa Cunbarchi, Lamti Dimshuchiwe, Kumbu Yabdu Deshin Gibi Cuna Xinyongla. Lamti Lajigwa Ki Nubu Dengyubi, Tiwe Dengjachi. Ame Tuchin Ki Mingse Kongche Gwar Nige Gubju Gugula, Lam Chachi Nyuna, Chachi Pugyutang. Muichang Gwar Nige Gubju Gugu Yenki Jiangwe Nyudum Nangchi, Loge Parchu Buli Dopechi Pugyuhin. Chegwe Tuchuni, Jindu Sibe Che Nishu Zengne, Jindu Ngabe Che Jungi Par, Changbol Che Si Yubi, Wala pina, wala bugyu yin.
3: Amala ni ngan cu mitzidir, chukye jingin ki, gyab din ti yin. Loki parchu namo ki amala yong, cirin ne mi yongwe, mindun shu. Siamki zani angda shirne, loki parchu kyoyin congang la pebar, gusu shu. Jidu kabar, lewa ye guji, chu chu jik chu, chu chu ji.
4: Bagbar sizhu langba tang, seki keba soki, bagbe riki netu yuzi, yufang, bagbu zangsi kang la peba. Nghe chonggala phebzi ribu meba chudadang phechun hangcho. Bakze lunjumdang lungshu tunba, bakbo sege keba soki bakbe rigi nedula yufang bakbo zangsi khani ribu meba chudadang phechun hangcho. Yufang bakbo zangsi khangi nguendugi jikjetang, chile mine bakbe rigi nedukala dakyunchi. Yufang bakbo zangsi khani geyongi muji tsambashi yinbe, kiranla bakbe rigi nedun yuzi nghe chonggala phebni luchun hangcho la rimi chechuda nyamliyang hangcho. Chile gi lakzetang, Haksan ki shepshu, kunyi pheba, gosu shu.
5: Yufang, bakbu zangsika ki detan jisim chikubi gyuyin, bakbe rigi nedunkala chongkatu pini shibje nyamli nangzi bor gudang gosu guli migul.
4: Hasesani, hasu chonggi, chingguanchu nyangjian holam, kabaangza lewa ye guji chuji sunga jijige. Shizisani, shizu chonggi semchu zichu jatikilam, kabaangza lewa ye guni geyegu nganga gugu chu.
6: Awang wunne, sebu mikuna, kangdachi. Nawa sechu langbata, na wunne, si mizina, jidarchi. Na wenba, na wurba, debu meba soki, uishu nyamzi, nangchung chime. Na we nedu takju cheguzi, zhenshu tangla pita. Na wa wenba, na wurjarba, nangsu dowa, sechu langba. Na we nize so yuzi, zhenshu tang, na we ditang, dinela pita. Nguilu soje kengi, zechuba zuhu zine, haksam kishab chuchu guyin. Gega gi ribu tangbu, na we chiju, menju yochele, tuenze yala, toko mido, lakzegi, china nyamdu, nyumji chibale, hepsi isa. 谈的民主鬼呢李密托当街党习近平令大众提醒李密托偏居前桌
7: 这首党给用给冲击加拉森预备母亲那位地摊的人偏女人表过年那位那对拉斯奇迹不你给那位地摊三万多人
4: 三年拉斯冲击林国小郎爬过从中给一张渴望着两个月估计出击安安安逸出三年拉斯冲击林国小郎爬过从中给一张渴望着两个月估计出击安安安逸出
8: 日本去西松别端着水的陆剧给年戏来确实起春节七松给各个修建活动前的四国给点着了暖子洞听你几点名字来增大高市年终七百七百端着营

0: Usumbali, Yazanatha, Chichawati, Ribinki, Benjula, Shukin TV, TG Logashe Dumara, Ambe Supi, Ribinki, Usu Lunsinki, Yedisagala, Munsum Zeminga, Chunje to Jonumiversi, Wanya, Ribin Yenjuro, Postas Fanki, Nisubi or Shiwinda, Gaushizao Mioi, Nanglun Kanki, Lunsinki, Genkurin, Yedisaganki, Dunji Niki, Chunbu Chemosawata, Tishin, Jinikiri, Jonganinki, Chunjila, Pierjil, Chenumibata. Market in Rula, Munsum Deminga, Taja Tendi, Namsi, Buguchi Yobashi, Yishi Mini, Taja Usu Lunsin to Yurubia, Gaushi, Chumbu Chevali, Murso, Chunze to Mijo Tini, Komu, Lodu Tawara, Duochumasi Moimbra, Taja, Ribi, Yeru Chidar Chene, Chilziki, Tokian Lota, Loduki, Potu Dongwe, Tazi, Shendu, Dongta Chede, Yananki. Ningxin Dupshu Ta, Dunba Ta, Tuyusun, Nesu Tia, Nidong Choksum Lue, Chenze Zuxi, Cie Tua, Maliba Chizi Yue Jiexi Yubashi. Chinda Xiwe, Cien Yishu Jingyin, Geda Lhagang Tua, Jidu Ki, Chunbu Chenpa Chenpa Ta, Ningti Ni, Gaoshi Nanglun Kang Ki, Sijong Chien Li, Lopje Korwe, Tuzi Xixi. Ningti Ni, Nanglun Kang Ki, Sondu Ta, Yegab Denja, Genlin Sondu Tua, Ribin Sishun Ki, Gosung Jiji, Bujur Ki, Zadun Sum Ta, Ti, Piezu Dongdang La, Soju Yubashi. Nyabardo, Jisung Jije, Nangshu Dongyo, Narwe, Gunde Damata, Ji, Nadota, Losim Jitungi, Kate Jumilia, Shunu Yaku Washi. Ting Li, Soshu Yakbe, Yundo Zoni, Jiyu Gosung Jije, Chisung Hi, Chisi, Ringa, Meva Subati, Rogyota, Yenjin, Yesun, Dership, Sau Bandi Ji Yvashi, Tekongle, Chisi Ringa Buteta, Tunbe, Gosung Jije, Shinne, Chisung Cheshawata. Tangarita, Porti, Mokdam Namju, Songdong Mokju So, Suemi Kinuva Dianbe, Lianun Chesinbe, Mangji, Chisong Cheshok Mebe, Tere, Ribin Ki, Pup Kona Tsongwa Li, Dong Tsongmi Chokbe, Munzin Cheshok Cheshok Yabashi, Sochu Gyebje Ki, Jinsu Sabara, Suemi Ta, Dursi Dongwe, Nuva Dianmin La Xingli, Mangji Teta, Chuncha Ta, Chuncha Minba, Rik Ni So Ye Yabata, Songdong Mokju Ta, Porti So, Chunji Ribin Ta, Gosong Jijie, Mwaze Ta, Lagze Bujurki, Chudun Shakbe, Yegab Konarmado, Timinki, Yegab, Chizong Chemachokbe, Chunjin Chiyabashi. Diugo Chunjie Ta, Nyesun Jundum, Leida So, Chunjimin Biriki, Chizong Chiyula, Chunjin Mebashi. Tietoli, Ribinki, Tanda Erta, Inji, Australia, Yagar, Philippine Jie Chubi, Sawa Jalam Dienbe, Yegab Jukdunle, Sumi Rengjinki, Chunja Chizong Chiyabashi, Chunjin Mebashi. Lingzhou Ki Tieto Li, Ribin Ki Gosung Ti, Rengsung Kona Chiwa Li, Mokju Chitong Ki Zawai Rengxin Le Gyundo Chungwa Chunggu Yuebe, Munzin Chik Yuebashi. Tokyo Senjun Li, Tading Sishung Ki Zadun Le Soju Gyebde, Suimi Rengxin Ki Chunzi Chisong Chichwa Ti Li, Gyezo Ki Tuishib Kangli Chieme La, Mang Yong Le Chuturya Chieme Chie Kui Yuebashi. Wanyang, Loju Le Dership Chieze, Lojurang Kashi Rin, Ribin Sishung Ki Toto Parsung Tu, Biegung Rengxin Ki, Mungsuke Name Tone, Chunja Chisong Le, Gundi Dungu Yuba, Shedo Tugu Yubashi, Huar Sanglam Niri Savar Tua, Sagor Tina, Ribin Sishungi, Gosung Jiji, Bujurki, Zabin Sun Le, Soju Gede, Tsisi Ringa, Meba Subatini, Shiri Ringu Ta, Mutu, Ta Ringu, Dongsi Yuji, Tegar Shi Yubashi, Jinri Shibe, Tsin Shijini, Chogan Kongmi, Chinji Gosung Oyan Hengangi, Sundu Tu, Jizu Mangsu Dangi, Gozo, Fu Dao, Rui Su Yi, Gosung Lunjin, Xiao Chuan, 金次郎了 Hormozi 日本结构给列王塔这位文章起的游戏今的西别大队托高氏让王芒族党给操建托西的责任的所罪解决国的给当时天的结构给列王监督自由解决求高氏早没有以芒族党族内他把了罗顿去请约别国格立于 ངས སང ལོ རང དམག མང ཚོགས དང གི ཚོགས ཆེན ཐོག ཚེ རིམ སོ ཇུ གི ལམ ཇོ སེ བུ དུང གི ཡིན ཤེས ཤེས ཡོད ཡི ཤིབ ཁེ ཅིང གི དེ བ ཡིན དེ ཐ དེན གོ ཤི སི ཤུང གི ཚོན ཅེ ཆེ སོང གི ཚུན ཅིན ལུག དུ དང བ ཐེན ཤི རི ཚེ རིམ ལ ཅེན ལུང ཆེ བ ཤི ཡིན པ ཐ ཐ མེ མི ཚེ ནི རི བིན ཁེ གུན ལེན གི རྒྱལ ཁབ ཤེ བ ལ གུ ཐེ ཡིན པ ཤི ཉེ དེ བ ཡིན དེ ནི རི བིན གི ཚེ རིམ དང ལྷག པར དུ ཨོ ནི ཐོན ཅིན གུ བ སོ ཇུ གི པ ཐ བ ཐང སབ དུ དེན ཅིན གུ བ སོ ཇུ གི པ གུ རང སུ མ ཁམ གི སུ མ ཐེ ན ལོ ལ ཡ གུ ཡོ ཤི རི བིན ནི རིན སུང རྒྱལ ཁབ ཅིན དེ ངོན སོ མ རྒྱ གེན རྒྱལ ཁབ ཅི ལ ཡ གུ ཡོ ཤི ཐེན དེ རེ ཅིག ཅེ ཆེ ཙོང གི ཚེ ཤི རི ང མེ བར སུ བ དེ ན དག དག ཅུན དོ དེ རེ ལ གུན དེ དང ཝེ ཁོན པ ཆེན པོ ཆི ཉེ ཆེ བི ན དེ ཐུན ཝ རིན སིང གི ཚེ རིམ སོ ཅུ ཤི ལ ཡ མུ ཅིན མ ཅེ ཁ མེ རི ཤ ཅིན དེ ཤི བེ ཚེ ཅོ བདེ ཉིན རི བིན ཐ ཨོ སྟྲོ ལི ཡེ ཇེ དོ རོ མིང ད གུ ཡེ རྒྱལ ཁབ ཉེ བེ སེན ལིན ཅི ཝེ སོ ལེ གི སོ བེ Bürim Salmi, Jimbo Tongshu ki Songjong Mojo le Xingli, Australia Choma ki Mojo Sawa, Tumong To, Sarbe Chegu Yin Xie Xie Yueba Xi. Tiling Anzu, Kenji Chik Shazmi Kyabda Xie Yue. Jibin ki Australia Choma Liya, Bürim Samada, Jimbo Tongshu ki Mojo Kodion Xie Xie, Anzu, Yunju Songjong ki Mojo Chukyu Xie. Giegum Yibu, Nyamle Namdang Xie Yin Xie Chue Yue Kya, Tumong To, Australia Cho ki, Gwego Khaji Dun Yueba Li, Simju Sarbe Tie, Mangu Xiu Mie. Ribin Sishung ki Tumong To Sarbe Che Yu Mingto de Go Song Jizye Bojur ki Zadun Sum de Yue de Tungwe To Songjong Mokju Che Song Cheba de Changme Mingto Lek Sen Si. Jinde Shibye Tsi Inshu Jingin Ribin Sishung ki Tse Si Tiri Nga Meba Suba de Tetan Zawwe Sui Me Rengxing ki Chuanja Che Song Che Gyuru Tewe Dabdi Goma Che Yueba Si. Je Su Le Soshu Kebe Wang Ge Mi Ka Jik Tie Chuan de Kebe Tongye Si Di Chuanje Jizye Tewe Mangwa Ribin Do Tungye Chige Si. 纽约各顿参观的托地日本开了一个菲律宾的蒙顿的松用某种扩顿切图网一样的新的尼西亚的出租某种扩顿切图就这些规划是日本的边角的三角的卡孙坡地塔明明能够说这些家其中切于托就就引别蒙顿切划是日本四部边角的这个行住所以行住不小母羊人体蒙顿所列吞了一个列亲 其业托其东且就没有的松的行住三百七十遍日本给村街直接给帕克人进了二位兄弟也不是一件特级差不是这是日本给村街其东且都不赢的日本给南给马克顿所列吞了配给着四百大马克顿所列吞了配给清北接了赢的换作人民性切不是给当晚托不是一遍中国边角给这边的松之切切西地南座刚过切别 Chepsi Dupshu Tuansi Bia Diyin Da Nyanga Chambu Shirashi. Yishin Mide, Mokdun Sole Kile Ta Yeru Sisong Bia Wara Nyanji Ngarwe Sibishimba Ta Chepsi Mokdun Rinlu Sarbachi Bia Nabati Mokdu Chiegi Rivinki Shiri Mungshiri Ngarwe Yugui Tipyu Semche Chiyubashi. Chindi Shibi Tsi Nishusum Ningki Chido Rivinki Choyogang Wome Giegub Sengjin Ju Zugyu Jiyu Chimshiri Dieda Chibashi. Rivin Tumong Sengjur Kangki Mütün demşo pingin dangzo ki çöğgan komi mizan gya çeğle gevar din çimşi tiri ngun ba çinle gıbdi gizu to çönzem yuva ta zi cizim su gücüri cizhi vrsi. Sondü to gaunşi zao mey yi ngodong li gaui zundan çuru. Çimşi nandun li xingli gaunşi sishun ki gigib sengjin sondü devar çiva ta gigib sengjin ju ki lagdar cizhi li çebi sengjin mala zundi dianjia gianlin ta jigulu ngogui so kekong ki sengjin chegu kejian ta tixin qi ye ki sengjin ta zhao yue bi qi zuo sengjin chegu jigul chargui chegu gengur gui barxi ribin nianjor ki nizu bi warxin da sengjin mala ki leba dabu yinbi jigul bi sengjin chongdu zhu xi gian ti wushu lun xin ki hulju ta ti kumi che su nang lun kang ki bianbu ta qi dun lun xin gu sung lun xin su nang lun kang ki bianri mangbu cui yu xib zhe la dar xie gen Yegab Sengjin Ju La Ribin Lengjo Ki Ribin Nambi CAI Xie Chuk Yuba Shi. Dini Zemling Mangzhin Yibay Jie Su Ribin Ki Yegab Rinbi Sengjin Ji Gyur Mala Tomar Zuba Shi. Mika Ji Hang Sang Li Mingji Gun Le Kye Bi Turim Senpa Yangyar Tungyur Ri Ji Gor Shi. Mixi Turim Li Mixi Turim Nyendo Bi Du Min Yin Xin. Tenga Ribin Gyanan Ki Ji Zuo Li Chubla Changnyun Ta Samlo Ra Degui Chun Zin Chigin Ki Sengnyu Li Gung Shi Shi. 토케 니도 팅기 제동 구제 주지 류다와 개발아 통마라 미세 토림 셈바 주베치 미세 토림 년도 부로 림버 제바타 산에 셈베 년도 대가 기자 지주 니두가 미세 토림 년도 셈바 주버시 점림 막세 니베 콩타 목주진 미세 토림 년도 비 리빙 개랑토 도주 최신 토능 기 제럽 제리 망조라 더시 탐자 제바타 지 목주는 원 월세비 기자 공론 제리 망조기 마게 링루기 시주랑어 외체럽 제외 견낸치 여버시 제동 국교 니사게 로로 리빈 시슝기에 된자 송종 제정타 개와라 카야니 리빈기 기용소 유류신견타 소조기 존진소 미체동 조계장 진송시 로규토 송진아 된진스레 된진 대주 미세 토림 셈비의 진송타 처리치에리 외른 슈르 주비의 청구나 쇼버시 리고 모두기 급소와 중국어 신주체비의 승류기 고바 도피 연신 而니 미세 토림 셈비 승류기 고조 이바타 샤조비에 표미 모조 시스베베 천도 방지야 미세 토림 셈비 승류 이바시 다자 가오시 스슝기 승진 말라 기준 체지 체바라 망조타 신왕 송매비 땅기 셈제 챔부치기 이바시 팀시 디나 승류 제고 지규르 차고 제비 디네 주지 이바다 예거기 승진 송두토 우슈 륜진 레샤기 승주 테거 년도 챔바다 정수 루가 소 승진 리공리야 규자 체도와 하시 내든 디 섭지 정신 디다 마자 조베 예거기 카조다 지둥이 버티지 리빈 지조 망조 단기 레군 사바르타 지조 사바르 사베토 승진 시에베 타니티 망든 제와타 카치드 메버시 제제 고여버시 리빈기 몽부닌비에 땡아 디니니 자위 승진타 상외권에 자위 계급기 최진 두릅타 27배 레오실 지구 여배 막든 탑준나 뉴버케진 퇴비에 문진 지구여 가오시 세슝기 승진 말아 사바 모조공 리빈 정송 루간기 승진 류가 응은으로 도와치를 동시 여버시 지르 준비에 진신간이 리빈 초도 정송 루간기 승진 먹드 초보주바타 공미 솜동이 계산 여버시 지르 준비에 진신구니 리빈 감세 정송 루간기 승진 먹드 루간 주바티 대가라 감세 지급 주간기 콘소도바타 대공기 감세 정송 뽕디카도 카도르도 내비 지진 20타 링조 더십 제린 승진 최도소기 개뉴 두지 체리 체진 먹듭타 차제 고고 루드 젠고지기 치 갱고르기 버시 감세 정송 주가나 팅어 먹군 소수 정수기 승지 20다 최다 주신 여시 원자 감세 정송 주가 지비 차례 난주의 승진 지규기 타주 제도비 즉시시 주군의 임바라 되베 승진 먹듭 주가 주주로 군대 단위 今日准备最年少村民日本抗战人送入岸空岛给帕能摩托车把摩索人把车把他这帕能摩托大小多压力大话是连根作为男帕能得些他成绩一些陆队给人接水把他帕能超短马拉他陈东这那么的命令确定王家创作下去一把是一些开展给中国日本给一些他写的家族前面可以的原别俄里玛给帕能所得领英库西巴塔帕能德西城西推多多而里马基莫德马拉塔建立而他日本基马顿南镇帕能康索永远努力性解决了军队同居日解决了事你若他听着陆剧托的地位呢日本基生真女为皮林铁托的帕松托马基人路家境动画他找我什么有把事日本基托给生就了难明儿啊，高氏师兄给七十五他人民托呢，闽南给怎么领孟姓一边空给推个皮，七针七月节，天个了九月八日，推了你手边老了送出巴拉，这边马街人路给多少给云姐买巴拉，也难给研究了女婿这把他，老了皮出巴拉那个，这边给领着哈兰别的村子签约，这边给陆剧天王。天本军地日本给领着给明月协助他批着的推入艺术别落入松居团购内住他找不月别门前七个月叶龙给敲碎他几座金刚拥有的配件动位处日本王金理工给人不看给独秀独入前列忙着给省了有规党的年个车位冷凝习度决心月
1: 敲进来端着说他敲先行来抽手给切的东西有的怎么能把青年把组织呢？龙岩就拉咱们双击，这边一日多少个，困得不清醒，牛车脚不脱呢？马街人路三边，人家人不脱了，肯定不能行，就行要的。这边东京生脚喊起， Gekhap-ji-ge-lu-gyu-li-yang-thak-be-da-dan-si-zi-mo-to-bi-ne-jung-gyur-dang-zin-che-kha-gu-che-gris-ta-zi-cha-du. Gaw-shi-ri-bing-gi-ni-chi-ge-nyang-ga-che-we-gin-zu-chen-bu-si-che-xin-yu-la-yi-si-ya-ling-li-yang-din-ja-ki-nyang-ga-si-so-xin-yu-ri. Simo-ling-ge-ting-di-ji-di-mi-ji-li-chen-ki-nang-tun-chang-bu-si-chub-su-ng-nan-cu-ji-

0: Sivalin 초용의 계속 기다려야 되다 매비나 아니 기다리게 뒤죽이 진다 하고 말이 다 등사 민남교 초비 차진이 내 교가 야부 여산다 남균 세주랴 도남 마중스님도 세주 초비 경기 아니 류리 아직 나서 배로 주위에 나오지도 다내 가오에 붙이래 민만 붙이 냐마다 돌비나 지 대단야 도시 땜보 차야 사바도 다지 류준이 아직 가보나야 딘데기 능주지 통영부터 띵운에 가오에 붙다지 다내 남균 아주 소외 초랴 류준 능두여 봐 아니 체당 잼바
1: 안타가는 타팔 류중 캡공수 전부난디 미리 류제 정달탕 망용기 류중 캡대태 人意기 류부둔비나니 개용 정용 미리 류제 전조토 세르키 당만이 랑바탕 콩기 라바르투 미리기 류중 류제 고시에 사드탕 캡대방와 로즈직도 쉐니 켄디엔 류중 남장카 중이 조제나와탕 시림기 류제 긍진바 미티 미동 하점 소종낭 유라
0: 吕中国谢真多的基给你的汤重视基平民族这边所中南兄弟平民的基吕在军军汤杀对孟勇基吕中批给东区铁人女与国对比南汤能女一边批中基吕在组织不西金哦严实基啦公干啥公干啥
2: 这是大严实的基啦罗居光的样子啊各地都有这些兄弟有地地有空个宿舍的大大的想象的是大地人罗居基的大大的多啊明
3: 류중
0: 포스포스
3: 是干不到老子的亲不的留在的真的的压血是吧说说惨不起是这张卡在是那当然是加盖托那是那的坚持忙切图啦和鱼鱼人切图啦的那几个那的那卡些个是那泼沫撒的把个了呀的有个子呀的的没需要嘛的是啊泼了呀呃熟家呀的家家呀的没需要嘛的是我吧的嘛的刚过切图的压血是吧其实是干不到是惨不了的其实是那压血是了泼沫撒的熟撒的有那所有的
0: 다 카지지 공부 있는 공부 나지 쇼다 공부 계획이 있는 다 공부 계획이 세서런데 카지야 지가서 좀 지나지 되는 되나냐 또 류종이 좀 지나지 되냐고 여러 배 하면 나가 지나 지나고 있나
2: 강로 님도 참 나가 처부 체제 자나들 약슈리 카레스는 가서 바글로 뒤갈이야 우다디게 편토르바 숙단데 전두갈이야 가서 루고다디게 편토르바 제자 나가 강로 님도 좀 제체

0: 도치 참에 가서나 봐. 자제 로가서 신이나.
1: 여제 로죽다.
0: 아, 안 넘주인지 구속할 개발지 갔다 봐.
1: 어, 답비 메시지.
0: 아, 네.
1: 좀 짓다면 난 조금.
0: 아, 니다 자는 거네.
1: 니마 제지 강이야. 다지기. 나나 심심 망부도 와.
0: 봐 봐.
1: 지기 명강에 조야서 좀 많지. 다지나마 퇴제제 언니다. 퇴지디 좀 받친.
0: 어, 제라.
1: 짓다면 난 조금.
0: 터잖아 터잖아 레즈 지기라 그랑게 칠레 얘기 더 네발라 근데도 그랬잖아요
2: 어 낭남도 발라게 지야 타이지리 클리클리 내래 어 나로 쇼디 그랑 토나 중에
0: 어 진짜
2: 쇼디 십지 동안 타이지 사디 야심 메다 만자르지 카레스나 어 칠로네도 뛰가래 안서 클리클리 어 카레디 잠
0: 잠버스야
2: 원래 잠버스에 이내래 쇼디 강고 나로 내래도 그래 나로네 수자 칠로래 디 멤버 很多래 타이지 사 티웨자 먼저 스불르르 지야가
0: 지
2: 어디가래 디 정다이
0: 계속 야구도 오네 금시도 오네 야구르샤 제라 다티네 류존스네디 양 류손스고로 봐 나는 이제 냉고 뉴브스고 말베 다 등상 저 소외 저든데 망부 통용도 와 미카지 지 수부다 수부 야구 매브스고로 봐 다 같이 참배스로 이제 예연 대부선 남산 수 그거 줘야스로 이제 봐 그냥 미카지 수부 야구 유도 양식 참바다 저 그거 주문도 와 근데 류존다 류손고 와리아 개발시 가르이나
2: 어디
0: 다 냉고 뉴브스고로 봐
2: 디 개발어스 요리 등긴 아주 당고 러브다 차리 어 아주 정다 넘규 딱바 정다 진예디서 곰시디여 녜디서 지나스이다 참배 개비야 뉴가 맹가 줘야 뉴가 메사야레 뉴가 다 정다 마치녜디여야 당아스 망고 리스네 용고 마라 이네 지나스이다 밈 정다 진예다 두부이나 야딕스 망고레 맹가 양스조 미 참불 남상 고여조녜다 근데세 한 넘규 수고 슉 매부다 한 카레 먹이부르다 나칼레카 제대교든데 어디데 망 둥그릴
0: 아 다양 카지 디데스도가 류준스야데 직 슉체타비나야 수고 뉴게데스 야지 잼나냐 소데도가 데야 더나지 그데지 그래
2: 디어 오늘 장내 제 카시에다 디샤 디웨가 슈누디겔 레가 망고체 넘규 레가 망고체 두수체 마라체 아

0: 두수 직잡디 람사 정다 추추 시정아 진데 진행데 여러분 다디 어 검시디 야마리 카레스는 아주 수월에 미니에서 팁 쳐와 정다 친내래 진내디리 진내처럼 어 팀무지랴 정다 망찬은 수원 매약이 숙체여리 어 수월에 갈래 카트라여리 어 아주 약속초는 나즈 어 정달이야 착시선 약수와 답변차차는 사고질이야 탱숨내가 바 탱무지질이야 감 시주네 급지파래야 어딘데 착시시된 돈은 약수와 디 착시디 친제 클리클리 수고 정다 수급해게 야야 드라디 어디디스야 오래
1: 레스 배하고 손스타 집 사고 싶다 손나서 다양 카지 손나 아주 소비사도 이제 믹스에게 쓰시 넘시 저봐 대다 뛰는지 알아서 류제 삼주 가르잖아 지 검줄 배하도 제 월 송도와 근데 일단 쇼게 이제 겐근 소 지 과라 배하는 막 비율 봐 근데 뒤 쇼가 나쁘던 데 비디오 아니지 류제 숙집제 나나 다지 양구소리아 도자나야지 계속 보러 봐 도자가 섭섭나야지 계속 보러 생각도 다 알아봐도 뒤 나로 약하지 광보 방법 개비야 교자손도 류빈나 지 빼몰 잡으시고도 송도와 대 답지를 여러 번 보면 되거든.
0: 대 답지 이거 좀라. 니 다르지기 추세지 써요 그래. 드링 아니면 고무치지 치지네 마케즈 쇼든데 딱다딱다 써요.
1: 계진 간다 아무 다 해야 들어 봐.
0: 어디요? 어디지? 아니 지네 아주 등기 소야 돼. 그래 딱다를 고버라 고무게 야면은 바꾸라 바꾸려지 되는 아니요. 디카레 뱀다 디엘이야. 그 망게 버발.
1: 아, 내 손지 체르 계속 봐.
0: 어디 세상 아주 등기 쓰야려. 정단나 망치는 약월스 뜻 디려가려 숙잠이나 먼저 더 지로 무슨 내가 저 뱀몰이야디 보호 제도라다 야가
1: 무슨데
0: 어 지금 봐라. 어디 디가려 아주 뱀은 나야다 디게디 스뉴르트리.
1: 그래서 단남군 아주 딘데스도 사실 뱀 타면 제가리 공부게보다 야제 도뱌아서 이제 자주도 이제 봐 도뱌아 마법도 카지야 도뱌아 마법도 뱀을 삼부시부 여러 송도 되게 됐어요다.
0: 딱라리 카레스는 아주 넘겨 카레 사실 탕디랑이야 공부개비 있는 아주 뱀어식 십지 계획래 말이나 공부시게 쓰인다. 뱀어식 십지래 말이요. 이내래 아주 깨지야 저도다 마법도 삼바 지나 팔로제 쳤다스나다 수고 지제디 강로 뱀유간 레디
1: 어
0: 세상
1: 아주 뉴슈간 대제거 봐
0: 사 수강 대제거 봐 어딘 아주 뱀 나야다 디 디스망 융그레 가자야다 마 법이야고 디와라 마 융그레 다디 당기니스야 다그라이 키랑게 디 슈크디 잔 잔토부이나 안디 야투리
1: 아주 저 로야야 게르디 메게니스 지도 와 메게니스 지도 와 근데 인디 메르지 자야게 루젠데 요르비
0: 디엘레 요르레 합지 강문이 빠지지 봉글에 같이 쓰세 하는 강배지 마치로 카디
1: 봉부디 그랬어요 그 강보다
0: 강배
1: 강배제제 봉부디 디스
0: 체스샤 어 디스 체스 디내가
1: 마치로 유해삼시
0: 어 마급주도 봐 마주도 인지민지 되나지 가르쳐서는 겨울로 곱게지 유해버지 곱게지 유해버스르지 곱게간 곱게지 세제 마급주 유해버스르지 딱 가세게 쓰는 어 가세 마 굽소스도알람사 진내 마마 템치 겹로려 샤제 안 강배기
1: 또 매기 숙자야 봐
0: 매디야 원 땡긴 가지를
1: 가자 레세 도잖아 다 셉시다 소나소 샴라 지 샴을 쇼베 코나소야 근데 다양데 아유
2: 간지 셔야라 저게 나와 장다 제 토금도 제네 론 토버소
1: 제제
2: 니네 다 양 된자를 섬노 거르거데 제 삼번다스 메베선다스도 아니 님에 콜라나나 야파서 태야태 각선다스도 공다 대발 칼라세 차트 샤브로 작살 때서 조가 치어레 다 디딘디 제나 제네 체던 튜버니 니네 생레던 튜거르베 안 소폴리 펜토스 여르베 현다키 쇼르창스 카리아 마르바
0: 아무라 등기가 줄다그리 그냥 투수 되제 정다 친다그리 님은 그리리야 좀 쇼케 이내리 닝구 이내리 건다 이내리 그뒤 지체리 이내리 그냥 투수디 세네 마게브르스 당아 드리치스 직스 잠비 더 우에행에르지 갈레 카녀르스 세베이나 참샤 니스게 수수 수고 되게 되게 tuzui kudu jane keyo mare, inzi miji tuzui de degi degi che, gale kaabu sombo ina, guyu kubuzir chebi ina, daga tsamsha, nyesu gemna, odi china yakshu rilu.
1: Lesi, lesi. Da, tingsa nga ranchi suwi chwe liya, dindiyo mangbu chitari, dachi lakdo kaba siya mangbu, dwa nyenjin siya mangbu. Anji, moda da, yun wu pidu, kaji jik bumbu mati, du suya surundi, kaji jingzi nagi suya, rwa, kaji yangji kibu debi mendo. Da, tingzo ji kibdo ki, Men sab mo wasi yang, ike si sanya rizhen de yore beli, hapshen de yore beli.
0: Chakto yore le.
1: Desi, dire nga zozi yang kashi zilab nang yore beli.
0: Tena, tenge sol ya, nal zine zi, dikare lega chizina zine zi, kaba zi chichwa rizhi,

0: 차디에 강로도 야 용고라 어디에도 워려
1: 단능 그냥 아주 소외 처리야 직대 나르 루브대 단 용고 위에나 다시 된자게 류종을 봐 류종의 고미시 된기기에서 동기 고미시 다가내시 다시 최된기 고미시도 자고 나야 돼 개집으로 봐 레세다 드린 겐스리 길하게 생아 뒤주든 이제 규제나 장안소 지 류제 제단하게 도려 주변나 봐 터져나 주기에

게디케기 로추 파르키 송가라 갸츠르 리모로 도와 체체 캬롬 타르로다라 미니 쇼 인유제 토네 치딘 치기 콜라용 초르 송오웨 상무이 초주 대외 교배는 런줄 치기 중국 감생 괴토 나라 중요 매배 철웅시 중계

제와타 리마 수베시기 토토 교뇨르 름센 차보시기 제와타 리마니 콘조 게제네 약슈시시 세토키 오에조르 교이 남티다 뉴조 유구 외기 초소 게자르치 그 타고르기 렌체 그 차겐 체도 립급 티다 개 조구 유지 장키 조구 나부타 타 림보로 偏重于谁

람신 참모드다니 세 고래토 계절 누구 교수 이경미시 대이 주페웨 요세티 미지키 미소르키 체트 체르게 요시 제모 주고티 가르자 칭이게 이 자치기 나무 가르치라 지리 숨주 손이게 요제 토네 파르토데 미니 얘기 제신 토토 페토기 요시 메리와 누루 타기 주고티조 사기 요시 테네 마르동기 남 티르니 예제 지견 시시 지외 난기 추주 련네 추주 교타 자단 토토 돌네 강사라 캐바라치 데니 서시 디에토 경외기 무제 차다 티시 토신 지외 초베 사드 추난 가베 겐기 중근 노장기 크위기 칸도 조 세브인 잠탄타 제마 야체부식 사데르네 치 나기 젠키 서시식 토 인종 정중함키 칸도키 제버식 몸시 입시

히말라야 지구 초배 구조기 노브장 사실 제모로 수도 매배 지 휴식사유 구조디다키 사실 이즈바 마르부카지 켜바타 딥제 초유 저진 마르부타 사실이 구조다 된네 야르데바타 튜유르베낭 롱타 초경이 내네 천도 야진젠키 차도로 규르시 Keki, Chadu Mapu Tezuya Tuane, Sashi Chemu, Guyu Gi Jishu, Selir Tuan Tuba, Mase, Long Chidu Mapu Gi Sibshin.

야단 타 단샤이 전중 감기 살도 연니바 신도로 끌게 지린 갸치웨 서지 제모타 지다르 체네 까무시 니루 테니 무여럽기 제부시시

캐버 쇼르네 초주야 야라 쇠쇼케 초이 사시 쳔보 렘바라 체디 체소타 도판 렘바라 교로 초이 챙예 유체 뒤피 뒤기 제바타 제모코 초이 럽젠키 주슈 쳔모식 잠부초 추니 광시 남시 인시 사테라 남주 카눈체 광시 로레 차보 퍼제 하오미 체동 납비스기게 원야 로시비 체주 좀 쉬티시 지뒤 다 예뒤 수퍼기시 다와 시베네 다와 고바 파라 광시 이 추소베 튀시시 지리 체송타 차지 예베 장보 추고니게 연지는 원념 조심마 개동 때문에 니 추저주 강대 도로 교신이시 교주카지기 세일라 교도도지 왠자 교주카지 나르시 오토바기 자민토기 치 제도 디엠베 부주 제시티 타이탄 부주 장기 투주 모시치 Chukyun karmata, mi gyayi sara, bumbu nyamshinga joshi yin. Mi chujunga zinbe tosane mara sabara chi. Chukyun tita kakye ne nebe, gyunje mebara, chushu chakushi ngamara chi.

0: 我们要去找他们。睡吧。
1: 我无名光才愿意。
2: Swiss。
1: 我爱你，周春雷。
2: 亚秋马雷。 苏雷， 让他去了呗。
3: 卡里亚吉斯， 我打招呼呗， 你还差的嘞。 呀， 不对的。
2: 对。 有事有事， 让他去了都， 过去。
1: 吴明光，那不是黑眼面的这个真是啊！张勇那组他全抓人，当然得跟组起来用呗啊！走，俺们都露出。俺露没事，人家今天去做啥了？吴明光，天威给啥给差不是？特地来跟组起来帮去，那么啥俺们都露清不赢的，俺组还给些没有？抓起，俺们都露出大些，抓大些，抓大些，抓大些，抓大些，抓大些，抓大些，抓大些，抓大些，抓大些，抓大些，抓大些，抓大些，抓大些，抓大些，抓大些，抓大些，抓大些，抓大些，抓大些，抓大些，抓大些，抓大些，抓大些，抓大些，抓大些，抓大些，抓大些，抓大些，抓大些，抓大些，抓大些，抓大些，抓大些，抓大些，抓大些，抓大些，抓大些，抓大些，抓大些，抓大些，抓大些，抓大些，抓大些，抓大些，抓大些，抓大些，抓大些，抓大些，抓大些
3: 야야야 어디 띠 자갈지유야 묘고도 왜
1: 잼지다 집에서고 년 못해요
3: 문에 녀샤
1: 안 녀샤세 결혼년다 롭세세 아시다 보고할래 야마 셰프세 아무성 저희네 더 방탄기과 치지 영이 결혼년도 안 녀도
3: 결혼 녀샤 아유고가 그래 나 주도시 주도시
1: 이 나 아유고가 이 가당 안 내그네 네 아메 올 때지 교라 주도 채타주이
3: 나 교 돈이 부도 남사 교시
1: 대기 교로 아무 정사 중에 요 말해 삼중아 아
3: 그래 좀 더 그냥 같이
2: 교유 주야 아자 나서 잼잼이요 아자 야 두시 아자 우민광안도 칼라라세 전전면 주시에 대비 차선 수술 넣어주래 아자 야면 한년 넣어주
3: 아자 좀 해봐 말해 뭔 아주 도시 가시. 유시.
1: 남자도 로치.
3: 화장아.
1: 저다.
3: 남자주.
1: 남자도 로치.
3: 남자도 교시. 남자주.
1: 오메광. 오메광 마 퇴사지.
3: 이다. 저
1: 오메광.
3: 아씨 뭐야 저거.
1: 오메광.
2: 민과.
1: 마 퇴사.
2: 그리 육시하는. 나 아자 아세라도. 소스네라. 빠야면 없어요. 파친지. 뭐 역제스.
3: 가 뭐시야. 기타 쉬브리. 처음에 세모 못이겨.
1: 오민광!
3: 야!
1: 마 퇴사 오민광!
4: 오민光了先年年也没度了哪里吃痛不求当阿金之了肯这消息忙我那特别了啊
5: 진진,저거
6: 다지게.

0: 자 저래 러인베 클라스 가쇼 민관님도 매베
1: 아 민관 치즈 용구 있으기
0: 야우 쇼미리
1: 가시야 서진지
0: 너무 요니 약쇼리 소화된 랭아 견뎌민도 나 로아치니
1: 야
2: 小妹，你这是啥？都是你妈妈你会家大小事。
3: 大伯，俺大爷搞不起，决定也不是动啊。
2: 是，你不晓得哦。罗家尼拉有，杰马尼勒塞。啊，是，要么是，要么是，你要啥大姓名都？
3: 要不是登记动的？
2: 你要姓名？
3: 呀，但你也是给不起，该来开药的。
2: 那没，该来开门都，你来啥你也是给不起。
3: 该来开门都。

지저 저촌 레게 셉디 문에샤 땅아 레그스 체구기 야메나 가로스 체우면도 간다 딘데스 캠제데나 용범도 괜히 띵임해봐 니모가 유제데나 가봐용세 이내

0: 야, 알아로인다.
1: 디스 디스.
0: 니히니르 게시아유. 기니 사투니르. 네즈 모시라라프시. 기니 양야틱토브디. 문에 레라스큐노 마시. 마치조디 기니타다 참부참부 통두. 쌤나 문에 가오시스도.
2: 쌤에 나한테 이제 지조를 가져와도. 지조.
0: 온다. 明妹, 티리아라트 심세도 와.
1: 망자로다 지조.
2: 나 동시 매봐. 티리 가보셔서 도미.
0: 온다. 또 동시.
1: 我是一年级抓车不是你来不第一呢除了土洛干不下雨他没对你卡巴提是啥能干不下去啊卡多卡拉塞萨斯呢你也没多少话用过是用嘛是让舅舅你们都对的土洛对吧是不是姐姐宝顺啊你这钱的要花算么多我那要多姐姐我那得
2: 第一生病但是就让南西苏联大学校你活什么的其他学的其他学校可以吧你要下床去我大哥亲嫂子给谁冷漠的西北那张你让他推南面满一边的就让苏苏苏给谁没变啊
0: 수수토와 보순, 야 너랑 함께 하고

0: 괜찮지 했어, 우미가. 네. 라리 또 왔지, 또.
1: 다 쓰면, 쓰면. 트레일러도 치름도 지마이다.
0: 예, 예, 우미가. 랑게가 공자 치에 되었다.
1: 나 주제에서 제 소봉 없지. 니 랑게 공자 치에 쓰이그리베. 지마이 집도 기부제요.
0: 죽으래.
1: 피. 기라디나.
0: 민과, 그리고 와. 게임이다. 야, 랑이다.
2: 아, 야죠.
0: 디 랑이다.
2: 야죠.
0: 야, 디 랑이.
2: 저 야죠.
0: 통화 클라스가 가져 와. 니지 다 되고.
3: 지지 우민광 동도 롤림스웨
4: 다자 추적 관리

0: 도 돈돌로 림소 그거 근데 스테오레
1: 지지 도스구다 고
2: 우민광 신의 로용배 아 예예 다 되시 잔게 시아이규
3: 예예 아니 두다 너 잠수가 마시 시아메
2: 예예 대 소쇼다
3: 지 가르치가
2: 잔슈다 영니 가르치즈유 아
3: 잔슈도 지마리
2: 우민광 아자 마송콜로 나나지에 근조 따도 야오시 로시 더더 잔중지에 럭람 마다로스기 잔디 대신 니 슈도 시 탁수이
3: 지
2: 우민광
3: 阿家什么别急了，人也打这些，哪里嘛对不起，通宵没把主席，人有你今朝的错给你一万没吧？赵春丽，人家是哪大学下？我来说，这是给我们，你三十个月。其实人没人打错给伢给，什么多子虚呢？人给小白跟做起伢给，恐怕免不点做，你把做，半个月打。
4: 金枝，人有些联系。
0: 是你小的，我喊你老下小着。呀，吴明光，他姓啥子？金枝，阿姐，阿姐啷个通算？通通俺哥哥不就是？对的，就就当样个三轮车读个。
2: 先生，吴明光是你不过的，我呢，天查他学校，一年性质，偏心年短了，哦，开养不是小雨给的，俺来是一个全国的这孙子，可惜多是七查死，嗯，的这些，俺养家特别是当中的用途的，你也上学听学，看做错也我这，给土皮个意思，你按下来看了一笔，俺我呢，的这下不通对不多。
0: 阿家马上困了，
2: 让土油马水，让给阿家我的爹姐，让给哥哥谢你，给些养活些的用途哎。啊，
0: 俺们中国那么多土面子，俺也给不起来给。
2: 到你这些，都是呢，需要年年俺那吃的，
0: 给让你给些养活些些粮食，
2: 用途哎。
0: 用啊。

0: 하세요.
1: 개새네, 뭐 돌아세요.
0: 남친 개월 된 걸 돌아하세요. 그래. 오민광, 잠깐 우리 캠에 와.
1: 그래, 우리 캠에다.
0: 하기다. 오민광, 니는 우리 와요.
1: 니가 와신 그래.
0: 고마운 아끼네, 딜레라요, 말베. 아, 저희 아끼 수치가 심해.
1: 계속해 가시매. 니라시오. 직전에 조종되게 꾸민끼리.
0: 그냥 기다려요 말해. 장영리 최병우이 되게 아차는 김재로 죄송아. 돈도들이 시작하지. 그 최소만 캐 가르도.
1: 아시아마라 캐리나. 장영욱의 본미디가 옆에 걸 시작하지. 그냥 우유 내가 놓고 싶어 말아. 더도 칼레로 우유배.
0: 우유 냐면 아주 캐리 신세리. 니 냐면 불금 냐우유다. 배주나 여름에.
1: 장아 아마 주저서 대유사 돈다지도 주저게 진시그리. 우유 냐나르 샤비나 대수 냐우유로 봐. 그래 도모도 말해줘 그래.
0: 양계수치가 심해. 냐메 불금 양우 삼계 사배.
1: 진짜. 하지. 팀무 당원들도 양우 먹고 싫어하더 좀. 이내 대장아 농도 쾌는 민도. 이내 라슨제 마시아. 아대대 농도 유리. 네 쇼업 삼마 더로 좀 드시죠. 라슨제 마시아. 가당아 남부 교수는 무슨가 대대라 이 마시.
0: 장도 더 계수 지내려 봐. 돈도 준비 있어가지. 오민광, 사실 주소고 봐. 멍수 주군다 투요.
1: 지지, 라야 니 신야 유비야. 로가 신스 아시 나고 유비야. 라뉴 씨, 아 신이 누가? 로가 신스 지주리. 로가 신은 그래 집이요 봐.
0: 용아, 쟤네랑 깊제 되시.

0: 내 염두.
1: 잔디 갈색시. 다능아, 뜬아시라던 거 두고.
0: 말이 말이. 카인스너. 니아라, 당연히 두서 말이.
1: 하고서 랑게 나 통중시 고시 랑니 드니 도르가 수변시 나는 랭어 차세 매자 랑게 나 가바드 것이
0: 이제 말이 전래 디 니 드니 도 수변시 했다 저하여 말이 你怎么读？

0: Nera, tane çetos mahri.
1: Zhao Shunlei, ran gong mu shi? Gong mu ran shi xia?
2: Ya, a cha, dian yi bei.
1: Ming Mei, qin ni xin yong bei.
2: Te zi tang ma, jia ba wu ni ma ge zi che ji. Dui da, da jun jun zhe xiao.
3: 그러니 민광 도스 카가치 계속 아무 대유는 저거 가져 쓴 맛이
1: 옛날 없어 가져 있겠네 가나 카가치 오키스 우민광 쓰니 아디 아자가 배에 깨어난다시야

0: 아자라 미지게 부니냐 고디 조두게
1: 오세 이네 단더 레공 엄세하기 두수민도
0: 아자 로디게나 아자라 양갸 미세제 장스게 비야하기 삼더뉴 입에
1: 더뉴 예 이네 미송아 감매 먹었으기
0: 아자라 씀나 미 입에
1: 마지 마지 네 다 세비
0: 아자랑 쌤낭 미디 지저리베
1: 잠만 좀 하셔야 민매 그래서 와시
0: 지저리이시바 아지 뜨다 네 쌈로 마고 가리이나 로디게 나 지저기니 나다 보성 그 된다르 파교 초교체 된다 참마 지르마도 쌈로 마담브지 계속이라니 직토는 야호 가서 여마제 시바 아자
1: 루빈 챙게 nga gap su min du
0: yin gi ma shi ji jiao ge a xia zhan ma ga bi yong si ma shi ni tan de sam lu shi den di ke ra ni zhi bu yin na wo ne cha bu xi bu qi yong ba ji jiao ge a xia zhan den de ga bi yo ji ji jiao wo zi min cha jie kan ne xie xin ge yo ma shi
1: ni ge chi bi lam sa mo ga sa
0: ka ji mo ga si ge yin gi ma shi Tata-tie ma-sung, nye-tien-ti-na-le gyu-gin-sin-da-yu-gyu-ri. Yung-ma-ri, nga bao-shun-gye-shit-ga-chu-yi.
1: A-si, Ming-mei, nga kye-ling-jie, tun-da-di bao-shun-ma-shu-ya. Kan-da, gyum-zay-sin-da-yu-ba-da, kan-da-yu-ne-me-ne, tun-da-di su-si-le-ma-shu-ya. A-si, nga kye-ling-da-jie, su-si-le-ma-shu-ya.
0: Yung-a, nye kye-ling-chio.

0: 아지
1: 우승환아 기랑게 양아 세낭배
0: 어 영배 이미 되다 이미 장타로 로카즈레
1: 어 니쓰고
0: 로니 휴서구에 다제나 가로지게 약 튀었다
1: 딩인을 샴주 진지 뒤스다 커파열에
0: 어
1: 지혜를 종결로제 나올지무 주제제도 로선치기 대비 제산된다디 딩레스제 양스
0: 이미 지조링로기 중국사업주군치야 개청부지라 지조링로기 미럽지매 균진부 소용치야 개청부르다 니가 뒤조등 유용하시
1: 러리 우승환라 다바도 삼치 견토무치로
0: 어 할래 오시 Zanda, Tambuchi Gugu, you know, near Zanji Motu, can they do it?
1: What's in lag and what's in number? She won't die, you might. A
0: little German lover. Near Ginipal, did that him some ye. G to Matupti, Kinzo Holochung and Tundasi. Ninjida Garoti at his unmiserable. Raba.
1: What's in lag some attack?
0: Pomundi Zanda, Lotsuja, was he? Losumji and Liyoshi. 김장의 야구도 내 롭칭 롭조직 포무시 모랑게 바바 진내 덥죠 더라 내가 진내치리 총기 진내 주기 주장 좀 봤다
1: 주장 허라 송유배
0: 지 장군의 천시 땜세 중아 당시 가상한 주 진내 가라 따고다 주디나가 요니 주장 좀 허지 장 통부터 롤좀시다 총수 이미 장 혼내 앞서도와
1: 디 지장허락의 통신한 상제
0: 보문디 신다테라 셰고야미도 통에 되시라도 마시 남바듯이 다지르샤 이내 교민도 니에데 파지유 직도다 야 근데도 야구도가
1: 야구시도
0: 아시베 이내 모자라 균도스지도
1: 균가르지나
0: 어 등을 로중도 흔히 마호치에 허르허르치에 장스시키 없이 제일어 소화 규도 매장 로화치고 계시야 단다 모란게 로숨 제베 부신이 하대요지 Liuyimi Karcheso Tando Ningxing Samlden Zhe Tengi Yumarwa
1: Sosi Bugu Ya Chilungmi Dungi Yibu Rang Soba Tao Nadi Nye Dunlam Zhebe Yini Ju Zhan Xunba Hela La 不都当你马着吧 哼, 看这钱的还有呢。

0: 도와 지가 난서 미니식 도와 랑기 토단디 난서 장장래 토 도와
1: 장장에 장장당가 둘루 여르베 나서 유레베서 나스도
0: 바키치시 마 주인다
1: 영아

0: 오늘 왜?
1: 잠바부 찾아왔다. 녀저월 부인 저가 승비. 바부 능시 로덥 제가를 장스체 다수 대부 찬 승비.
0: 잘로 부기에서나 부디 지딘 저기 경시 처리 부모 뭐 캠도
1: 녀저월 부인 저가 승비 챔부차서는 녀도부차 미만 챔디 쉬어야리
0: 고민이네 여우열이 아무 능시 시그자베가 세무사고 제마이기 현시야 흉구리
1: 뭐 보고이
0: 용아 쟤너 부지다 보무지기 규리
1: 삼김마도
0: 됐다 니 보고 탐치
2: 你提及了
3: 接了，阿家不接着玉队，你去哪里？

0: 다 개매 드린 예수님 칠 참참 제비셔 라다스가 용비 남미위에
1: 디하양 중부 주하이동시 하이동 냥 오저 셰오 디네 가니 년도 봐 니도 년도 주비 전진국 주비 전시
0: 요든 주하이동 감사 뭐니 토뉴 입에서 시도
2: 나 토뉴 유에 장애 민 노빈기리
0: 노면 노면 라그 제도에 미국 법조네 라그 니 재미 있음지 지줄 개가 리스모
2: 이 가세도
1: 해도 니 쓰지 제일 허뉴 요즘에 장애 팀고 신뉴 매버
0: 해동원의 경호실 자도 니 재미 있음 뒤 작사 야후 입에 다리
1: 해도 咱得这准不啦？
3: 得准备开始嘛是？得没给我们钱不的，我那也要是。卢明成，海东哥哥，你也听过仙女吧？伊那趟他也是来抢药是？哦，前一场，两个厂不是都弄我这些啊？
2: 我这些怪没多。切怪没多是干啥事啊？你都不问我，来跟我这些怪没多。 我来猜度吧，赵春雷，我弟弟长大，他那是给啥用不一么多，没得啥用没。
1: 如明成，对的。
0: 用啊。

0: 랑원의 이 경세 중화 그들한테 예전이 있음들 자세히 회의했다 하다 그네 잡아
1: 미다 자리 제외 망타제 성식의 심지
0: 라종하나 주야 경세하래
1: 주도 하도
0: 말이 주가도 얘 다시요 말하니 괜찮게 개매봐 하여튼 제 최고야 누구야
1: 나 미스대 님도 부사원님 통도민도
0: 처음에 피해보고 저정도치야我人都不认识马里
1: 刚赵春来了，搞不有道理。你说他弄么子话？我，这是这些节目，赵春来了搞不有呢，我才要考虑嘞。没他能行了，我还搞不起来。俺嘞，俺在合作局子以为，合作局规则，三幺合作局做，同样合作局做，自动是要得合作局要要嘛的。然后搞不有呢，合作局能接通嘛的，搞没呢，你合作没进来啥时候嘛的。
0: 赵春来个让学校人都待下来，然后去叫培训学校当的，怎么能够保障没很多给你？赵春来让学校在那普通嘛的，他问呢，让学校来查个月，你晓得你们学个嘛什么？让赵春来弄嘛的，俺俩俺那么想，你先把女婿，让来个我查个什么吧？明天说这是你吧，天是这个下下呢，今早个见，这是给你吧。
1: 让总管快点吧。您来了。俺落去了。让个米地，我先去预备。同学们。
2: 지금 집나

0: 미디리 미딩아 켜는 거 유민도 타부도 나대 동삼장제 대샤
1: 랑게 가비스 레베
0: 니 레고르 제가 친제 가비스 레비 이네 이네 미디 로토 저와마도 시다 저와 카케스 메시기
2: 얘라 당내 제 도수 말이 미니 탐민도
1: 지동 사디 편주 초니가 게 되베 유멸 당시 급시 수수 우수다 냠마와 같이 지내 미주이 미주 마시에는 언니 덥시 개요 마시
0: 예 신기유 이네 냐 우수 겸매 나어
1: 지수 지수 미리 잠미디 오늘 갑디 제 유베
0: 나 오늘 갑유 나마주니 되기
1: 단등 예시에 뒤에서 상무 지입지세야 요 마시 계시 잠미디 갑디 제 유너 우소 뭐 이겨보시 저화전 저거 오늘 갑유 유너 야 호제 저화치슈
0: 나 당리 책임 메시기 돈도 저화치는 팬도 여르베
1: 요거 좀 랑게 쳐다 마치는 제마 교비기용 머신에 학상 남다 고네 러비이너 만주 범은 야고 진제러 세번 마셔니 쓰아시
0: 이네 당리 지금 매 셉시라 시해주
1: 당리 마치야디 금세 망고 시라 요시 라는 감 매버 숨고 마시 직체나 급다 툴마리다 어 삼르 저지 유기 마시 양 직체나 라는 경험에 잔기지 디토네 미디 르게 속주베 다시 좋아져 마시 긴이 편주 망즈 십 경우르 클릴을 지부 차스너 아니 라는 당린 신도 가버다
0: 오늘 집에
1: 오늘 인고 쇼 지동 유매디 로 망고 집에 지러 시내 미지를 가보유 하고시
0: 쟤나 nga zhuo yor be
1: nga zhang li yi qi ye nie zhong mu nin jian wu ding zhe ga bu xin ye gan kan de er da
0: a cha ran ni nga cha me ma ji da
1: nie zhang li cha me jie me da wei la zhe na le pu mang gui zhe wa xin ye du ga
0: yi ne gu zhuo yi mi da du ya yo ma ji
1: zhuo yi mi 랑게 셰베 치조서야 디 민차상 갈 수가 없지.
0: 류이민 수거리.
1: 류이민에. 간지 시게 기란 류이민이베.
3: 감사. 샤 허팅디인베.
4: 나이
3: 네, 로아니 바스니 뉴비 고수조도 야매는 은이 야수조개
4: 영아
3: 저

0: 오지야차
1: 엄마
0: 지금 쉽지 민두게 야 지만의 제뉴디 우민관 당신 당시 아무런 시간을 다녀 여집에
1: 랑지저 노부디 침나에 통해 민두 랑카샹 용봐
0: 아자랑 차지 랭유
1: 용아 보시 하죠
0: 아 지다 니에 키우야 아자랑 키우 마지 린다 아 지다 지스 니에 키우
1: 영년 전다 가르유 yang ran da bao shun ya de xiao me chuan
0: a jia ma da bao shun dang da mie ma ni tun da mie a jia zhang tun da yi bao shun ge jiao ting wei chance ge niu yi xin ge yue
1: o ni xin ge yue yi ne di guo ru bin chen ge xian de xing me du
0: chen a jia zhang ge jiao a ji mi se xin ge yue

0: 랑게 통주게 파문이 갑자기 흥도 랑 갑중에 가당하니 가보시라죠. 자봐 마랑 시라증기 랑게 우고 전주게 아 예. 랑가 샤이 봐.
1: 나 잔다가 용비.
0: 아니, 되다. 야, 되다.

0: 추시던다.
1: 저좀 시험하시. 너 난다 둔다 시키시야 유.
0: 둔다 시키시야 유.
1: 응.
0: 그래.
1: 네. 장산의 랑말 외세에 파고 주. 마세에 뭐라 마 총콩을 돈도 저거 나 장부 유자. 你也看出那人们给不随便的 人地过先对面呗,你还呼吁 我虽然给同读 浪漫的心目透空了 人给,给我几个面啦 前世,在我那几个面是哪几个不知道 你这是呗?
0: 是
1: 前世俺躺里前有吗,是吧? 陈建国 其实你, 让你们都, 浪漫的, 心里, 让三的答, 不过自己也有七个意思, 我说他也七个语呢, 你也过去, 可是得再去吐, 浪漫的, 心里都不多, 过去, 听这球呢, 让你们谈恋爱七个是吧?
2: 可不提示, 赵春雷一给这题, 诺之西堂找我了, 陈建国给您可, 통부로당 陈建国양승기 독지 용수 규르디 赵春雷라 닝당 후부로 쥐어두 원장 코베 티다르치나 칼라용 티양 陈建国이 승낭기 독지식도 규르 陈建国이 인지 랑마와 승투지 시니 승배 뒤부디 쥐어니 지동기 렘부사부시 뒤니지 원장 티다 赵春雷了起打举那干娘浪漫我趁机朝翠巴了推醉你点西滚你陈建国赵春雷了嘎不语文江阔贝赵春雷个推醉了推修当了卡了用春雷让给哈桑去西游云哦
0: 你让长裤鞋去嗯是的我让长裤面你也差不多让长裤青牛面让给俺差不多搞不清青牛面是看意思呢中国大中国村大概见别我你这话嘛过前上一个里你也差不多让长裤上裤去这个月我你生了给现在好多生给 계속이랑을거절하충이는얘랑특만싸았으니
1: 간다랑게가 통주치고시 로디게 난기 천하상무 거절티니 성규배차샤스고시부
0: 让朋友们上个去的你也让了你给多少钱送给

0: 아 마시 장 가보시면 지요시 마시네 응도를 봐 가려요래 소소 가위 배잘라니는 지요로 봐
1: 장탄도 용법 매봐 뭐지 저 돈은 가봐 용 것이 뭐지 내가 세야디 근데 소소 아
0: 다들 땡겨 버리지 라 뭐죠
1: 됐다 장탄 좀 다시 계시야 유 예삼 담비 나라니 총식 겸너 그제도 아
0: 나라니 총 가르쳐 보래
1: 네 강보시 통주 동부시야라 칸라 등기 사제 야오시라도 나라니게 디초 린제 상하신시 속에 네 체신 못 써신 그유 장게 체 소마시네 도비야다 초야 젠타그시 장게 사야마도 신메물라 아
0: 네 체 소신 마리 삼중에 나 종간에 된줄어 상하진주직 날에게 제대비 네 수배체 심타주르다
1: 뭐네
0: 응
1: 더비아스 다시엔 도스팅기지 나라니 상하진주수도
0: 왜 수들럽다 남사수님배 상하주야 도스타제제 삼다님배
1: 갈삼다야 요리 심다제배시고 제게하자 올다
0: 총예보리스 나라니는 냠뇨스메바 꼽딤는 가지지가
1: 팀네 대버시 팀네 탑시 당초시 말아니 니가 그 레그 주연자 탑시 모두 가져와자 지역 마시 제세네야 바저이죠
0: 왜 아니 내가 차 가시에 질러 소식 메다 용주배
1: 계층 말은 안 믿고 니의 차에 망고 시라 소식 그유 신보 소식 그유다 상한 종조디 차에 그 조디 야고 소토 부채오시 니네 클릴러 나가 망을 당초시
0: 왜 상한시도는 마사가 쓸수 있으래
1: 딩에 지지 겹차 단다 나오 고모 니께 계절 학수유 라는 가수유
0: 내락바 망부스메 사사 종주 제제 배진 니께 학수 용비유
1: 다시는 등거시 디제시 가수유네 디게 돈슈 김상 따와 사실 조시
0: 마시 상한조야디 드레스 땡기신 예인배
1: 어 도스 땡기시도 진도인의 시켜다 니에스 시켜
2: 徐海东이 소소可对이네 凶唱다 可르可도인배 포켜그식도 文静几个月，文的生育了点不行了。赵春雷你阔不脸，熊长心，可是可都是越不通透。路不土，撒刚是足够心大姐，拖大长了，龙大牛尾七当地。徐海东，哈脸憨伤心，嫌弃拖的马脚尾，脑啊是穷。

0: 딘디, 샹할 산디도.
1: 할 산이 캐민도. 조이미.
0: 민리, 딘제급 키줄라. 딘디, 얘랑 우주시오. 모랑의 장비 교육 룹싱 룹조리. 우민리사, 민리. 모랑의 간일이 거딘딘사 아자스피다 지교리.
1: 조이미, 나저랑 알게 시야유.
0: 민리, 나자들이 허터수 된다 개침이나 제마시는 용도게
1: 개침유, 된다 개침시야유
2: 이미, 종모 된다 개침시야유 쓰도 알레 모라시해주다
0: 딘딘, 신나랑 도수고아
2: 하
0: 민리, 조 조다 딘디 봐줘 민리 샤이니 하시즈유
1: 니 삼루 단사 삼루 규르무 단지 삼루 톤스
0: 삼루 카톤스
1: 저 라자 촌레일 콘트스 고마르베 저 촌레이다 나 좋아하시는 메라 니 아자의 말이 나마랑 중무메 나 니 발을 좋아하시는 메 저 이미 나라니 드로체나 타네송 저출레다 저춘의 직매 엄마시바즈의 용도에
3: 자동기 요구 통화를 비배 우민리기 류이민의 자동 침부 장유 티니 법도 양소롱의 지신 용수 곡터체 수수 치니시 치진지 지배 저춘리타 겹두두두두 人一几年 통부로당화타 용수초
0: 破滅人对其实你留一名的所所的降别自动滴入咱们体里马爹上天明心病可得吴明理你让救上天明心病别定啊这地好心吧啊这一名上天心情这那么好吴明理你让谢我我让看用没活出一度给赵春来的上次不是给我已经让你们都错解了 Shangye, he ding ding zi nian tu tong xiong a. Nian tang da gabu qi zi di mo ran yin. Ha ho xiong e.
1: Ma mo ran le gyo khar do.
0: Shang neng xin xin bin ne. Nga mo ran le gabu yu. Nga liu yi min tang da gabu qi zi di he ding ding yin. Ha ho xiong e. Wu min li, nian rang xie wu. Ti ri nga ni tu zhe qie di tam tin da. Nian zhe wa la, jim ma rang ge nga sun ma su ro. Shang na ma zhun du yu ne ri, zhun du mi ne ri. Nga zhe ga ma yong ro la, nga da zhuwa me.
4: 赵春来，那么准对面被阿勇哥哥先骂了呗，上海某人真讲起，可不是我们阿勇哥哥讲的用途呗。呵，丁丁，郭云林斯，赵，我你可拉啥着？唐爹彭母弟开始写的。呵，彭母弟老不同着有咱，俺做人那行，连个技能生育着，现在一直干的是。
1: 我这里过了，永桥小亭这幺二百。第一个请，然后新批的全部订这，现在正在看那最头日。
0: 嘿，这我你住住些的。
1: 这。啊，我呢，没拿来交多个。我没拿来交没。 나 뭐 할래 겨우 매봐 자주 제도 비치기

0: 자철레이 제만에 아주 이민 고르마시로 저를 겹시게 건들면도 건들면도
1: 응? 대대다
2: 네 하세야 중국 장전 세력의 유효 딤지 제도를 두고
1: 응 내 신화 배송하는 뉴비 나라니 제 디날 대제 수입이나 땡땡 잡잡 소토그르바 赵春雷, 大丈夫的熊下 나라니 고장지까지 상황고지샤도
2: 용아
1: 상계 나라니 상하대 민지도하다
2: 상계식도다
1: 매도세 나랍점어지에 퇴매해봐 나도스는 상계 짝짝치고 상계도다
2: 하이동상아 뜨게야
1: 하이동상아
2: 어
1: 용마지 용마지 나라니 나라니 그 난에 상계 조치기어 봐 세상 민러 춘레사가 스타우시
2: 춘레사가 세
1: 어
2: 뒤에 냐버시도 야고시도 다시는 춘레사가 스타트
1: 용아 네 과장수 네 차가 친구 상계 차도 시지 저지디게 차수는 과시샤도
2: 용아
1: 야 조춘레 사가 세소 도스테디 김도 가버리지민도 나라니 진다 저러였다. 너 너무 깊이 잡았다.
2: 깊이 요거죠. 깊이 싸도. 아디 어리 하이도 녀칠지치 도서 교수아.
1: 야 양천제고 살더니베.
2: 아지 메 나 민리 세가 주니. 뭐난 제시아 가로 된다 너무 깊이 치기. 네 줄 하고 생비.
1: 영아 영아. 장로 대표 교수. 내년 당다 먹어.
2: 영아 장게 시시라.
1: 영아 교수. 서서시라.
2: 요.
1: 春雷什么？

0: 你们是让你看你们个月你也疼的让你不要迷路了让你也不要迷路现在你们给人家去过然后到底这是第二名呢让你听啊差不多这个就是他你不是来读让俺一起去的你们才叫让给我要求让俺一起去啊里面你多少苦啊
1: 俺爹多死过啊俺哭啊李斌让你懂的李斌让你咱就俺打死去的你也那么啥老样不
2: 阿姑啊阿姑啊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李斌
0: 你把罗酒，多了两把掐刀，去请阿舅。等大哥的酒呢，你让卡巴酒用。
1: 光明都去给成了，给他捏罗铁，列张去让鬼鬼要人，我爹古典罗铁用吧。
2: 我列张我那列个月，这边听大哥的酒呢，我卡巴酒不是了，我硬是住不赢的。小月，今天爹古接东西，你走好多呢，我老不起了。去给成了，那那么好，俺走要了吧。去给成了，托爹们了。喂。
3: 阿姨，阿姨。喂，林姐。
4: 云茹，卡巴吉姆的零个名度啊？
3: 啊，我卡巴打龙啥么穷？两个月呗。
4: 云茹，打龙嘛些啊？俺上广大了不？
3: 让俺广大是了么个？让李斌猜解，同他还是云南俺学的，同他李斌卡巴林的名度。
4: 上了卡巴吉姆的零个名度。
3: 李斌的卡巴吉姆呢？卡巴也没好过么多。李斌花钱送。李斌谈的女儿叫卡纳玉，没跟跑下。
4: 没跟跑下哎，卡切不嘞？谈的谢谢么送。李斌俺给不要去都没跟跑不是。
3: 现在俺爹古代玉，你最开嘛拉不休息。
4: 你谈的怕用过？
3: 能大面，让出大家用么个？让来吃完些来要人，让叔叔来个休息。李斌茶送了，俺你欧江罗主意，俺做欧江的头用。
4: 云茹。
5: 季杰成了，季杰孙了，光改变不起，俺既然来了做，大道也不去都没送。
6: 可哪说？
5: 弟弟，李斌可是老用兵啷个了，没去跑下。
6: 我这，怎么去的多？
5: 大家这边这步，如果了是开些啥，现在既然都走满了，俺明晚也许。
6: 估计谢谢，但他们去这边干呢。用啊，去哪个吃了哪着？你让他们上去。
5: 我说，林姐，他在欧江罗街胜利草原没菜呢，过点给卡他们的那堆地，他去偷药呢。
6: 啊，最好过来。一年，爹爹脚脚去到好不是？一年他去前面接的，我那些是听不松。昨天我走那么早的，我是他当过的。
5: 姐子，季杰柱那我的，他是让找嘛这边。第一个呢，下个我的东，季杰柱那这边我的东把吃下呢。 陈西东把锁固定，我呢，还是去吧。
6: 先生，林姐这里，家是九十亲戚，可真是幸运呐。
0: 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姐，林 구교수님은 먹여라. 얘랑 쉐이다. 김게야 갈도. 엄지라게 라낭다 민도송기 하고 이베. 승거 유기숙 챔보다 김숙 챔 괜히 용마다.
1: 잘매주 보면 좋아.
0: 마낭다미. 나 러저디 랑갈지다 쇼제 덥주. 이네 쇼요 근증 안 남사니 입지.
1: 이로. 야 좋아.
0: 아지 나 야지 말았다. 장간 나 깨우지 봐. 장리야 쓰기. 야, 알레 추시던다. 야.
1: 야주. 대임자.
0: 진짜 구겨 먹였다. 엄지라가 죽을 때 숨기.
1: 지겹소나.
0: 빠나 기란 비베.
1: 지겹소나. 제모성나. 기나니 비베.
2: 구겨 먹입시. 나서 등두게.
1: 간단하다매.
2: 라면 김포바 먼저 하고주. 탄도 시모 정근이 기시에비. 라디오의 정기 취재 면주치기. 근처 제니 피기적인 딜레이 허리.
1: 지접소나. 니가 간 것한테 낭담이도. 엄지락에 주고 또 세키샤 사고지 예유는 명안에 된쇼를 쏘기.
2: 네. 라면간에 된쇼리. 니는 니 셋이 년수야 오지 기부다.
0: 낭다요 마시. 엄지락에 년수야 오지 기부인. 님은 카시에 내면 간에 된야 열이 쏘기.
1: 지접소나. 다들 내 태도하러
2: 다시 해먹어. 라가치우야. 너도 지금 들려라니. 아, 너도 마십시.
1: 지겹소나. 뭐랄까요, 마시. 니가 마셔왔을 때 비해. 조아지랑 두 대용으로 삼추.
0: 걔랑 자식 더 비유자. 나 시에쥬.
2: 라면 이기 보면 좋아.
0: 걔민도 흥한 낭다메. 땜은 탕무이.
2: 오늘 십시에쥬.
3: 낭다메는 지요리. 지요리다.
2: 你落了这雪地 让大, 天子作为, 从不用给, 这些大, 就难免你就在意。

0: 아샤. 물건으로 동주님께 보낸 제
1: 그러니 전화기도 접속이 하고 차용아 계속 차가다 굳이 넣고 있다
0: 우수 난 그렇지 하루네 더 죽고 있니
1: 더 성문이리 계속 차가비나 나 저도 돈이나 무이 얼배
0: 제자 지만 무이 비수당서 망부이 얼다
1: 월진쉐 저린 안 저 너무로 경우 얼배야
0: 저디 중시동보다 동세기 차고디 개원수 개리말리 떠주리
1: 나가 저부터 고우세요.
0: 남자랑 맞을 수도 봐자. 무강로 동조니기 보는 게 보기.
2: 윤대장랑 감사.
1: 참 감사.
3: 윤대장랑 감사.
4: 감사.
1: 여지, 관리 십시 가도가.
2: 听俺出水呗，出息。袁大长了，今天谁死的？
1: 我嘞，
2: 别说了。
3: 袁大兄长了，你平房给人请他歇息，请个歇息随便。
0: 嗯，你上面歇息着的。
3: 是，歇息完了，主人住哪的？主要有我穷。
0: 豆豆。
3: 嗯。
0: 上课啦，三妹呗，三妹没读呗。
3: 主人住入给歇不躺软些，我两个过过去，咱都不到课啦，三也没穷。
1: 平房。
2: 喽。
1: 让个钱呢，就是等着穷多。
2: 袁站长了，俺也谈过学问的。俺最近就是背起来的，当上宋江那么扎实。给俺个邻里几边呢，就是要开始算呢，跟俺做雇佣都好嘛的。
1: 完了，等着行。平凡，让大小爷操管亲戚。弟，袁站里来了，等着去的。
0: 行了，俺也中嘛这边。
1: 让大家多些，我你来个多了，最多讲半个月。
3: 袁站长了，钱俺是主意拿了。
1: 咱们再休息。
3: 累死。
1: 俺个是坐起了。
2: 累死。
3: 累死。
0: 你这嘛的，院长了，听大爹，引起俺找嘛这边。
1: 主任，让俺来个其他孩子了，到他店里头啊，可对呢，前些很多意见，让妈进去了，让俺们家的赶紧的做哩，中午到通知下的，开始去嘛这边啊。
0: 好，可是。
3: 院长了，顶俺做学习。
2: 用啊，第三天俺做家属局给鉴定从多学下去，那么大一起。院长兄长了，给其他几笔学下单去。
5: 哦，用啊，你打字写。我是林姐，婚族来个的，推荐快话联系呢。
3: 开始林姐欧江的亲属，婚族准备谁不谁啊？国族啥事的？
5: 啊，搞定这。
3: 嗯
2: 嗯，婚族找我几个东西了，刚刚车上。林姐给你的三角线，推荐他们几些的，你要准备东北个来个老大些年些。
5: 找我几个同钱多了，刚一看车边呢。
2: 过天看见没有那段的？
5: 婚族准备东北个来个的国族不是？第一托呢，工作顶嘴也不存过要谁。
2: 弟弟应过去，他在临界工作，肯定带了些怪有嘛的。
5: 他定给鉴定村队拿了，没蒙子找我去啊。昨晚俺就了军工南站了，军大民那多呀个钱多些。
2: 其他土地那些，钱能给你注意的。
5: 哦，小叶，阿里姑的。
3: 来。
5: 提身上两个钱没吧？
3: 我是两个新打是给没。
5: 我是做包拉给让陈给送给，拿打起还够的。
3: 俺也不来是来钱去。
5: 替人包拉的，包拉个特主做咩个推辞人，让他搭配个逻辑，包拉你们都要起对的。
3: 特别是，今天俺谈得上主意。
5: 哦，就是。

0: 꽈치 힘도 배지 고자 제빈길이
1: 린제 장난 오늘 대지배
0: 그래 나 그거 좀 있어 너무 말해봐 띵에 나 이거 좀 고자 제빈길이 저머저라 도공이 지나서 수준 강수 생긴가 나서 가고 거대 카 담을 따야디 내가 닥 주시오 겨주 수준 그 지시디 지나서 지지인다
2: 용 또 생긴다
0: 저머저라 수준 강래서 너 산에 등 아직 구나
1: 广大的那座地开去那边写了句话太多。勇啊，广大的是看了车接不接球。我呀，上路就。Liz，请那个录音的。
2: 哎呀，
1: 拜拜。
0: 拜拜。拜拜。别给叫死那，听到过去啊。勇啊。喂，下班了。我在阿姐这头啊，有人我去看把你们去啊。特地俺和我这边开车送啊。特地空巴的车，看不明白这个用笔。
1: 대리도나고자발라게지나자제가고치금도아시랑발라니카시성비나야멘도시에니아바게제게지시가유차나자발라공실카바게제고치로스기아네어디어윤로오잔리여제자나수쇼다다용미아자발라디린레로님도유공다양코스김도로유제만투수중수나키나다오스날다가용이아제니용아카바시인다쇼아
3: 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永贵
1: gamr chimbu shi be.
2: Kiran gamr te sha. Ya. Kiran gen su chi sha de chwa shi ra du ge la.
1: Chwa yin ne gi bu du. Tan do gamr chi ne te wei gi bu du a, shi ba ya. Zhang chong de ni yao shi du. Le chi de lue ge chong shi du a.
2: Shi be. Ni am la ge de ngai ta de ne le la ma da. Ni am ran ka ba shi ge.
1: Asi ta ge u ma ji. Sen ni ngai le ga zhu de ran le xia su le bi ne. Lam sa cai han yu bu shi ba.
2: Di yin guo qing, ni chong mu lu tu zhi ba.
1: Shang ba la kan de du.
2: Oze.
1: Oze si du, yak da mebe da zhi, chak xie ka zhu zhu du.
2: Gya da shu ju yen yun zhi xia.
1: Shang ba la ga gya da shu ju yen yun si du, den den gya dun ju ne cha yo ma zhi. Shang ba la nian gyun xi ra yu, liang qi du leng guo di zhi sur jia ur su sa xiong zhi. Lo chung du ne nian lo su ge gu yu de, kun ning ma zhi. Ta tanda lo du ba li ne gyun dun deng mi du. Nian lo su ge bi ne, tang dong a, bie zun che be lan ba la ge bi ne. Qiyan yin dian bish du, sikha shir da.
2: Ba la ga din zhe sung gu du ge.
1: So so du qiyan yin dian bish yu chu. Nga nin da shi di, sim zhe ge, nyo zhong shi qi. Tung du zhang a wu lin la si nye di, qiyan shi du. O zhi, lin zhe, au jang li du wa.
2: Lin zhe ge kwa li zheng e.
1: Gu ni, kien za shi du. Zhang a wu lin la liang mei da qiyo jie, kang bia guang jia qi yip sha. Lin zhe lo yong jie, na guo qi mu du za, guang zha nian a kwa gyu li su.
0: 林姐，卡巴西给了。阿姆拉，林姐，卡拉萨阿秀了吧？瑞瑞，了。李斌，拉过去啊！卡拉萨连松啊。Less。云茹。林姐，让欧江罗那边。我罗那边，让跨越。
3: 那他哪里找人？让卡去。
0: 我等到。 来罗菜个住院，菜个种嘛是，拿了卡拉萨修，里边得雨。里边罗里下哎，请你来罗里边呗，大钱都不要不是。
1: 钱交起啊，卡拉萨也固定的。
0: 卡拉古嘛是，这次没多，
1: 我等来罗菜个住院，都是。广大个那个超市呢，怕容易里边落不下。啊，请你用啊，小英的。
4: 用啊，拜拜。
1: 呀，休息。
4: 我叫你怕什么？我这用啊，我这用啊，弄那么多，弄那么多。
1: 谢谢啊。来，用你这个，这回咋种意思啊？李斌，林姐，光打两个叉子，能让菜还用个意思啊？
4: 我菜还用意思？
1: 老不吃么送啊？
4: sì.
0: Sì. Sì. Sì. Sì. Sì. Sì.
4: Sì. Sì. Sì. Sì. Sì. Sì.
0: Sì. Sì. Sì. Sì. Sì. Sì. Sì. Sì. Sì. Sì. Sì. Sì. Sì. Sì. Sì.
4: Sì. Sì. Sì. Sì. Sì. Sì. Sì. Sì. Sì. Sì. Sì. Sì. Sì. Sì. Sì.
0: Sì. Sì. Sì. Sì. Sì. Sì. Sì. Sì. Sì. Sì. Sì. Sì. Sì. Sì. Sì. Sì.
4: Sì. Sì. Sì. Sì. Sì. Sì. Sì. Sì. Sì. Sì. Sì.
0: Sì. Sì. Sì. Sì. Sì. Sì. Sì.
4: 야, 딜레시. 조도.
0: 가중에 기가.
4: 글쎄요, 그래. 규르부시 나를 말로서 사이스게요, 말다. 감디, 대쇼다.
0: 강고디 기부 어스도 와.
4: 드디 이거 어쇼.
0: 야, 리빈. 미안하다, 잘라시 대요.
4: 그래.
0: 되게 제시견다.
4: 네 마대네 하고 봐. 코르덴 카타미 걸어 봐.
0: 아.
4: 랑네 된 조디. 코르덴 국제 전부 쏘아서. 카타부 소모 투비너. 추추 대비하시. 코르덴 아족주다. 전부 주비너. 돌아 주고 주.
0: 땡에 삼담비. 내 전에 추추 주신다. 유고 주신 전부 된조. 코르덴 카타무 모 준비 윤도. 라바도 유고 주신 전부 된조. 주난 주베 남바다 먼저 좀시 주고 주난 뢰베 나바 잡으시야 콘소 거디 카 담보소야 삼을 컨테스트 담바 있나
4: 노스 노스 디기 켄데 저거 말다 신소에 주신 거디 조 티슈 된고리 마도 국세 시슈라 된고 요 마리
0: 국세 네 주리
4: 마리 란티 제 우수살 주신다 수는 용부도에
0: 코르딘 카탐보 코르딘 카탐보 다저 삼담하고 야기 탑시 신다지 연나면나
4: 샤이네 티르우조사
0: 마지 리빈 마라조 심주 서비스에 손자 대량게 캘링 거다 탑시 망부지 우조 겸는 삼 코지
4: 라게 셰브 데브리 아 이내 단등아 시저 풍럼소사 비주 튀지야 게니 초유사 Rāng rōg xiāk tūzhūs tā xūn mīndu. O, tā gī rāng gāi khala bā, kōrdēn kātāng būs, kōrdēn kātāng bū sōma tū bī nā yūk xiā xūrēs lā bē.
0: Lā bī, ngā sā nā dē yu jē tāp xī xīndā dāng yu rā bē sī yu.
4: Rāng jē xī yu zē ngā mī xīndā. Tānda rāng nē tū zō dī, kōrdēn xū nā lē tū kātā mē mī dhir bā. 쟤는 아주 니들 쓰는 용도에 주다 거리 카체는 같이 그래
0: 카체네
4: 띵운에
0: 삼단다 사업시다
4: 이내 단등 아주 예린 치고야 디 둠세 쉬나 시어두 균대는 시 굴교제 사다 치매 거리 컬라마 담치고로 봐
0: 장게 딘데 럽두 내 고쳐서
4: 라딩 수입에
0: 나신다 가게 치매 이내 소소 땡주 참이다.
5: 디진 선두디 구지 세배 야지 선두시 샹랑의 제조 슈능이 뭐지 슈예 리비 라제 심주 사비디네게 겐기니리 수유루 심주 사비디네게 수주지 마르 장매 시세리 다와지 마 오장총 기스슝게 직속 제배 유럽 총대 원조 정도 중년이 안주 공수 원조 지에디 퇴제 나가 숨지 디카레스나 힙주 고딩 기제다 누군 사베 모데 룰라 고딩 더더 비주 고딩 요리
6: 지교링아 디야고 시자지 딩은주 퇴제 지중 제약이 고거 상수지 도무시
5: 시다 안주 저베 비주 고딩 심주다 퇴제 제대라 중재 상부터 요리 시점 불렁기 가자구도 내도 마음치 탈수 제유 재산 등정화 여부시 다 톱시다. 다리 유럽 송두 원조 송두 뒤에

0: 영배
1: 가리 마연쇼 가삼 주고
0: 산시라 진주 대다 윤주고 된다리 내 연결한 세시시 경고
1: 제지수 세시 경고 마라가 가삼 시에주 시에마도 가대 윤구르베 왜 탑시 삼고 가시고
0: 수준 침모란 대매사 나 레바 국부디도 탑시 갈 삼고 가봐
1: 아 베레 시슈아시 라뉴아 니에다도 주시 삼고 가주 직전에 죽둥도 가브리
0: 주식하리
1: 라게 다부도 코르데 카타부 용태시고 말해 제는 라게 코르데 카치시에 정주된 수 디나 요주 후리 이내 코르데 나 주인의 네바도 시조리 체고르다 디제 쇼미나 딱바다 시부도 수 여와시 도구리라 더도 잠찍이 니부통 크리
0: 디 카치 올세 삼지 때문에 야구도
1: 라디드 당도 라가 살고 싶어 했는데 내도 예민도 이내 나수자 주나 슈텐수 슈아티네 유슈비나 제마다 다과 텐수 이와시 도리
2: 나서 녀리샤에 전에 야 당상 지바 야치
3: 사고디 튼지 집에 튼세다 십제 인슈리 지랑 스스난다 네즈 카르도네 마세로
2: 영아 깔레 가성아 떠즈네 더이
3: 됐어
4: 세무구셔 긴저 흉내 가나나 미망 세도와 나 세제 같이 가
2: 좋다
4: 지동태 내둥이나 나다 좋아매다 공세 된다니 니 가게 심매봐
2: 전장게 가르친 거이 장규
4: 비싸샤 뭐네 지동태 내둥임자 다디 닌제게랑 생활이 중이야
2: 장게 니 코코 배들 련도가
4: 喂，大老爷，你看这写着啊？
2: 看上清零了，连个茶话插不起。林姐上班了没多？我来上班，你林姐接不接上去？一年开始俺林姐偷渡，俺谈多应该有的。林姐个老婆偷渡，谈到老久别穿那多，染血的。俺谈到林姐了搞不多了，你林姐接偷也没多。
4: 上个谈的先低了，你上去接偷的。你那看这些年团大的，你先把年纪下。你让小，开始让俺林姐偷去，你可不是让我赢。林姐给让了搞不明多，你钱呢？上个地这是东三江得不了呢。叔叔，我那要我去年大，咱们那么大些年没钱当大人。别吃香了，李斌。
2: 上个些不都做内陆工作有不年心计？一年这东三江的内陆工作些得要嘛人。
4: 一年一年写嘛对的，怕四年还苦谁？得给这个钱求谁？啥人是对的？店里接了几次来没钱吧？肯咋是恰恰？不老困难就是钱多啊！谈到店老几年是店比呢？肯这是恰状元没？三百钱都没收。
2: 一年谈到俺这说的得搞不有？你也别不起给几个月了，也没些店没。店林姐搁这一，林姐有账，俺什么小利息？啊对，当然了，年子东瓜是写没？店里年账了，年初二那不写哦。谈到俺来个吃西拉多，听闻俺二岁不大啊，来开了吃过面新面多。一年谈到这个嘛事，年年的说说没有啥不起主意。
4: 你好狂叫，其实你妈是谁呢？上个三五十年才听着来吃嘛事，但来差不多呗。我你去落去了啥着？
2: 去了长沙吧，来个吃我是不？俺就带苏白去了药店，是个。
4: 李平给给呗，最懂准备去了面着。张姨呢？年定了，你们吃了没贵啊？
2: 俺常常应的，谁没个笑？
4: 年前的让上让接起来全没多。
0: 上三个年没呗，今天来个中嘛的呗。
1: 年底我写完的，俺什么搞不多，比个云路要的。
0: 出去动的，
1: 用啊，也去。
0: 上台对的，老师爷的，我打算准备去毛里拉去吃米。看我给吃过有什么就对的。
1: 去毛里拉，起来喝嘞。
0: 龙叔出去哩。 Hendai Chung Do. Jo Chobre Chidwe.
1: Lukshu Chujie.

0: 빨라.
1: 감시비 차도가.
0: 낭다메. 빨라. 기나이 감르테샤.
1: 잠만 좀 마시.
0: 강빈님 뱅우. 치솜쟁업 주다다. 김보피이다.
1: 디 가르진 몇 구이래?
0: 빨라. 네 강빈님 배신 부창모. 남자가 마자당부시. 당당한 주 남자디 빙나 초배 뉴룹 체자. 탱응한 주 마조 체 창모. 무말 법제 응조 제수. 당당한 주 탑자야 부도라. 디미 남자가 마강에 차시 시대수.
1: 마강. 디 근데 제베.
0: 연락 리라게 칭아 대외 중기네 제보 공사 체제. 응조 심주 서비 제베 숨미 규노다 된자 규노 티신 마음베 좀레 뒤넘라. 제보 냄부시 다나스.
1: 중재 근데 중수.
0: 야부 중수. 시험도 콘소 유튜브 지금 알아봐.
1: 원래. 쟤는 고급도 야부 중도가. 틈지 세제. 뽑다. 정치 교화 말다.
2: 지게링라.
1: 어. 진이 용배.
0: 빨라. 기란 잘해 나시. 나 죽인다.
1: 용아. 나 가봐 집에 마집지라.
0: 하고스. 리빙. 야부 시차도.
3: 네 갈 수 있어래. 왜?
2: 지게링라. 결혼 예상 쉬어쥐. 시련 보는 애 렌조쥐. 니 장가 조커 둔 제비. 비준 커디. 견쇼야 마르만 주기. 디리 유료게 답지리. 마저 튼게 제비 디리러 딱제 치샤. 오늘 뷰대 요청도.
1: 도스지. 니 주디. 기니게 다 주쇼. 그네 니 주든보다. 니스 니 뒤임에. 근데 스타지시 고메 기니게도
2: 이네 키라 쇼요 여러분
1: 와 지제 좀 받으시오
3: 전 지급 잘라 지급 린락에 손 못 넣으신 지긴다
2: 용아
3: 전 아 죽인다
1: 왜 된다 디디엘로 랑게 삼차 동 말이 윤루라 중다 줄
4: 지급 린락
1: 허지 리빙 용배
3: 接受了，其他别多。
1: 啊，对的，对的，类似。对的，可以。可算其他水平吧。槟榔做白了，比女工男长的，可见可是比女美很多的。工作上做的不是螺丝。徐师傅，你徐师傅，你那上的六大戏剧里，叫我讲，徐师傅应该。总体来讲，你老结实。哼，槟榔做白了，比女工给老大爷男长的，现在男长开心起来了，现在我们这的。 아주 길에 증오는 신어 타지도 겹쳐치우리 상계 되노
2: 마삼자 김이 타지도 겹쳐치우리
4: 재능아 남사님 사셔주이
5: 아주 럭부시유 아주 대야구도 슬럽자 뭐라이 대용한 거 있으기도가
6: 아니 그 스시우인다 재능 콘시에 바스피유제 알레다 오시피시유다 저와 신다 가리유네 아송야나
5: 레스 레스
6: 클리피와
5: 재능 클리피고
6: 왜 이뻐머? 나 가봐야 이제 된다 하리.
3: 암라, 광다 나 가라사가 용기인 신부들 됐어 나.
6: 난다 뭐 가르사가.
7: 기란게.
3: 러친지가 가르치야 채든 됐어 난다.
6: 가르치해버려. 권주 시편이에요 시베.
7: 나다 리빈 팔로 코즈 터즈 충스. 저 야 당거 삼지.
6: 아, 내년 하고 스탠다 뭐. 니 통화가 슬로우 와.
3: 시청 부남글레자 폐주 당야기 디리 상마 튕기 진삼쇼
2: 그리노
3: 그난 이게 쓰이는 두게 디리 되는 생도 폐진 디리 튕기 지도기 교체 되는 데 유업자
8: 지켜순라 디 인스인 아지 교체 거두 링가 주의는 아지 안기 미치 이제 주의 이게 상마 청구의 아지아 공수 이게 부유세 토의 아지아지다
3: 전딘제나 디리 디게 십제 디네 를 남치 수준 심어 선라를 최고 간다제 지로 쏜다
8: 용아
2: 리무조 렌답샤 주제 왕조 교주로세 저걸 따가줘
4: 레스
2: 유로 장경원에 교집해 주시라는 얼성도에
4: 예상 좋아시
3: 나 진민의 럽지하우즈 디리리 심주체제 대비 정회 초배 민세의 아자게 수입에 디디다 지단계 교체 수입에 디디 라부천두 초나춘 정마시
2: 장게 라부천부터가 남사하고 있어 유로 교집해 주시라는 어인어 장게 다시 흔들지 주의
3: 디니에 삼코마서 지급 잘라 키라인은 다시 흔들지 남도
2: 시정 보는 건 다디 랑가 세주 신거지. 랑가 닥 주시.
6: 이내 된다더저 안 냠뉴스 내봐.
2: 딘저씨. 랑가 녀러 주시 야호스. 녀랄 따로 제조.
6: 응.
9: 샬리. 권한이 직접 서라다. 지금 무슨 날이?
1: 네스.
9: 우신 남니. 제가 알리 해셔 주기.
6: 영아. 랑게 교부지 린야기 터딩 아미시 된다.
10: 영아.

0: 아자 벨라 기란 슈시 아라링가 니에 친구
1: 니에 빈스 링가 친구
2: 겨우 가발 링러치다 니즈게 좀 드려요나 나다 디마르
0: 아라 기인구이도 오순라게 아라 야구디게 톤도 가시야샤 레스발라 같이 난다
1: 모르다 요르도야 요스베
3: 어 기능 말 기능 말이 니 모르다 니 시켜다 줘
1: 젠드
0: 이지 동유
1: 가발리스
0: 야죠
3: 다진아
4: 야
3: 어 다진아
0: 발라 아자벨라 기능 시라쇼 니 가발치니
4: 지스 린제 구우 말해 소시
0: 도도 가발디베
1: 가발 말림치에 하시 유
0: 발랑이 오순라다 아자 발라자라 클라스 유.
5: 레그 유베.
1: 레그면은 가봐 겹쳐 말베.
0: 겹쳐 오지. 레그 유네면에 샤 가르치 유메 나냐선 쇼르 봐.
1: 니데 신네 잡시. 이데 nga ran che che mu ne le yu.
6: 연장 라게 nga zu ou jang ge dai ga ne ge sung ge.
0: 전 지샤. 기겐 좀 오조 슈린 다. 전 샤오인 슈 샤오이 콘조 수준 제십 식 요시. nga dang da coordinate 카타 무스 와티 탁주 식 유. 니마 카시 식 고 봐.
1: 용아. 다 쳔네 dai ga ne 토유.
5: 용아, 대강 도용.
0: 동사배.
3: 왜? 디링아 라니게 어울린나리야 호시자도.
0: 용아, 됐어. 빨라, 기란 간격인다.
3: 간격이다.
4: 샤동맨배.
1: 아니 동기. 알아 동자만 되다. 최소시, 최청그리. 최장. 조가 동바 알아 동비이너. 조건 뇌비시라 여지. 암라, 기란게 킹그이배. 리빙게 아이겹이학치에도 리가 내버리 쇼업다.
7: 전 야우쇼 류단디네 망스톤다
4: 어리 기니기 코딩카 담당이 자구디 건전 순서
3: 리몽니게 자구시사
4: 담상라다 제자업 유배
0: 제자업 유
4: 야우도
0: 레스 빨라 더더 관계인다
7: 간조이님도 등구인다 슬레헤 권견시에마 되다 담배
0: 털었어 자라 터치다 유로 야수
4: 어제 마성웅도 근처에 지키나
8: 국교수야 근처도
9: 남다비도 지켰으나 기란스이다 정시 창문 윤례지시야
10: 최고 국교수의 윤례지시소
9: 최고는 예수기와 요마르디 미쯔우스무 괴지의 예수기와 요지
8: 이곱이여 교수의 근처도
9: 님치를 미쭈라주 요지 레제레주 토르시자친 요지 지켰으나다 지모천라 토진라 쇼이
10: 장부슈나 나수소수의 통지집에 룰라티소 최고디가 배주시에 내일 시험부터 되시나 나서 쇼토두 문의이 뽑으기니에 시기도 와
8: 뽑으기니에 저거지 이내 도열하는 흉마다
9: 지겨순라 지모천라 뒤주유두 양주 풍성 소바스가 피다 니네 타니부지
8: 장구시에너 마 비교 조가 삼치대유 지모천라 결한거 제너
10: 레스 뒤주 중수너 비가 다 오다 롭존지 별루시에 대긴다
9: 야구시라 중수 니 남산 우질 년산 쇼가 친주
7: 내도 유심시에요.
1: 암락이라서 이 입에 열렀고
7: 기지에 뭐 드리야 녀자 최종아
1: 가르켜줘
7: 란다 리빈 팔라 지요 말다
1: 암락 결한게 견자든지 그네 쓰이죠라
7: 클라스도 하고쇼 샹게 클라스도 시에송아 딩은 린제 피베 보신다 수치라 동화 등유매 봐
1: 그런 게 니브리. 예. 권자기 멋지다 니 미들레. 다바 등가 등유.
7: 계지 유에 뭐가?
1: 예 리빈 등가 당야디. 오늘 비중 유자시.
7: 리빈이만의 비중치리. 해리 신의 비중 잡시베. 탱원랑의 계시들의 시임도 와.
1: 탱원 아 리빈님도 내가 진유 매 봐. 님도 내가 제베 지르. 리빈이 계천 시라 유바 하고지. 마세 알레 저부 멍구치기.
7: 日下, 念闹穷, 让圣灵操巴亲别接的, 拉巴的李斌你们都, 西城南站的念卡亲别接了, 君都是拉穷下,
1: 俺君都还是亲得了,
7: 谈得然给什么, 人物的这些恩民都, 与最穷的啊穿不了亲, 扎水, 有个讲解电脑民都, 心里有罪, 来个个下我起团, 查过日没电解, 老子几个真奇, 我的是君都是,
1: 디린 암라 기란 게 숨부 창마 년년도 유비샤 다지샤 암라 이내 년지 동거 무슨 용도게
7: 你先一面都，这马呢，上团大的做，群众请假嘛啦。
1: 给咱个听个那么些。

0: 야, 들린다. 여배,
1: 이제 여비, 그러셔서.
0: 제시다 저지체사. 카즈부 여배 춘뉴디 농감 집에 누수 좀 개린시 도지.
2: 치마다 태두제. 치마 링라게 다상 추후율 대제 추르나스.
3: 코딘 루구가 가지 뉴세 정의 코규 개린 지여지. 소치 장시 직제다. 장지 직제 코규 최신에 가지.
0: 뉴세 정대 교다.
4: 다당아 라주 디리 다세고게 십제 세린시고 우리 교수 지라면서 아니에 제너 뉴세 교수가 되고 감사 교수
0: 뉴세 교수 수다

0: 감사합니다.
1: 네세 갤라셀 가르치구나.
0: 민러 진송주.
1: 진송주라. 네세 갤라탄다 안즈 저스치된 디쿠유다 안즈 지게게빈의 자시취등 서취 수심으로 봐. 내야 찰레나제 그저스 주구나.
0: 다 눈부자 레제제 로치다 락치.
1: 로치다 락치라. 저 그게테 찰레는 거이나.
0: 다 넘주 유고네니 지세지 상하나 로치다 겐구르미네스라지.
1: 안주다지게게는
0: 디스위스에 미상 강로 김사 정하수 되니 고민 이내라 유거년에 기혼한 줄라 셰다 샵준데 토 한번 이제 토 된데 시지제다 안데 문시젠 데라 차디오
1: 레세 나든 기니어 고장간에 통하지 관계란지 라미 총주 당부스 쉬브지다 디르발 장시 디이 선스베 지게 게빈나
0: 바 장시 디이 선스
1: 안지 김사 정가스는 게라 지게 게빈나 킹그이나
0: 다 민수 쓰니
1: 民宿是人家家庭旅馆，这是什么？是的。啊，那些，但现在给咱看看天气，俺是在苏北的星期节，谈到雨果单的早些些日子吧。
0: 是的。啊，但谈的感觉，古早子是忙些，金山庄刚随便转转。是的。但原本你们俺是新个阿达，结果他这边呢，开发二十一个人。是的，但农部门是啦，顶为了金山忙些的新的，下面七阿伯转来不学新白苗呢。嗯。
1: 다
0: 어디 수연해지지 미상 멍실한 강길다 구두 잘학 쓰는에 구두다 멍시베다 쇠사올 이거 제다지스를 다 미상 멍체드나르 용신용보디 망지친데요
1: 아니 레세 긴년 데스터도 안스 총즈나로기다 안스지게 겸 기초시설 슬렁마레 멍시디게 차장로 안스용람 이내자 道路 시우르바 간지텔 차장로다 낭다 매베스 토알
0: 바 야르신 하셔야 돼요 다 눈물
1: 흘리시라 그
0: 구류네 강 제시
1: 네세 다시는 갤라키라 춘주네 제 단도도 전 다 베게 세상로 갤라키란 게베
0: 방은 춘주도 낸도 스테이션다 나가이 저 거의 룩시스우네다 루든스인데 다음에 되게 멍시라 다 눈부라 딩을 간수 춘주도 낸도 시제 노는 줘 봐 다 준도 딩을 다 제비시한다 남살라고 더 준도 친데
1: 哦，是的，给咱看那子的，也弄这雪白的是吧？
0: 是。
1: 但现在的米色的开具是的开源的，但俺嘞，你买新旧切片的，就白的哒，脏洗面具的洗不是洗不脱了。
0: 白了。
1: 新白的买这些，那新白的米色的开具是的开源的。
0: 但米色开具，但俺最他们的米线呢，诸多他们都接控制啊，那撇这些，地上下南脚，他们的储存积极。 되니 간주이다 농부딩 은에 쉽 귀신에 저 슈바스엘로 그 저 슈바디 함이 디제 되니 합 저신가 좀 조지 디시지 중교 봐 저시 당부딩 은에 저시 통무
1: 저시 통무
0: 어 저시님디 저시 삼부
1: 네세
0: 되니 저 슈바 되니 저 슈디 저시 제바시지 저신가게 디지 조 이제 봐
1: 네세 갤라 어 유고 대피디 망체게 그게 텔랴 망투구시다
0: 但 망체라 디제 봐 조조를 하면 되지.
1: 하면 당연한.
0: 다 장시 제지제. 다 장시디 고민 다에 디 조조를 제지제. 너무 대리면 조 뒤라지 말.
1: 네세. 안 참니 조.
0: 다 룽부장지 뒤라 와 미라.
1: 룽베 미라.
0: 응 룽베 미라.
1: 다. 안데 유기를 다 길한 줄 하면 균진신이었어.
0: 유월에.
1: 俺最他们一般吃香，但第二把给客人别我们留学香呐。国家级非物质文化遗产是学过的吧？但你工资请你的，得了忙不有给的。
0: 但俺工资上今年给了你们吃的是学了。
1: 啊，那是。嗯，看着吧。啊，给了退休皮那的话。
0: 皮价。
1: 皮的呗。
0: 嗯，皮价，我们但他们出不去新婚，别你不皮价。
1: 啊，那是。
0: 俺给俺人都跟着学一遍，但俺最穷苦是了嘛的，进去那了了，进去那了了，听见俺说，年的都地段了，没这些，过了个没这，俺说光车是吧？第一次到了去去，可怕可怕，吃一个月呢。但龙背鸡，但孟西人，但哪个都得去上网，因为咱们这话就是些，等你但新的卡，那是国家的专业的。 드니 미자 디온조 남과 노스 파스 섬도 갈 노스 코르자가 트렌드다 근데 치자
1: 됐어 알랑가가 안 저희 유고 친년라 디유나 뭐 주신에다 네
0: 요리
1: 제시 김년데 요리 요리 요르벤
0: 요리
1: 아침은 근데 아야 대체 저도 연구인 남 말에 등기 근데 저 지금 나 섬소스
0: 아 리티
1: 어 스몰링게 콩키 버시 시비규 키난 스위치 최대 디크이키 유고기 남바 균 근데 줄솔 Shamki tuzi nanganan su nyamtu yugor cha sha thang jawa yubay chike mingzi kaali ina lopjo zinandu.
2: Nilin, jie dai.
3: Nilin, jie dai.
2: Nilin, jie dai.
3: Nilin, jie dai.
2: Kimchang zhengkang, jiating luguan.
3: Kimchang zhengkang, jiating luguan.
2: Kim Chang Junghang, Jiating Luguan.
3: Kim Chang Junghang, Jiating Luguan.
2: Meng Xi Zhi Gui, Ji Chu Se Shi.
3: Meng Xi Zhi Gui, Ji Chu Se Shi.
2: Meng Xi Zhi Gui, Ji Chu Se Shi.
3: Meng Xi Zhi Gui, Ji Chu Se Shi.
2: Xiong Lam. 道路
3: 熊蓝, 道路
2: 熊蓝, 道路
3: 熊蓝, 道路
2: 蓝军, 路灯
3: 蓝军, 路灯
2: 蓝军, 路灯
3: 蓝军, 路灯
2: 给客品别, 明明景念虚下 国家级非物质文化遗产
3: 给客品别文明人类虚下 国家级非物质文化遗产
2: 给客品别文明人类虚下 国家级非物质文化遗产
3: 给客品别文明人类虚下 国家级非物质文化遗产
2: 简重区 景区
3: 简重区, 景区
2: 简重区, 景区
3: 简重区, 景区
2: 균진바, 传承人
3: 균진바, 传承人
2: 균진바, 传承人
3: 균진바, 传承人
1: 스몰링게 저스 최대 유고 차샤기 되시디시 삼다가 생이 나난 소 사고 지메 난 김미에 채난 양가 제용

0: 在整个印度台北当地，清洁工品种做赚钱，是某听见，你看你清洁工新的情形，短天空气的灾难，俺去罗西空福建厦门去印度边，清洁去建厂转年建筑给拆不起了，东跌东退。吉林通化炭厂土塘沿岸区的印度边，建筑拆不起，过不成起个木塘建不赠送起个，三月里跌板，亏印度边吃些杂菜钱。赠送的南通全民都，我呢，天界里呀，人都不去，赠送给七夕，更多客栈大院呐。俺去提点木头，各提客栈去批准了，他那是哪的？
1: 没咱们车队车最前新白，车毛棚那么多的有过去来嘛的。一那样，他的阔别八十七六年，那么大了，早晚的用没。人到白车毛棚给三万多年贴个了，用马表白出八千。特别卡最讲呢，赠送给家最讲，天上的七月，陈某鹏泉州的月呢，天干了泉州的新年，可把赠送起去吃吃过。有的这里人的话，年到别有的了，陈某鹏对西边三年送没有不行。对呢，年到别初中卡送了过一年，第二送了接不接？
2: 第二的我来了，联系不来。但第二的我来准备，俺做第三位过了去吃去。俺书记当第三位书记找我约不着，俺年代的第二的广场的拦截点些。杨忙着起个了呀，过年吃不赢。在家国三亚的，你也不吃下吃都赢。今年年节起过年，家国三亚的去呢，同样蛮爽。
1: 年节双十，第个送呢，就不叫你约白，年到白拉过来，陈某鹏早晚的嘛啥。我呢，陈某鹏第个天送呢，早晚的点明白了，啥就行了，全部的一赢。陈某鹏给明多了，拉过来起约白，年到白天约呢，可把炊具什么款式。看着第九年过的节，南安农民局三个几个人农民拿南国田提出原民吹袭去。
2: 农民局接到的，他们摸着地过那么些来呀，看农民把局给。农民他们的不是田里面多，俺只有过那么点局来呀，大家做的过那么点群众，天水过看俺多。俺只有通过了这节，通过了呀，有些不你的规律这边，顶着是第九年这节摸着地参加前面。
1: 国体大局难团呢？地沟交战时了六个月，铁大连地沟几个男人到把了南国田里，铁呢看着陈某鹏呢地沟田男原来是娘，铁王给地沟田男生得比结果久，搁不得了长沙的培训员被下站起了明不难，
2: 搁不得的俺就赶紧切切，俺那么年跑不得，下班忙在才满一年，看他过瘾是乐味，看他家不苏门都跑了呀，过去热死乐味，
1: 年到被认真去。结果结别他的陈某鹏团用你那边拆多可把钱送去
2: 朱队马婆明天开始收月去看着的明天开始收月明天开始收月
3: 啊陈某鹏收月
2: 没人家做我呀没人家做
3: 去是
0: 各地呀明道的呀干不堂明我们陈某鹏收月过不停心里钱送的呀是不是陈某鹏去让前两年探监文件怎么写不满色？你所出版出版堂列进客栈移民所仓吗？我连特信写不行。杨贵初步提难去投入你所不嫌太阳仓吗？提顿写不行。
2: 哦，松竹谷建设特色事业的公司看待起的。
3: 哦，建设的公司看待起。
2: 哦，咱们这档做看待的。
3: 这档的叫什么事？
2: 特色的贵阳的双下座苏大叔的。
3: 哦，中国还是
2: 中国是吧？
1: 陈某鹏给松竹谷建设车队的他们看不着的远景，结束老师白不是。你当初别了，陈某鹏看不着几年车队的两个的学过隐私。
3: 个别队查到我这有件来还的产品，
2: 然后公司呢两个的就有，
3: 你不赢。
1: 陈某鹏给车队的全员联名加大就拉这么远，工作上嘛两个好像卡三不远似的。
2: 建筑材不卡这里也有的。
3: 哦，观众是不是不是呀？绝对不是呀，听这样子。
2: 哦，绝对不是两个做卡的。
3: 哦，做观众姑爷两个做的。
2: 哦，现在观众是不是不是两个做卡的？
3: 观众是不是不是两个做的？那观众两个按照了他按照了钱给两个点做几个样子？
2: 建那个赶紧搬去旧建，建筑结构卡几天那天，他从车子卡进呢，他要从这边去，他给他念几天呢，最后图片算一下。查到建筑里啊，英雄员卡几个年轻的破轮姐姐创下小笔画了，这把钱。记得这个姐姐在那里啊，我觉得就去建筑里啊，学习学过了。从年轻到的，咋回事了？ 딘데지 임바자
1: 저모 번기 님도 바라 레미테다 카지 차도네 듀바타 카지 레미닝베 원주 세바지 레미지 원주 제야 바라 공시 제가 고로 손동 주기로 했어
2: 대가라 유월름이 쇠제 탄삼 딱제 제사베 제리아 공시미 땡게 기사네리아 수가 용구요리 수위지 공시 사네리아 바기 퍼기 전제 속박 칸데 소구미다 겐주 체게 칸데스 텐구미 르구요레
1: 소바데레 겐무지겐라 겐주 슈크체제르 동덕테 루지기 담니치데 배주 체신규 광도 주마탁베 겐무지겐 손하라 진전 속배 나 니젠베 닝규 체바 왕기 겐주 체제 송웨 타르 풍구 템시
2: 겐주 진다 겐베데 수레
3: 민도리 아하이신 지어시
2: 민고마 가르스요레
3: 리모난사
1: 레그 존예 임베 왕기 점모 펑기 레미 망치웨 민싱규요라 강내 임모 양싱규 고베 정리 지신베 내주 상마 년도 바르 주바시
2: 민도리야 갸바세게디 년소 속바디 고바리샤 그 공스디 미갸라좀리야 그르지규요리 땡레 차샤네 진다다 군이와 처리다 레게도 태가라 저와치규요리 제자 갸본 진수 토바디 난제 예소 속바디 시비 상와디 저여토바 총어리
0: 전모 펑러 치제치디 年度 把控你开进行业务时, Massi Miti, Gonsiti, Gunzin Himba, Water Tripsi. Tiway Kitchi was healer, Kobe Gibla Yagibi, Zindati, Jigu Chirin Hini, Simbashi. Kissi Miti to Tama, Zinsun Tobikina, Genzo Tobati, Yonsu, Zago Don Tobiagi, Joa Yoshin. Chamo Punki, Murin Shiba, Sibikina, Konsu Gol Yagibi, Zindati, Shimin, Lin Himbata, Fujian Shaman Himba. 타로 로 십주 하삼지 십시 계제티 코바탄 년도비 최토 부진 샤먼 투교샤
1: 제등 수중기 년도 반남 림모난 되세 디규나 코바진 순 시바리용
2: 거부디디 공주 토스 니 승일이야 대샤 만주 년도비 진수 제뒤 토사 토사리야 진수 전뒤메 간이스는 토 토사리야 년고 어선 요래 제자 만주 토강교 쉐도 지구 겨위
1: Nidobe, Tomachina, Limona, Togane, Marpugup, Zinsun Chizi Chemin, Kobe, Sangdam Kangshi, Tibata, Nidobe, Tegara Jibgu, Ninsum Gibja, Limona, Togane, Zone Marmup.
2: Oh, Jidan Pugu Jesu Chigi Yonge, Koranga Ajirisha. Limona Jidan Chilia, Tun Yung Mindu. Oh, Midi Nigeria, Yoya, Jobishiradu. Midi Jidisimbe Kisi, Korania, Dungde Dawina, Tuze Dindelia, Chiltuna, Sung Debu Shirayuba, Shigure.
1: 他的集团领导被康贝南金顺七百九九他前。对呢，来自国主国比内最铁大团。领导被七六年，俺被三门几个英国籍康贝南追突。然后呢，年子前的一个人，何种人？李某南金顺突被领导被铁杆的扩巴了，提在前门，前年七里扩被肯定早晚的门前。一年啊，没办法，俺办保证的团队扩巴，搞得不起得早晚的门呢。第二年到被初步提供家了怎么热心真送钱。
3: Toyin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유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련군의 순수 진심 타동 시리기 윤장례 조주 군두위 겐지무차도 코로 충무 샹샹도유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위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통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이 린치비 세고라라 준비 모자라 임바라지